딱 한 번 찾아오는 여름 휴가는 모처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오붓한 시간이지만요. 이따금 돌발 상황이 생겨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아무리 사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변수는 늘 도사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를 반납하거나 아쉽게도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권 없이 캐리어 없이 방구석에서 가볍게 떠나는 사흘 동안의 음악 여행으로 꾸며 드릴 건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팝스타들이 직접 찾아와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줄 겁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입주 1386일째 방송 여름 휴가 특집 첫날인 오늘은 내 한 가수 특별전으로 꾸며봅니다. 입장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은요. BTS의 Swim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북중미 월드컵 네,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아주 뒤집어 놨죠. BTS. 지난 6월에는 부산 공연으로 도시 전체를 아주 들썩이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반기에도 월드투어 일정이 아주 빼곡하게 이어져 있다고 하죠. 자, BTS로 시작하면 얼마나 대단한 팝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요거 감도 안 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팝스타들이 내한 공연 우리 안방을 내한해 줄지 예, 기대가 되는데 방구석 1열의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이니까요. 굳이 여러분들 뭐 손톱만한 포도알을 광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선택된 좌석 네, 이선좌라는 문구 때문에

0: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절대 쉽지 않은 내한 팝스타들의 공연이 쭉 이어지는 그대창 락 페스티벌이다 생각해 주시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음 띄운 탄산수 한 잔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세계 최고의 공연 팬답게 구간구간 떼창해 주시는 것도 네, 환영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오늘 진짜 어떤 분들이 내한을 해 주시려고 이러는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함께해 주시죠. 자, 참여하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무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광고 듣고 그분들 모셔볼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첫 아티스트죠. 제이스 무라즈 그리고 콜비 케일렛의 럭키 그리고 제이스 무라즈의 I'm Yours 이렇게 두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프닝 무대군요. 자, 제이스 무라즈 하면은 뭐 그죠? 원조 친한파. 네, 팝스타죠. 한국을 Home Away From Home,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남다른 그런 분이고요. 공연 포스터의 태극기에 건곤감리와 주 경기장 이미지를 직접 디자인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앞서 들으신 I'm Yours의 고화질, 고음질 라이브가 세계 최초로 송출된 곳이 바로 한국의 EBS 스페이스 공감 무대였어요. 근데 이게 2006년도였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이 곡이 음반 정식 발매 전이었던 미발표 곡이었는데 EBS 녹음 퀄리티에 감단한 무라즈 측 사운드팀이 마스터 음원을 직접 요청을 해서 들고 갔다는 전설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덕분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 뮤지션이라는 농담도 전해집니다. 2006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때 첫 내한한 뒤에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고요. 아예 투어의 첫 일정을 한국에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서울 공연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같은 지방 투어도 활발히 다니는 그야말로 내한 공연 마스터죠. 자, 한국 팬들을 세계 최고의 관객이라고 부르는 제이슨 무라즈. 오는 11월 14일 날 내한 공연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 공연을 가보시면요. 기타를 이렇게 딱 메고 공연을 보통 해요. 그래서 어쿠스틱 그 세트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일렉한 사운드부터 굉장히 유기농스러운 사운드 그리고 솔로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유연한 연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늘 항상 보여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나중에 11월 14일 날 네, 한국 내한하면은 꼭 보러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좀 떼창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제이슨 무라즈의 곡이고요. Butterfly 그리고 Geek in the Pink 듣고 올게요.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어쩌면 그건 그래요, 그건 바로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내한공연편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무대를 꾸며주신 아티스트입니다. 레이페이였어요. Like the movies, I wish you love from the start 라는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6월에 단독 내한공연을 가진 아이슬란드의 싱어송라이터예요. Z세대가 사랑하는 네, 팝 재즈의 또 아이콘이죠. 첼로, 피아노, 기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데다가 그래미상도 두 번이나 수상한 육각형 뮤지션입니다. 레이페이의 공연장 분위기. 아, 어땠을까요? 이거 한번 저도 좀 보러 가고 싶은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잔잔하고 우아한 재즈와 클래식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들은 가사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감미로운 톤으로 떼창을 넣었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순간에 가수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 사람들끼리 이 가수의 이 곡이 제일 유명하고 떼창을 유도하는 곡이기에 이 곡을 단체로 외워서 가자. 뭐 약간 이런 커뮤니티가 조성이 이미 되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어쿠스틱한 곡들을 쫙 깔아주니까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다음 공연장으로 가볼까요? 아, 이분도 예, 저희 또 CBS가 또 사랑하는 분이죠. 모셔보겠습니다. 포스트 말론 그리고 스웰리의 Sunflower 그리고 포스트 말론 도자켓의 I Like You, 포스트 말론의 Circles 이렇게 세 곡 듣고 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는 10월 2일에 내한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 포스트 말론. 한국과 인연이 굉장히 깊기로 유명하죠. 네네. 한국인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얻으면서 한국 팬들에게는 포서방, 뭐 포마리, 뭐 이런 애칭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2023년 내한 공연 당시 블랙핑크 굿즈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고요. 관객이 선물한 갓을 쓰고 열창을 해서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곡이 끝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귀엽게 인사하는가 하면 팬과의 합동 무대를 즉석으로 펼쳐서 관객들을 감동을 또 시켰었는데요. 오는 10월에 열리는 내한 공연에서는 또 어떤 무대를 선물하게 될지 볼 때부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이게 노래 부르러 왔다가 한국 팬들한테 마이크 뺏기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지난 5월에 한국을 찾은 캐나다 출신 R&B 싱어송라이터 다니엘 시저도 물론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공연 직관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한국 팬들의 떼창 이 활약에 제대로 놀라서 잠시 벙 쪄 있다가 아예 감상 모드로 변환을 해서 아빠 미소를 짓는 그 장면. 쇼폼 영상으로 많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관객이 먼저 완성해버린 떼창 유발송.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의 기억 또 한번 좀 상기시켜보죠. 자, 다니엘 시저 피처링 H.E.R.의 Best Part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새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도 물론 준비가 돼 있고요. 한국을 단골집처럼 네, 찾는 신스팝 밴드죠. 오는 10월에 또 내한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야, 이거 소개하다 보니까는 이번 가을에 내한 공연 예정돼 있는 팀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번에는 레이니의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팬들의 떼창을 듣는 순간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보컬 폴 클라인이 인터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가져볼까요? 뭐 물도 마시고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레니의 말리부 나이츠 1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주

0: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 올라 출발한 뒤 장 초반 6,389.4까지 상승폭을 키웠지만 이후 하락 반전해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3-4%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중 한때 75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 취소하고 대화 재개로 선회하면서 현지 시간 3일 국제유가가 5%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7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5.1% 하락한 배럴당 80.34달러로 지난달 1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번이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단행하려다 아랍 국가들의 만류로 취소한 공격에 대해서는 실행됐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을 거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의 나라가 북한의 IT 인력을 통한 불법적 외화 조달을 경고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무근거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미일을 비롯한 11개 나라는 지난달 31일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고 전 세계 국가 기업 기관의 신원 확인 절차와 의심 계정 탐지 강화 등 대응 조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동남부와 서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도 이 수도권 최초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전남과 경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수도권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8도, 춘천,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은 34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동안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 현상도 계속 나타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더위를 완전히 식히진 못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남부 지방은 오후에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0: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무대를 또 첫 테이프를 꾸며준 팀은 5 Seconds of Summer, She Looks So Perfect 라는 곡이었습니다. 호주 출신 4인조 밴드예요. 공연장을 순식간에 페스티벌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팀입니다. 11월에 단독 콘서트 내한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티켓팅에 성공을 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볼만한 공연이 많은 그런 한 해 이네요. 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휴가 특집으로 사흘간의 음악 여행을 저희가 채워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 내한 팝스타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의 구체적인 상호와 아기새 우대 내역은 인별그램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상단 공지란에 인별그램 주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찰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사용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사용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멋진 무대들 이어갑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4: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4: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The Weeknd, Ariana Grande, Save Your Tears, The Weeknd, Blinding Lights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하반기 공연 앞두고 있는 그 아티스트 중에서도 급급 한 명 아닐까 싶어요. 무려 저희가 8년을 기다려온 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8년을 기다려온 R&B 팝의 제왕 더 위켄드가 10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고향에서 초대형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지난 2018년도 내한 공연 때 공연장 분위기 진짜 어마무시했었죠. 관객들이 가사는 물론 후계 음정 하나하나까지 깔끔하게 떼창하는 바람에 위켄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네 난리가 났었죠. 스칼렛 님께서도 꺄 10월에 위켄드 공연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1인이라고. 맞아요. 위켄드 참 새 앨범이 나오고 새 싱글이 나오고 뭐가 나와도 꼭 히트곡을 두세 곡씩 갖고 나오는 네 그런 정말 초대형 아티스트죠. 자 어쨌든 티켓팅에 성공하신 스칼렛 님 너무 부럽고요. 다녀오시면 최대한 상세하고 호들갑스러운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위켄드의 곡들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위켄드의 Out of Time 그리고 위켄드와 데프트 펑크가 함께한 I Feel It Coming까지 듣고 올게요.

자, 위켄드가 8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분은 한국을 너무 찾아서 팬들에게는 거의 뭐 예, 명예 한국인으로 불리는 가수죠. 네, 한국 아티스트와 여러 차례 협업을 했고 또 그리고 한국 예능 출연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친한파 정말 팝스타입니다. 청량하죠. 예. 청량함의 대명사 찰리푸스의 내한 공연 오는 10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찰리푸스는 한국 관객과 만나면 화음 배틀을 벌이는 걸로 또 유명하죠. 찰리푸스가 즉석에서 이렇게

피아노 선율로 음정을 짚어주면 관객은 그에 맞춰서 3도 화음을 넣어주는 일종의 즉흥 퍼포먼스. 이게 관객의 함성에 귀가 먹먹해진 찰리푸스가 감격한 나머지 헤드폰을 벗고 그대로 무대 위에 누워버렸던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걸또 이렇게 가지고 올지. 네. 너무 친근하죠, 찰리푸스는. 올가을에도 이 멋진 퍼포먼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찰리푸스 곡두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그리고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듣고 옵니다.

CBS 그대찬가에 알렸습니다. 지금 내한공연 특집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찰리푸스 정국의 Left and Right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와 함께 본 마빈 게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찰리푸스는 참 협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팬들은 내한한 팝스타에게 애칭을 또 지어주는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죠. 콜드플레이를 콜플이라고 불려주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스틴 비버의 애칭은 뜻도 네, 팔에 새긴 한글 문신 비버를 90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읽으면 뜻도가 된다는 건데 장면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히죠. 플레임이 너무 길 경우에는 간단하게 번역 애칭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디포크 팬들에게 최애 가수로 뽑히는 노르웨이 감성 듀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를 편의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편의왕. 이들의 공연장 분위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이 중심이어서 노래가 시작되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집중력을 또 보여주다가 곡이 끝나자마자 천장이 날아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하는 한국 팬들의 리액션. 이거 정말 네, 장관이죠. 역시나 오는 11월 18일에 내한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숲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같은 음악이 늦가을에 들으면 또 얼마나 근사할까요? 솔직히 뭐 킹

커피숍 컨비니언스는 사계절 내내 언제 들어도 네 정말 좀 근사한 음악이죠. 캐먼 아일랜드 그리고 미세스 코우트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상반기에 내한에 이어 10월에 또 한 번 내한 공연을 준비 중인 가수입니다. 무대에서 백덤블링하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분이죠. 뭐 시상식에서 이렇게 입고 있었던 턱시도를 찍고 올라가서 피아노 밟고 올라가고 백덤블링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랬던 네 벤슨 분입니다. 관객들이 폭발적인 고음을 함께 부르는 떼창 구간은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내한 공연 팝스타의 라인업만으로도 가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여름휴가 특집 4일간의 음악여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음악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죠. 자, 끝곡으로는요. 벤슨 분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그리고 벤슨 분의 Cry 이렇게 두 곡 준비되어 있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봐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0: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도 평창평지, 인제평지와 산지, 경기도 시흥과 동두천,

0: 수원, 성남과 안양, 군포, 파주 동북부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세종 북부, 인천 영종과 남부, 전남 목포, 제주 중산간과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과 예산, 충북 보은과 단양, 증평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에 보낸 메일을 통해 기존 투표자 수 보고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안내해 통계조작 지침을 내린 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중앙선관위가 이런 지침을 메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최고 가격제 등으로 둔화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7월에 2%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데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 둔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있었던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에 크게 영향받아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원 품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8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소금은 한 꼬집만, 시금치는 적당히 데치고요. 고기는 충분히, 간장은 조금만 넣으세요. 요리할 때 많이 쓰이는 이런 표현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죠. 한 꼬집은 몇 밀리그램인지, 적당히와 충분히는 몇 분인지, 조금만은 몇 스푼인지. 하지만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것이야말로 요리가 주는 자유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슨함 속에서 내 입맛에 맞는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무더운 오늘도 그렇게 보내볼까요? 한 꼬집의 열정과 적당한 쉼과 여유. 그렇게 오늘 한 시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봐요. 웃음을 만드는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슈퍼주니어의 요리왕으로 선곡 맛집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선곡 요리왕 랄랄라 가족들의 적당한 관심, 아니 충분한 관심

0: 노래 신청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입맛에 꼭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되겠죠. 이번 주 랄랄라 코너들은 잠시 쉬어가고요. 랄랄라 바캉스로 우리 좋은 음악들 더 많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기념 공연에 랄랄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말이에요. 오는 8월 8일 토요일,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리고요. 토요일, 일요일 각각 5분씩 선정해서 2분씩 보실 수 있게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요일 달아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다비치 타임캡슐 악뮤 다이너소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내 입맛에 꼭 맞는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한창 휴가 기간이고 또 한창 방학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1508번님 아들 윤호의 유치원 방학 이틀 차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3일 쉬고요. 와이프가 또 이어서 쉬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키즈카페 가서 5시간을 있었어요. 아이는 좋아했지만 엄청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가려고 합니다. 방학기간 쉽지가 않네요. 내일은 수영장에 갈 예정입니다. 방학기간 부모님들 힘내세요 하셨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끄덕끄덕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키즈카페, 아쿠아리움, 수영장까지 이렇게 다 해버리시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이랑 뭐 하라고? 선점하신 건가요? 곤충 체험 박물관도 있다네요. 6834번님, 아들 방학입니다. 영등포 구청 쪽에 곤충 체험 박물관 있대서 거기도 가고요. 파스타 먹으려고 레스토랑 예약도 했어요. 아들과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 노래 있죠? 아, 에, 이, 오, 우, 아, 에 하는 그 노래 신청합니다. 같이 들을까요? 따라 부르면서.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신나게 놀려나요, 여름에? 자전거 탄 풍경, 보물이었습니다. 앞서 들은 곡 예민의 아에 이오우였죠. 저 휴가요. 너무 더워서 어디로 떠나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배달시켜 먹으면서 집 호캉스로 결정했습니다. 하늘, 땅, 구름님. 홈캉스도 좋죠. 홈캉스에는 역시 음악이 있어야 하고 음악은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입니다. 휴가 기분 물씬 나는 노래들 함께 할 거예요. 9710번님. 그 여름의 추억을 나눠주셨어요. 전 여름 하면 90년대 청춘들의 낭만, 지금은 전설의 대스타가 된 이정재, 손지창, 김민종 배우와 청순한 여신 비주얼 우희진 배우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리던 바닷가 장면이 생각납니다. 김민종, 손지창, 그대와 함께 신청합니다.

추억의 드라마 명곡이죠.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더 블루 그대와 함께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수건과 러닝 삼고 있습니다. 아주 후끈합니다. 흰색 유색 나눠서 삶으면서 꿉꿉하고 칙칙하고 꼬릿한 마음도 다 날아가길. 4884번님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이렇게 더운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잖아요. 이럴 때 빨래를 삶고 계시다니. 1514번님도 더워 죽겠는데 손에 고구마 줄거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냥 쉬어도 되는데 왜 자꾸 일을 찾아야 할까요? 그래도 맛있는 고구마 줄기 김치 먹을 생각에 즐겁습니다.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요. 신나는 음악 이어드려야겠네요. 베이비북스 야야야 라붐 상상 더하기.

라붐 상상 더하기. 새벽별님, 듣고 있으면 동해바다 백사장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 듭니다. 랄랄라 식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여름마다 듣고 싶은 곡이네요.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소녀시대 지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 스컬하하의 부산 바캉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 세제 개혁이라고 총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

0: 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연속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5% 이상 올라 한때 78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할인 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진과 최고 가격 인하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7차 석유 최고 가격 인하가 7월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9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사우나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온 세상이 거대한 찜통으로 변한 것 같은 이런 날에는 딴 세상으로 훌쩍 도망치고 싶다는 뜬금없는 상상도 해보는데요. 이게 만약 허황된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멀지 않은 곳에 생각지도 못한 피서지가 숨어 있으니까요. 바깥 온도가 섭씨 35도로 웃돌 때도 이곳에 들어서면 소름이 돋을 만큼 서늘한 공기가 와닿습니다. 연중 12도에서 15도의 서늘함을 유지하는 자연이 만든 천연 냉장고

바로 동굴인데요.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 광명 동굴은 물론 단양, 삼척의 석회암 동굴, 충주의 화록 동굴, 제주의 만장굴이 최근 인기라고 하죠. 불가마 같은 대낮의 열기에서 잠시 벗어나 들끓는 마음의 온도를 식혀줄 나만의 동굴. 요즘 우리에게 하나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원하고 쾌적한 음악이라는 동굴로 입장하시죠.

8월하고도 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더운 날이죠.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이레이저의 A Little Respect였어요. 연일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면서 한기가 맴도는 이색 피서지로 동굴이 각광받고 있다 하죠.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광미영 동굴은 아, 저 여기 가봤잖아요. 진짜 시원해요. 일제강점기에 개발한 광산이었는데 1972년에 폐광된 다음에 40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가 2011년 문화관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뜨거워도 12도에서 15도를 유지하는 서늘하고 조용한 동굴 같은 공간이

우리 일상에도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기를 식혀주고 마음의 온도를 낮춰주는 나만의 그늘막 같은 비밀 피서지가 있다면 살짝 알려주셔도 좋겠네요. 화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2: 마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스테롤

별수국님, 아, 제 피서지는 여기 해피송입니다. 하셨는데, 해를 피해서. 오늘도 좋은 곡들로 함께 하고요. 아, 7046님이 인생 미드가 프렌즈였는데 작년 시트콤 미국 촬영지 여기 다녀왔는데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뻤어요. 그립습니다. 프렌즈. 그 프렌즈가 원래 그 뉴욕이 배경인 거잖아요. 뉴욕을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세트장을 다녀오신 건지. 그래서 막 프렌즈가 워낙 인기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들 프렌즈 안에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혼자 살고 막 직업도 없는데 뉴욕 물가를 감당하고 있다. 막 월세가 몇 백인데 우리 돈으로 이것을 막 무직자가 막 하고 있다. 막 등등등 막 그런 것도 많았죠.

어쨌든 재미있는 미드라는 거.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건 변함이 없죠. Rembrandt의 I'll be there for you였고요. Hootie and the Blowfish의 Only wanna be with you까지 전했습니다. 섬집 아이님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도서관으로 피신 왔습니다. 독캉스. 이보다 더 좋은 바캉스가 없네요. 책도 읽고 해피송도 듣고 바다도 간간히 눈에 담아보고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책은 꼭 보지 않아도 펴놓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아, 그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도서관 가보고 싶네요. 2138님은 생존 신고합니다. 광명동굴 필수인 와인 한 잔까지. 아, 지수 언니 가보셨구나. 은평구에 인공폭포도 굿잡입니다. 뭐 생각만 해도 막 폭포수 떨어지는 모습 시원한데요. 그 광명동굴이 예전에 그 드라마 없음 뭐 배경이라고도 했었죠. 옥수 토박이님도 몇 년 전에 다녀오셨대요. 천연 에어컨이라고. 저도 몇 년 전에 와 거의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6월인가 갔었는데 엄청 추웠고 외투를 꼭 가져가야겠다는 거. 아직 안 가 다녀오신 분도 혹시 모르니까 이 한여름에도 외투 챙기셔야 됩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오후에 야구장 가는데 폭염으로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아 너무 더우면 취소가 답입니다. 그죠? 안전을 위해서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오늘을 위해서 이거저거 준비는 다 하셨겠지만 정말 이게 굉장히 정말 목숨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더위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 주 지나면 좀 나아진다니까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또 견뎌봅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투나잇입니다. 아시죠? 투나잇. T-O-N-I-G-H-T.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투나잇이 들어있는 노래 생각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주세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투나잇. 등등등. 투나잇 뭐 발라드 곡 중에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투나잇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투나잇.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녁 날 이런 일정이 있다 같이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시셀이에요. Should it matter?

0480님, 희노애락을 함께한 11년 된 차를 매도하고 괜시리 울적한 마음을 등에 흥건하게 땀이나 흘리게 빨래를 했네요. 하시면서. 이거 보낼 때가 안 됐는데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떤 사정으로. 두 곡을 들었고요. 셀린 디온이었습니다. To Love You More. 또 시셀의 Should It Matter까지 전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투나잇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투나잇이 들어있으면 되는데요. 여행가고파님 또 웅이님 조나스 브라더스의 투나잇. 옆집 아저씨님은 켄 라슬로의 투나잇을 85년도 대학 신입생 때 디스코텍 넘버원이었죠. 지금도 이 곡을 들으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이야 여전히 뜨겁죠. 관절이 문제지. 치즈달 여행님은 피보벌스 로보타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아 고등학생 때 라디오에서 이 듀엣곡을 처음으로 듣고 얼마나 좋아라 했는지 하시면서 아 또 두 사람의 케미가 되게 좋잖아요. 5765님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 아들도 휴가 마지막 날이라 너무 아쉽다고. 아 함께 휴가하기가 쉽지 않은 혹시 뭐 군대에 계실까요? 끝은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언제 끝나나 하지 않고 아쉽게 마무리 짓는 끝. 그것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죠. 보람님, 원 리퍼블릭의 Let's Heart Tonight, 또 비공개로 존 레전드의 Tonight을, 또 졸리나님은

왕청의 Everybody Have Fun Tonight. 자,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Tonight. 먼저 치즈다 여행님, 버섯돌이님, 피보브라이슨, 로보타 플렉이에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플루토님, 와, 제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곡이네요. 돌아가고프다, 청춘으로 하셨는데 이 곡 들으면서 피보벌슨, 로버트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버섯돌이님도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피터 세트라, 크리스탈 버나드의 I Wanna Take Forever Tonigh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Tonight. 6291님, 라부쉬의 Tonight is the night. 1516님, 로드 스튜어트, Tonight the night. 파앤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Tonight. 왜 이렇게 막, 이거 뮤지컬 넘버인가요? 호르노츠님은 릭 스프링필드의 Love is alright tonight. 아, 릭 형님, 지금도 외모가 너무 멋지십니다. 몸의 관리도 엄청 하신다는데, 노래 잘해, 기타 잘 쳐, 잘생겨, 완전 알파남! 하시면서. 궁금해서 사진 찾아보니까 아 진짜 알파메일 맞네요. 이 시간의 흔적이 묻은 외모가 더 멋진 릭 스프링필드.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Tonight. 이어지는 곡은 로코홀릭님, 방탄소님, 딸기산도님 신청하셨네요. 시스케치의 I can lose my heart tonight.

풀그림님, 영등포 양쥐다방 두꺼비 당구장 금마차 카바레가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하셨는데. 아, 신청하신 거 잘 들으셨어요? 옆집 아저씨도 야호 렛츠 댄스다 지금은 85년 하셨는데 와, 이 내 안의 댄스 DNA가 40년을 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 밖에 또 캔디핑님, 왕서방님, 6291님도 신청하신 켄 라즐로의 투나잇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질 시간이고요. 이글 아이 체리의 세이프 투나잇 전하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CBS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분리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몇 개월에 그치는데 최소한 해

0: 게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겠냐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고물가도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7월,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내구재 물가가 오르면서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7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경숙님, 더위를 피해 별다방에서 해피송 함께합니다. 현실 속의 무릉도원입니다. 시원한 커피숍에서 얼음 동동 뜬 음료 한잔 마시고 캬, 음악 듣고 그런 거죠. 신청하신 곡 장가방님 또 해숙님도 청하셨고요. CCR의 Hey Tonight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굿라이프님은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가족 톡방에 광명동굴 가보라는 알림이 떴어요. 음악회도 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와, 오늘 무슨 날입니까? 광명동굴의 날? 우리도 오프닝에서 얘기했었죠. 명수님은 CBS 길 건너 시원한 백화점에서 점심도 해결하고 한쪽 모퉁이에서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야, 다들 슬기롭게 폭염 속 일상을 누리고 계신 거죠. 뭐 휴가를 가신 분도 많고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덥고 힘들고 뭔가 일상에서 탈피는 필요하고. 자, 해피송 2부 주제는 나의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아, 여기는 진짜 나의 공간이다. 나만의 그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공간. 그 예전에 오늘 기사였나? 남자들이 가장 집안에서 애정하는 장소가 화장실이라고 화캉스 떠난다고 하던데 우리 햇님이들은 어떠십니까? 또 마트 같은 곳도 많이들 가실 것 같고요. 나의 아지트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뭐 자연을 좋아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등산, 산으로 가시는 분들, 바다로, 강으로 등등등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아지트, 우리 집도 좋고 뭐 회사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아지트는 어디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키.

노래지아님 내적 댄스를 부르는 곡들이 많네요. It's dance time 하셨고 노코홀릭님 지수님 선곡 덕분에 더위가 싹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신 로코홀릭님 실은 우리 로코홀릭님이 아침부터 간단하게 카레 끓이셨대요. 아이고 더우라. 자 함께 했고요. 호레노츠님 바다로망스님 르클릭의 Tonight is the night 또 화곡동 김밥님 9375님 트릭스의 Just wanna dance tonight 그리고 미네르바의 바깥 깡스님 섬지바이 5765 앤디 솔량이님 뉴키스 안더블럭의 Tonigh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나의 아지트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아지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도우스키님은 제 아지트는 당연히 제 서재죠. 여기서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며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가끔 멍순이가 노크하며 문도 열어줘서 같이 음악도 들어요. 와 이런 집 난 너무 부럽더라. 나를 위한 방에 따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침대 있고 이런 방 말고요. 와 부럽습니다. 수봉봉님은 개양 아라뱃길이라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요즘도 달리시나요? 우주 끝까지 달려라! 몇시지호님은 싱크대 아래 주방 한쪽이요. 저는 15개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인데요. 주로 6퇴 후에 아지트입니다. 아기 엄마들 공감하시죠? 저도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싱크대 한쪽 주방에 그 모퉁이 자리 거기에 딱 등을 기대고 너튜브도 보고 시원한 음료수도 한잔하고 왜 거기냐 일단 사람들이 잘 지나진 않고 부엌은 일단 내가 좀 점령을 했으니까 뭐 그러다 갑자기 아가가 온다 뭐가 필요하다 그럼 바로 또 싱크대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비공개로 어릴 때는 옆집 마당이 보이는 작은 창이 있던 다락방이 제 아지트였는데요. 남편이 퇴직한 요즘 저만의 아지트는 1번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2번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둘 다 짱 시원하고요.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 일단 남의 편과 아지트가 겹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최소 시간대라도 이거 달라야겠구나 팁을 하나 얻어갑니다. 6312님은 저의 아지트는 시원한 우리 집 거실에 차가운 돌 쇼파입니다. 혹시 별이 다섯 개인가요? 나가면 너무 더우니까 또 갈 데도 없고요. 에어컨을 27도로 맞춰놓고 음악을 듣는 게 최고의 아지트입니다. 와 저랑 진짜 비슷하신 게 일단 에어컨 설정 온도가 같습니다. 저도 27도에 맞춰놓거든요. 저는 돌쇼파는 아니고 리클라이너 쇼파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산 리클라이너 쇼파 딱 거기다가 리클라이너 켜고 다리 올리고 쿠션으로 배덮고 27도 에어컨 설정 해놓고 이거죠 이거. 하얀곰님은 저는 침대가 아지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워있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이 침대라는 공간 조건은 간단한데 일단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나를 부르는 일도 없어야 하고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줘야겠네요. 방탄소님 옛날 어르신들은 읍내 다방 복덕방이 아지트였고 아주머니들은 미장원이 아지트였죠. 그곳은 아지트이자 일종의 살롱 역할도 했고요. 모든 정보가 오가는 곳이기도 하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2부 주제는 나의 아지트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아지트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캔자스의 Play the Game Tonight.

함께 하셨고요. 잉글랜드 어낸저 포드 콜리의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이었습니다. 그전 곡은 5초의 법칙님, 북망산천님, 또 코파노 곰돌이님, 케니 로저스와 쉬나 이스턴이었죠. We've got tonight, 또 칼스의 Tonight She Comes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나의 아지트입니다. 우리 상미님, 이상미님, 저의 아지트는 편의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천국 같다고 하세요. 많이 시원하신가 봅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편의점에서도 해피송 많이 들으시네요. 그리고 편의점의 꽃은 뭐다? 원 플러스 원. 이번 달에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도님은 남산 데크길에 쉼터라고, 남산 등산하다가 중간에 쉬는 곳이 있거든, 쉬는 곳이 있거든요. 또 정상 아래 쉼터 운동기구도 좋습니다. 아지트, 남산 데크. 아, 좋기는 좋은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가기 힘든 아지트고, 아지트 한번 다녀오면 다이어트는 덤이네요. 1369님은 저의 아지트는 아파트 주민카페입니다. 해피송 듣고 거기로 출근합니다. 친구들

일도 거기로 부르고 모임도 거기서 하고 독서도 할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여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주민 카페가 최애입니다. 신축 사시나 보다. 관리비는 안녕하신가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가이유님은 저의 아지트는 한가하고 멋진 곳이면 좋겠지만 우리 가게입니다. 오후 시간에 혼자서 시원하게 자유 시간이고요. 간식은 덤이죠. 남편도 없고 좋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손님이 들어오시는 단점도 있지만 피곤할 때 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진짜 손님만 안 오시면 완벽한 오후의 우리 가게. 그럼에도 가게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3304님은 집 근처 도서관인데 요즘은 오픈런을 해야 돼요. 아시면서 요즘 너무 치열한 그죠? 아 저도 예전에 여름에 언제 한번 도서관 갈 일이 있었는데 거의 새벽 6시? 거의 진짜 다들 죽치고 앉아 계신다. 그 앞에 정말 오픈런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구나도 새삼 알았습니다. 바람돌이님은 저는 만화 비디오빵입니다. 80년대 하루 종일 500원이면 됐고 라면도 먹을 수 있었고요. 홍콩 영화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만화 카페가 있더라고요.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아셨는데 아 진짜 저의 라떼 아지트도 저는 만화 비디오빵은 아니고 만화빵 만화빵. 아무튼 여름이 아무리 덥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아지트가 있다면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게다가 해피송이 있으니까 우리 햇님이들 응원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졸리나님 신청하셨죠? 왕청이에요. Everybody have fun tonight.

고향 행복이님 이글스였어요. Hard Day Tonight. 또 메리 매닐로의 You're Looking Hot Tonight 앞서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둑과 야구님, 섬치바이님, 엘튼 존이에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필요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해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6년 동안 수백 차례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에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의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0: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사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공사장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으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의 낙하,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O는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상특보 단계에 따른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분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KBO는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폭염 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합니다. 식자재 업체 직원이 사장의 장난으로 지게차 5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5.6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2시 5분입니다.
5: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4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베이비복스 야야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지나가자님께서 송디 1시 뉴스하고 서둘러 오셨군요. 맞아요. 오늘 1시 뉴스를 하는데 두 번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셨길 또 바랐는데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어제 제가 원투 찬찬찬을 진행하면서 월요일이 너무 두렵다, 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아니 송디 아나운서 맞아요? 겁이가 뭡니까? 겁이가 겁이 아닙니까? 라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죠. 이 겁이가 아니고요. 겁이 났다.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뉴스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능 방송이라는 게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는 그 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겁이 나 보다는 두려워 겁이 나 이거 맞나요? 임창정의 네 뭐 감성 대신 갬성 뭐 스트레스 대신 좀 뭐 서터레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자장면보다는 우리가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이 말맛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짜장면은 심지어 복수 표준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말맛을 살려서 그 감정을 조금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예능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원고에도 그런 느낌을 원해서 겁이 아니고요. 겁시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앞으로도 이런 말맛을 살린 표현과 때로는 제가 뭐 고향은 서울이지만 뭐 고향과 관계없이 어설픈 사투리가 또 막 툭툭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부터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A면에서는요. 이전부터 어떤 가요를 지켜주셨던 우리 봉팔님들도 참 좋아하셨고 이제 막 어떤 가요에 입문한 송편님들도 좋아하게 될 그 코너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드핑커에 도전해 주실 송편님들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PD 피처링 인순이의 친구여, 그리고 조용필 피처링 버벌진트의 헬로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5841번님,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건가요? 우리 송디와 송편님들 시원한 시간 되세요. 저는 글렀네요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실내인데 지금 35.6도 찍혀 있는 거죠. 그 어디인가요 대체? 야, 이게 야외가 아니라 실내 같은데, 와, 진짜 실내에서 35.6도면은 아, 감당이 안 되죠, 이 날씨가 진짜. 자, 이 감당 안 되는 날씨 시원하게 우리 퀴즈 코너로 한번 풀어가 봅시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출발합니다.

어떤 가요는 이 코너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가 뭘 할지 다 예상이 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한 선택이 다수 쪽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한번 가려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선택해볼 항목은 다름 아닌 노래겠죠. 두 후보곡 가운데 끌리는 한 곡을 가볍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 주신 송편님 세 분께 아차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아아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92년도에 발표된 곡으로 세상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제대로 알린 그들의 데뷔곡이었습니다. 서태지의 등장으로 90년대 초반 한국 음악계 판도가 바뀌었다 할 만큼 일렉트로닉 팝과 신스팝, 힙합 등등 이 한 곡에도 정말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노래였는데요. 참 이거는 지금 들어도 와 이런 유니크한 곡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다음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곡에 맞설 다음 곡은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93년에 발표된 곡으로 이 당시 듀스의 등장으로 서태지 팬이냐 듀스 팬이냐 이렇게 나뉜 적도 있었죠. 지금 들어도 세련된 멜로디에 당시 그들의 무대를 보면은 퍼포먼스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귀로도 즐기고 눈으로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듀스의 무대, 그리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송편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라운드 서태지와 아이들 대 듀스. 정말 너무 어려운 승부인데, 자, 승편님들 딱 한 곡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빠른 집계를 위해서 팀 이름으로 받을 건데요. 서태지 또는 듀스 한글로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듀스 안 되고요. 듀스 안 됩니다. 듀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문자 받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저희가 문자 받는 동안 GQ 젊은 남자 함께 했고요. 제주 딸기 산도님. 야, 어렵다, 어려워. 이거 태지 오빠냐, 규스냐, 남편이냐, 아들이냐. 스칼렛 주유님은, 야, 이거는 정말 선택 불가다.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0432번님, 서태지. 어렸을 때 엄마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장롱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뛰쳐나가며 난 알아요를 외치던 아이가 바로 접니다. 자, 그리고 가을햇살님은 듀스를 선택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듀스냐 서태지냐, 서태지냐 듀스냐, 정말 박빙이었거든요. 이렇게 1라운드부터 박빙이었던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자, 결과는요, 5.5 대 4.5의 비율입니다. 정말 박빙이었는데 결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곡이 5.5 대 4.5, 정말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2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이 곡이 밴드 다섯 손가락의 풍선이 원래 원곡이었는데 동방신기가 2006년에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하면서 리메이크했습니다. 멜로디도 가사도 제목도 같지만 좀 원곡은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동방신기 버전에서는 청량하면서 아이돌 댄스곡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설 다음 후보곡은요? 아, 이번 2라운드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신화의 으쌰 으쌰입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신이 나는 곡이지만 사실 여름에 들어야 더 제맛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게다가 으쌰 으쌰 추임새처럼 자꾸 반복되는 이 가사 덕분에 우리 노동요로도 딱인 곡인데요. 2라운드 두 곡 모두 다 나왔습니다. 송편님들은 두 곡 가운데 어떤 곡을 더 듣고 싶으신지 빠른 집계를 위해 이번에도 팀 이름으로 받아봅니다. 동방신기 또는 신화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동방신기 또는 신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헛되죠 아이들 난 알아요 함께 듣고 오는 동안 또 많은 투표를 받았는데요. 자, 풍선 동방신기냐 으쌰으쌰 신화냐 그 결과 비율이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6대4의 비율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승자는 신화의 으쌰으쌰. 자, 이번에도 6대4의 비율로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 선배인 신화가 앞서 나갑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곡은요. 뭐 더 이상 이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태양은 어차피 동쪽에서 뜬다고 외친 방탄소년단. 매일매일 멋짐, 더 멋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들을 때마다 청량하고 상쾌한 멜로디 덕분에 진짜 이 곡은 제 생각에 10년 뒤, 뭐 20년 뒤에 틀어도 세련되고 청량한 그런 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후보곡 굉장히 강력한데 다음 후보곡도 오늘 만만치 않거든요. 나와주세요. Let's go.

빅뱅의 붉은 노을이 이번 상대였습니다. 전주가 나오자마자 사실 모두를 좀 떼창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데, 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냐 붉은 노을의 빅뱅이냐, 이번 3라운드도 진짜 어렵습니다. 남자 아이돌들의 정점을 찍었던 그 신구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이번에는 숫자로 받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싶다 그러면 1번, 빅뱅의 붉은 노을이 듣고 싶다 그러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방탄소년단 1번, 빅뱅 2번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와, 결과가 단한표 차. 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진짜? 아, 여러분, 이래서 우리 항상 투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3라운드 집계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0432번님, 영어는 어려워. 저는 2번 붉은 노을이요. 그리고 딩가딩가님께서는, 아, 고민되네요. 마지막만 잘 맞추면 되는데! 하면서 어떤 거를 선택해 주셨을지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붉은 노을에 한표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송편님들의 선택은 어떨지. 자, 주아맘님도 2번 붉은 노을이요. 신랑이랑 연애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특히 붉은 노을 듣고 있으면 연애 시절 생각이 나요. 이 노래라는 게 약간 그 시절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 재미가 있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과는 단한표 차. 승자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와, 저는 사실 빅뱅의 붉은 노을이 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표 차이로 월드클래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가져갑니다. 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듣고 와서 세번 모두 줄을 잘선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과 아쉽게 떨어졌지만 아차상 받을 송편님 발표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함께하고 왔습니다. 오늘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가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vs 듀스 나를 돌아봐였는데요. 여기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승리를 거뒀고요. 2라운드는 동방신기와 신화 중에 신화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 방탄소년단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먼저 세 곡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우리 골드핑커 송편님 세 분입니다. 딩가딩가님 고민되네요. 마지막만 잘 맞추면 되는데 1번! 그리고 야옹 선생님도 마지막 1번 외쳐주셨고요. 4411번님 와! 저 다 맞췄어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세 분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록 줄 서기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 불굴의 송편님 세 분입니다. 한솔로님 동방신기 외쳐주셨고요. 라일락 서영님도 똑같이 동방신기. 그리고 9949번님은 아 마지막에 미끄러워지신 것 같아요. 2번 빅뱅 외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한솔로님, 라일락 서영님, 9949번님은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또 찾아올 건데요. 아쉽게 놓친 송편님들 다음 시간에 기회 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도전해 주세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블랙핑크 포에버 영.

0: 블랙핑크 포에버 형이었습니다. 6018번님이 다이너마이트를 고른 이유로 붉은 노을은 이미 이문세라는 전설이 불러서.
1: 그것도 그렇죠.
0: 근데 저는 저도 원래 좀 원곡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빅뱅의 붉은 노을은 정말 리메이크를 잘한 그런 곡 중에 한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 거고요. 마지막 A면 마지막 곡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0: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NC다이노스 두산베어스 경기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KT 위즈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기상청이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KBO 사무국은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인천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노인 5,848명에게 선풍기와 쿨매트, 냉감 이불 등 냉방 용품과 특식 세트를 지원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는 고위험군 노인 2,837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매일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무더위 쉼터와 취약계층 안심숙소 이용도 적극 안내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배관, 밸브, 주입구까지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전용 연결장치를 적용하는 화학사고 안전 신호등을 공공시설에 이어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오주입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작업자의 순간적인 실수가 대형 화학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모델입니다. 인천시는 현장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인천 두 대를 포함한 순찰 드론 다섯 대를 전국 해경 파출소에 처음으로 배치합니다. 순찰 드론은 야간 갯벌 해루질객과 방파제, 낚시객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경고 방송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구명 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 활동도 지원합니다. 해경청은 올해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전국 77개 해경 파출소에 모두 154대의 순찰 드론을 배치해 연안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과 식품기준 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변경사항 미

0: 신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4.9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요. 옥수토박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재훈이 함께 부른 오아시스. 옥수토박이님 혹시 그 서울 옥수 맞나요? 제가 옥수역 앞에 그 떡볶이 포장마차 있는데 혹시 맞으시면은 그리고 아시면은 한 번만 또 문자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잠시 후 비면에서는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만나볼 겁니다. 퀴즈 참여와 함께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 받고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슬로우 슬로우 퀵퀵 바로바로 가봅니다.

정우, 유연석, 손호준의 너만을 느끼며 그리고 인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은 곡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자, 바로 슬로우 슬로우 퀵퀵 가볼까요?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사실 이 코너 난도가 좀 상당하다길래 지난주에 긴장을 살짝 했었거든요. 아, 정답이 안 나오면 어쩌나, 우리 송편님들 감을 못 잡으면 어쩌지?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너무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송편님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평소 우리가 알던 노래, 즐겨듣던 노래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바꿔서 들어보고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까지 모두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힌트는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노래가 반복되는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맞출만 하지 않나 싶은데, 자, 1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평소에 들을 때 퀵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반복되는 노래 같습니다. 하석풍님께서 아는 노래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여전히 모르겠다는 송편님들 위해서 2단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 그 노래 제목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속도예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2단계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시죠. 아, 뭐 음은 알겠는데 가사가 안 들린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정답 인정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힌트를 달라는 분도 계시고 잘 안 들린다는 노래도 있어서 딱 한 번만 더, 2단계 한 번만 더 듣고 노래 가시죠.

요. One time hot 뜨거 진우션 에이요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자,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2단계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자, 이제 이 노래였는데요. 우선은 오답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로맨틱과 질투님, 정답 거북이 왜 이래? 그리고 김건모 얘기를 해주신 분이 좀 많았어요. 찬비님, 김건모 짱가. 아, 짱가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일락 서영님, 김건모 제비. 0936번님, 김건모의 스피드. 자, 그리고 박현빈의 노래 아니냐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7188님, 제목 아 뜨거 뜨거. 9949번님, 박현빈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쉽습니다. 자, 정답은 뭐였죠? 더운 날에 이열치열하기 좋은 곡, 박현빈의 노래. 박현빈의 아 뜨거였습니다. 아. 자, 0120번님, 박현빈 아 뜨거 남편 애창곡이에요. 첫 입사 때 불렀던 곡. 벌써 입사 15년 차 고인물이 됐네요. 근데 입사 때 불렀던 곡을 아시는 거면 혹시 그 0120번님과 남편분 사내에서 만나신 건가요?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 이 회식 때 부르기 제일 좋은 노래가 저는 트로트 같습니다. 뭔가 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흥을 내기 제일 좋은 노래가 트로트만 한 게 없죠. 7103번님, 아 뜨거 박현빈, 저희 엄마가 노래 처음 듣자마자 맞추셨는데 저희 엄마 취향은 원타임 노래라네요. 핫뜨거 뜨거. 그리고 천지의 개념님은 박현빈의 아뜨거. 지금 계양산 정상인데 아뜨거. 와, 이 날씨에 산 어떻게 올라가신 거죠? 그 수분 보충 꼭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송편님들 물 많이 마시고요. 자, 0120번님, 7103번님, 천지 개념님 포함해서는 총 다섯 분께 시원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 밖에 좀 재밌는 정답들이 있어가지고요. 9389번님은 왜 나는 아 띨띠라 띨띠라로 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8204번님, 지금 날씨랑 딱 맞는 노래. 진짜 더워요. 어린이집 조리사인데요. 주방도 덥고 밖에 날씨도 덥고, 게다가 우리가 박현빈 아 뜨거 듣고 원타임 까지 들었잖아요. 핫뜨거. 이 노래도 이열치열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 보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노래도 이열치열로 이겨내는 우리는 송인찬의 어떤가요입니다. 6211번님은 남편과 포천 지장산 계곡에서 시원하게 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계곡에서 나오니 아뜨거. 그 물 안에 막 이렇게 있다가 백사장 나오거나 계곡에서 나왔을 때 그 달궈진 돌. 와, 그거 밟는 순간 그냥 진짜 아 뜨거 절로 나오는 거죠. 피고인 통키님은 이분은 요즘 유행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감도 안 옴. 요새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입니다. 우리 송편님들. 뭐 얼마나 뭐뭐한지 감도 안 옴. 네, 알아두시면 뭐 우리 또 쓸 때가 많겠죠. 네, 조이 5575번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나훈아, 테스 형!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나훈아 테스 형이었습니다. 제가 감독 아놈 이거 알려드렸는데 바로 릴리님은 송디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감도 아놈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릴리님. 구구코님도 저 말이 유행이군요. 내가 유행 얼마나 모르든지 감도 아놈. 우리 송디님들 응용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오늘 이열치열송 어쩌다 보니 이열치열 특집이 됐는데요. 원타임의 핫뜨거 그리고 슬로우 퀵에서 박현빈의 아뜨거까지 갔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다음 두 곡은 걸그룹 곡으로 그냥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르세라핌의 핫 그리고 21의 파이어.

르세라핌 핫21 파이어 이열치열송으로 함께하고 왔습니다. 동네에 노는 언니님이 선곡이 아주 용광로네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여름을 이 더위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자, 빠르게 이어갑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강

0: 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잣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윤종신 해변 무드송 두 곡 함께하고 왔고요. 오늘도 또 무더운 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편님들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마지막 곡 악뮤 프리덤으로 인사드립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는 우리 9살 현서 그리고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0: 집을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 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전환에 6,30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5포인트, 1.62% 오른 6,358.95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37포인트, 5.88% 상승한 780.72의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7원 오른 1,432.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 보고에서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통상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하게 펼치고 특정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기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심각한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우대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출 특위위원장은 현재 선관위로서는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 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0: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끝내 원하는 곳에 닿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보다 끈기를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날에도 같은 길을 걷고 변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아도 다시 신발끈을 묶는 사람. 반짝이는 순간은 이렇게 수없이 평범했던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인가 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과 함께 들어볼까요? 글렌 캠벨입니다. 린스톤 카우보이.

0: 글렌 캠벨의 라인스톤 카우보이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대요. 왕서방님이 오늘 서울은 폭염 중대경보에 야구도 취소되고 덥긴 더운지 마을버스도 언덕에서 고장으로 멈춰섰어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곳곳에 이 폭염으로 인해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야구가 취소될 정도면 진짜 웬만해선 경기하거든요. 막 폭우가 내려도 기다렸다가 하고 이러는데 진짜 덥긴 더운가 봐요. 릴리님이 하디 하이 반가워요. 오늘 일 마치고 혼자 모아나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기대되네요 하셨는데요. 와, 이 모아나도 여름에 보면 약간 시원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와, 좋으시겠다. 더울수록 덥다 덥다 하기보다 좀 뭔가 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나만의 방법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화 보기, 혼영. 오, 좋네요. 김영표님은 사무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다 휴가 떠난 사무실에서 홀로 라이키팝 크게 틀어놓고 나 홀로 휴가 즐깁니다 하셨는데 캬, 이거 좋죠. 이게 또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어디 뭐 피서지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 떠난 사무실에 나 혼자 에어컨 틀고 음악 듣고 하는 게 나만의 휴가같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김영표님, 아, 좋은 선택이십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날씨는 좀 덥지만 우리 한 시간 동안 휴가 떠난 것처럼 신나게 함께해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SBS 뮤직 차트 82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였고요. 로빈 김의 줄리엣, 홍영민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림자님이 왜 저한테는 줄리엣이 두리안이라고 들리는지. 아, 두리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방금 이 글로리아도 람보르고또님이 블로리아처럼 들린다고. 이게 진짜 영어다 보니까 정확한 그 발음이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듣게 되잖아요. 블로리아, 두리안. 그러네요. 약간 근데 부정할 수 없어요. 진짜 그렇게 들으면 들리거든요. 도리도리님이 하디 어제는 바닷물 속에 있느라고 못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휴가 다니어 오신 건가요? 바닷물 속? 어제 진짜 더웠는데 물론 오늘도 덥지만 이렇게 더운 날 물에 풍덩 빠지면 진짜 그 뭐랄까 약간 쾌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왜 우리 길 가다가 더우면 아 그냥 뭐 샥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디 물에 퐁당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좋으셨겠다.

사부님, 효진님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휴가 어디로 가요 하셨네요. 저는 일단 이 무더위에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가기보다 그냥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켜놓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 듣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게 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이 휴가지 피서지 같은 나이키팝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셔도 물론 좋지만 아 너무 덥고 갈 데도 없고 하시면 나이키팝 놀러오세요. 우리 여기서 시원하게 함께해요. 8280님이 더워서 그런가 피곤해요 하셨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저도 요즘 약간 더위를 먹은 건지 엄청 피곤한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저녁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았어요. 한 1시간 졸았나? 와 진짜 이 뭐랄까 더워서 몸에 있는 이 내 몸도 그냥 일하기를 잠깐 쉰 느낌? 몸이 파업한 느낌이었어요. 2198님이 광화문 광장 여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이게 여러분 여름 풍경은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쨍하니 예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진짜 더워가지고 아 정말 보기엔 참 예쁜데 지금 이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창밖 풍경도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뻐요. 여름의 뭐랄까 매력? 굳이 찾자면 이 초록초록한 풍경이 아닐지. 제가 엄청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게 다 그 곡식이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곡식도 익을 그 햇빛과 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기로 했어요. 베리 매닐로우입니다. 리듬 앤 빗 띄워드리고요. 레이 파커 주니어의 I still can't get over loving you 함께 들어보죠.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오늘의 Criticize였고요. 루돌 밴드로스의 She Won't Talk To Me까지 띄워드렸어요. 아멜리에님께서 저도 휴가 기간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갈 엄두도 못 내고 Like It Pop 놀러 왔어요. 올해 휴가는 그냥 집에서 보냅니다. 놀러 못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두시고 음악 들으시고 하면서 휴가가 뭐 별건가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편하면 그게 휴가죠. 잘 오셨습니다. 3906님 어머니 말씀 맞아요. 덕분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따기 바쁩니다. 올해 대풍년일 것 같아요 라고. 아, 좋은데요? 그 풍년이 올 수 있다면 더위는 약간 견딜만한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정말 농사 대박나셨으면 좋겠네요. CBS 뮤직 차트 69위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제럴드 졸링의 스페니쉬 하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5702님께서 오늘 끝인사는 포근한 하루가 아니라 시원한 저녁 되라고 해주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포근하다고 하면 더 더워요 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해드릴게요. 우리 라이커님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전권역을 비롯해 경기도 안산, 김포, 파주, 용인, 인천 북부와 강화, 또 전북 전주와 광주 동부, 전남 동부 지역 등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양주 오산리의 한낮 기온이 40.4도, 서울도 36.9도까지 올라서 또다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동풍 계열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으로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27도, 청주 광주 대구 26도로 열대야를 피해가기는 어렵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8도, 춘천 대전 37도, 광주 대구 36도로 오늘만큼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9: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0: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0: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0: 홍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CBS 경제연구실
2: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이 해외산 휴머노이드 사족 보행 로봇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상장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미중 로봇 패권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미중 패권 다툼이 한창인데요. 또 하나의 그 세부적인 장이 있습니다. AI와 결합한 로봇 전쟁이 있는데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시장 모셔서 이 로봇 전쟁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8: 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미국 FCC, 그러니까 연방통신위원회인데요. 휴머노이드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된다 이런 목록에 추가 한 건데요. 앞서 뭐 화웨이 같은 데도 이런 비슷한 규제를 했었잖아요.
9: 뭐 로봇이 문제가 된 것은 뭐 아직 로봇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 대상이 아니다가 이번에 이란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 전쟁, 이게 이 로봇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 이거를 판을 다 뒤집어 놓버리는 이제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이 특히 사정 로봇 이거 같은 경우는 등에다가 이제 기관단총을 달고 이제 눈에다가 센서를 달게 되면 이것은 병사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8: 그냥 병사 대체가 아니라 엄청난 병사잖아요.
9: 그렇습니다.
8: 병사가 뭐 위험에 잠을 자기를 해 살상력이 너무 뛰어난. 네.
9: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근데 이걸 누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냐 그러면 바로 유니트리입니다.
8: 유니트리.
9: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뭐

0: 예를 들어서 대만에 이제 무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 230만 명이 총돌로 가서 이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드론이 230만 대가 날아가고
1: 무서워.
0: 거기에 사종 로봇 230만 개가 날아가서
1: 네.
0: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타격을 할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단한 명도 가지 않고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는 이 전쟁 물자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격상을 해버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1: 한마디로 이제 국가 안보 프레임으로 묶였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응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잘 나가는 사족 보행 로봇 잘 만든다는 유니트리가 중국판 나스닥이죠. 상하이 증권거래소 컵창판에 상장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니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0: 후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은 뭐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1, 2년 전부터 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중국의 그 홍콩에 보면 유비테크라고 요비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로봇 회사가.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는 사실은 훨씬 더 나중에 창업한 스타트업이고 그러고 이제 이게 유명해진 것이 그 중국의 이제 우리 같은 신년음악회죠. 거기서 무이더라고 같이 부채춤을 추면서
1: 아,
0: 유명해졌고
1: 그 부채춤 많이 봤어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랬고
1: 네.
0: 근데 작년에 부채춤 출 때는 로봇이 넘어지면 못 일어났는데
1: 네.
0: 이번에 신년음악회에서는 이게 쿵푸를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그건 뭐 구르기도 하고 제비 공중제비도 돌고 넘어졌다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될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지만 지금 이게 광고 효과, 홍보 효과 때문에 사실은 그 로봇 사서 뭐 할래 하지. 그런데 이거 지금 신장 개업했을 때 풍선 올리고 거기서 춤추고 안내하고 이런 로봇으로 이걸 많이 쓰는 거죠.
1: 아니,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로봇이 뭐 일을 하고 무슨 이건 아직 할수 없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게 흑자가 사실은 난 거고.
1: 아니, 풍선 달고 신장 개업할 때꽃 달아주고 그런 것만 해도 흑자가 나는 시장이에요?
0: 그렇죠.
1: 중국 정말 시장이 커.
0: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홈쇼핑 또는 인터넷에서 놓고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 쇼핑몰이죠. 거기 들어가면 유비테크가 물건 팝니다. 그거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제 가격도 나와 있고. 그래서 뭐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거창반의 특징이 있어요. 거창반은 우리 같은 코스닥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중국은 코스닥의 심천에도 있고 상해에도 있는데 상해에는 첨단 산업 6개만 상장하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AI나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테슬라 조항 기술만 있으면은 상장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AI에서는 뭐 상장된 회사들이 홍콩에 많이 가지만 이제 로봇은 이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도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회사들이 하나도 본토에 상장된 게 없어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번으로 그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중국의 로봇 회사들은 줄줄이 이제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뭐 회사들이 다 이게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장을 했다고 하면 수천억, 수조씩을 땡기기 때문에
1: 그쵸.
0: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다음 이제 세대의 업그레이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아니, 전 세계 출하량의 90%가 중국 모델, 중국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족 보행은 전체의 한30% 이상이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거의 선점이나 마찬가지인 기술력 혹은 시장 지배력이라면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을 것
0: 그래서 이제
1: 같은데.
0: 기술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것에 대한 인지가 사람처럼 이제 진짜 움직여야 로봇이지. 그게 사람처럼 못하면 그건 로봇이 아니고 그건 기계야. 그래서 로봇이 쓰러졌다. 그럼 욕을 바가지로 하는.

0: 거죠. 근데 순국은 이게 상황이 다른 것이 네. 개념이 다릅니다. 로봇은 사람이 아니야. 뭐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면 되지.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완성된 단계에 이제 제품을 내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의 어떻게 보면 풍토, 분위기, 사회적인 수용도인데 중국은 사람이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미숙해도 이것을 억셉트를 하고 이걸 대중한테 뿌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대중들이 뭐가 관심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기업들이 바로 캐치업을 해서 바로 수정을 한 거죠.
1: 개발과 상용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중국은.
0: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한국은 이게 개발이 늦고 상용화가 늦은데 중국은 개발하면서 상용화를 같이 해버린 이런 사회 분위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1: 그리고 동시에 로봇에 대한 아까 좀 컨셉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로봇 소비자로서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봐도 중국 로봇은 자꾸 춤을 추고 쿵푸를 하고 이러는데 반해서 뭐 한국이나 미국 로봇 같은 경우는 되게 정교함을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계란 잡기 얼마나 잘 잡는지 알아?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것도 되게 약간 길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0: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중국 로봇도 계란 잡고 빨래개는 걸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기술인데 지금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접한 산업, 허접한 기술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에요.
1: 아, 시장의
0: 그렇죠.
1: 성격이 다르군요.
0: 그러나 중국 같은 네. 경우는 우리를 쳤을 때 한 90년대 초중반 정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허접한 제품이 나와도 놀라움과 경이로움 이걸로 이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가 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의 로봇들이 숫자가 많아요.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로봇이 사실은 두뇌를 빼고 나면 그건 그냥 뭐 쇳덩어리죠. 그 기계 부품인데 중국은 뭐 산업의 구조상으로 보면 철강학 조선 기계 뭐 자동차 이것이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종착지는 그런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산업들의 이게 모임이 다 중국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 메커니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요즘 뭐 자동차 경기 안 좋고 기계 경기 안 좋으니까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로봇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로봇 원가를 가질 수 있고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산업 이건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사라진 그런 상황이니까 제작이나 생산이 굉장히 높은 코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도 전체 서플라이 체인의 거의 54%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마저도 지금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으면 이거 로봇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의 이제 의미는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 이제 기계나 자동차 산업의 종착력이 거기가 있고 이게 지금 탈바꿈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로봇이라는 게 뜨면서 메카닉스 이걸 만들어주는데 중국이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는 거죠.
1: 어떻게 보면 로봇이 중국에서는 첨단 산업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제조업의 어떤 핵심 이런 느낌이네요.
0: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AI 뭐 이거 갖고 뭐 대단한 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AI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에 관심? AI 플러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에다가 제조업을 붙여서 원가를 50% 어떻게 떨어뜨릴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 이게 AI에다가 제조업을 붙여갖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공장 이거가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AI의 최대 고민은 그 논문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뭐 노래 만들어주고 이건 다 좋은데 그거 갖고 돈을 어떻게 버냐. 수익 모델이 나오질 않죠.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2만 9천 원씩 받아가지고 그 갖고는 뭐 세 발에 피고 그래서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이 AI를 제조업에 같이 접합시켜서 원가를 50% 떨어뜨리면 예를 들면 소나타인데 2천만 원인데 이걸 다크 팩토리를 만들어서 1천만 원을 만들면 1천만 원의 이득을 둘이서 갈라먹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게 중국의 지금 그 AI의 방향이에요.
1: 전략이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AI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 AI가 없고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수익 모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은 AI는 이류지만 이게 제조업은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붙이면서 지금 다크 팩토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0: 이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비아디가 뭐 테슬라하고 게임이 안 되게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게 뭐 비아디라든지 또 우리는 샤오미를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 전기차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한 대 만드는데 47초, 76초에 전기차를 한 대씩 만들어요. 그 사람 한 명도 없는 소위 말하는 다크팩토리 같은 불 꺼진 공장이 망한 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명을 할 필요가 없는 공장.
1: 쉬는 시간도 줄 필요가 없는 공장.
0: 그렇죠. 360월 24시간 이제 뭐 이렇게 돌리는 공장에서 원가가 이제 50% 떨어지는 걸 만들다 보니까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수백 종의 차들이 있고 가격이 매달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남냐. 그게 바로 다크팩토리의 비밀이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를 이제 로봇하고 접합시키는 문화 네. 컬처 기반이 네. 이게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1: 그게 이제 제조업이 엄청 발달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뭔가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고 원가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지만 기술력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유니트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얘가 전쟁에 만약에 100대가 나오면 200대가 나오면 뭐 그냥 죽겠는데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를 미국이 못 만든 이유는 제조력이 없다. 이거 하나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0: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요. 네. 그 기술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첨단 기술 R&D가 집약된 것은 이제 브리딩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피가 줄줄 흐르는 돈만 들어가고 이제 돈을 못 벌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정 로봇이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미국은 처음부터 서 있는 사람을 지금 아틀라스라든지 이게 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중국은 자기네 실력으로는 처음부터 사람을 우리는 처음부터 못 만든다. 그러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개를 만들자.
1: 그게 아, 처음부터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좀 낮았어요.
0: 실력이 안 된다고 본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그 네 발 그 로봇을 만든 게 그냥 사정 로봇이고 그럼 사정 로봇에서 걔도 이제 뭐 묘기 부릴 때 두 발로 서잖아요.
1: 네.
0: 그게 발전을 하면 두 발로 서면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로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어프로치 자체가 이제 다르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사정 로봇 갖고 돈을 벌어야 휴머노이드에다가 뭐 투자하는 건데
1: 그렇죠.
0: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갖고 돈 버는 데가 없는데 중국에서 어설픈 휴머노이드 만들어 돈 벌 수 있냐? 애초부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정 로봇이 기술력의 부족이 사정 로봇을 만들었고 근데 이 사정 로봇을 만들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없다고 하면 이게 군사 무기로 쓰인다고는 사실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 그래요? 공상과학 영화에 되게 많이
0: 그렇죠.
1: 나오는데 사정 로봇.
0: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이걸 갖고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산업 안전에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 로봇을 많이 쓰는 데가 첫 번째 광산. 그래서 광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에 깊이 내려가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정 로봇이 이제 센서를 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체크가 되고 또 이제 저장 창고 경비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라든지 철강 회사 이제 이런 데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서 사람이 들어가 체크해야 되는 것을 이제 사정 로봇이 다 하니까 여기서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
1: 원자력 같은 것도 그럴 때 해당되겠네요.
0: 바로 그겁니다.
1: 네.
0: 그래서 발전 쪽에다가 사정 로봇이 무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우리도 뭐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화재가 발생하고 했지만 거기에 소방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해서 확인하러 들어가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 사정 로봇이. 그래서 센서가 달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확인해 보고 사람이 들어가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지금 소방 화재 현장에 중국은 이 사정 로봇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쓰이다 보니까.
1: 그러네요. 수요가 있을 법하다.
0: 이게 이제 수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사정 로봇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이제 벌 수가 있고 지금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로봇 회사가 돈 버는 회사가 없는데 얘들은 흑자가 나는 회사예요.
1: 그렇더라고요.
0: 바로 이제 그게 그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상장가도 높이

0: 처질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공모가 9,500억 원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술력 혹은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요구 플러스 나라가 밀어준다.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조금 원래 밸류에이션보다 좀 높게 쳐주는 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1: 뭐 이제 애국 투자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데.
0: 중국인들이 또 애국 투자 많이 하던데.
1: 근데 이제 돈에는요. 애국심이 없어요.
0: 아, 냉정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가격을 높여줄 수 있냐 그러는데 중국의 IPO 가격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북빌딩을 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가격을 집어넣어서 결정이 되면 그게 IPO 가격이 되고 그걸 일반 청약을 돌리는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걸 뭐 갑자기 왕창 올려가지고 이게 공모가를 높여서 크게 판정을 해준다? 그런 룸은 없어요.
0: 그래요?
1: 없는데 문제는 유니트리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처음 상장되는 이제 로봇 회사 그리고 생산 대수로 보면 뭐 1등. 뭐 이런 이제 프리미엄, 1등 프리미엄이 붙은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겠고, 그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진짜 로봇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희소성,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로봇이나 AI나 반도체를 다 기본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로봇 회사가 쓸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제대로 된 게 들어오면 이건 모든 펀드에서 머스트로 다 이제 십시일반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0: 그러네요. 예, 로봇주 하나 넣어야지 이럴 때 반드시 들어가겠네요.
1: 그래서 뭐 가격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이거 상관없이 이건 패시브 펀드의 속성상 들어간 거기 때문에.
0: 패시브 펀드.
1: 이게 이제 뭐 잠재적인 굉장히 큰 수요자가 되고 그게 이제 가격을 높게 쓰게 만드는 이제 이유도 되고 또 그게 이제 공모 가격을 높아지면 펀딩하는 금액도 같이 따라서 커져버리는 이제 그런 거고 뭐 정부가 손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펀딩해 준다 그거는 조금 이제 중국의 금융을 좀 안을 들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고 아예 오히려 반대로 주변 환경이 지금 돈을 많이 펀딩하게 해주는 무조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 중국 입장에선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이 로봇을 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쪽에 쫙 뭐 제3세계 같은 데는 이 로봇을 이용한 뭐 패권 확보를 위한 어떤 작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벌써 13년 이상 하면서 이게 전 세계 155개의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에 이제 망을 구축을 했고 이미 여기에 상당한 인프라를 중국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 보건 의료 시스템을 깔면서 그 통신을 깔아줬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통신 인프라가 들어갔고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이제 뭐 그 AI가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리고 AI가 좀 뭘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로봇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어차피 선진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뭐 건드려는 보지만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 거고 오히려 타켓은 이제 에머징 마켓의 그런 1대1로 중심 국가 1위로 그냥 가는데 이들 나라의 특징은 대부분이 이제 독재 국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민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하고 지배자하고 같이 합의를 보면 바로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것의 방법은 처음에는 우리가 원조 할게.
0: 공짜로 줄게.
1: 그러다가 깔아놓고서 이제 써서 괜찮으면 이건 그때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미끼 전략이 이제 먹히게 되고 대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에머징 마켓에서 주고 나서 받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원자재를 받아오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일대일로 연성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지배를 받았거나 약탈을 당했거나 뭐 이래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의 중국 이거 우리한테 원조를 해주네? 이제 상대적으로 뭐 둘 다 좋은 놈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이면 이제 문을 여는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근데 그걸 정말로 정확하게 이제 노리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이 거의 1조 달러 이상을 지금 155개 나라한테 지금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AI라든지 로봇 이것이 대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은 어차피 인프라가 중국 걸로 깔려버리면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기죠.
0: 장벽이 엄청 높게 그렇습니다. 세워지겠다 그거군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세계 인공지능 대회죠. WAIC 처음 참석했더라고요. 물론 2015년부터 되게 드라이브를 걸긴 했지만 여기는 처음 참석해서 피지컬 AI를 강조.

0: 됐어요. 피지컬 AI가 결국 로봇이잖아요.
1: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의 뭐 용도, 활용도를 제조업하고 이제 연관을 짓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람도 많은데 뭘 로봇을 쓰냐, 인건비도 싼데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도 이 시기에는 동남아에 비해서 인건비가 싸지 않아요.
0: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
1: 그렇죠. 네. 그래서 인건비 싸지 않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셔츠 만들고 운동화 만들 때는 뭐 됐지만 지금 이제 우주선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노트북 만들고 AI 만드는 이 상황에서는 이 기술 자체가 이게 첨단 기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그것을 로봇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포천 500대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천 500대 기업보다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럼 포천 500대 기업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로봇의 도입이나 AI의 도입 이걸로 이제 이기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국가가 또 시스템으로 맞추는 것.
0: 네.
1: 그래서 인건비 사람 많은 나라에서 인건비 저렴한 로봇을 왜 그러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산업 구조가 이미 바뀌었고 더 이상 이제 중학교 중퇴한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반드시 이제 필요해졌고 뭐 그런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중국의 로봇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고 세게 발전시키는 동인입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저는 중국이 로봇도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많이 만드는 나라 이걸로 승부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많이 만들 뿐 아니라 특정한 목표에 맞춤형으로 잘 만드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로봇도 같은 패턴이라고만은 생각했는데 반도체랑 또 다른 방식의 또 오묘한 또 전략이 있었다까지 말씀을 쭉 들으니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뭘 해야 될지 그 고리를 찾는 거는 시간을 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중 패권 전쟁 다루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 한국의 로봇이나 AI의 모델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고 또 이것은 우리는 사실은 뭐 미국 로봇하고 경쟁한다보다는 우리 제조업의 그 활력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로봇 산업을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의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서플라이체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의 로봇 서플라이체인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로봇을 이제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0: 그 정도가 됐습니까?
1: 그래서 이제 중국의 로봇 산업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탈중국하는 것이 아니라 용중국, 중국의 로봇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로봇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제 서방 세계에다가 이제 잘 팔 수 있는가? 그것들을 조금 우리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중국을 이용하고 거기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핵심 지점을 찾아내는 것,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본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CBS 우리가 좋아하는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2: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3: 배즙일이지.
2: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3: 배즙일이니까.
2: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3: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폭염 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처음 발효됐습니다. 부동산 과세 기준을 크게 바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공급 대책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검찰 기능 일부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두고 1조 2천억 원 규모로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청취자 여러분도 각별히 건강 살피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 하남, 오산, 여주 서부 등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로 수도권에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를 때 발령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주요 사업장의 야외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온열 질환자는 지난 1일 8명에 그쳤는데 이틀 지난 어제 하루 동안에는 23명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번 폭염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열돔을 형성한 데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해 열기를 식혀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같은 불볕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5: 네, 오늘도 더 자세한 날씨 소식은 기상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7: 네,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극한 폭염의 중심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서울 전관역을 비롯해 경기 북서부와 경기 남부, 전북 전주와 광주 동부, 전남 동부권에 폭염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더욱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오늘 비공식적으로는 경기 양주 오산리의 한낮 기온이 40.4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6.9도까지 올라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당분간은 이중고기압 영향과 동풍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폭염 대비 더욱더 철저하고 꾸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청주, 광주, 대구 26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를 피해가기는 어렵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춘천, 대전, 광주 37도, 대구 3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폭염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대기 불안정을 강화시키면서 오늘 밤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이 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남서부와 서해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부 서민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5: 네, 이번 개편안의 전체 방향부터 정리해 볼까요?
8: 네, 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그 세금을 매기고 깎아주는 기준 자체를 바꾼 건데요. 부동산은 기존에 몇 채를 보유했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고 실제로 거주를 하느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얼마를 투자했느냐에서 국내에서 실제 얼마로 생산했느냐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5: 네.
8: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실거주를, 기업에는 국내 생산을,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국내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5: 네, 정부가 기업 지원 분야를 가장 먼저 발표했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들 어떤 겁니까?
8: 네, 그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신설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줬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실제 생산해서 판매한 물량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광 등 6개 전략 분야가 대상이고, 비수도권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 1.5배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어서 이자와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고 청년에게는 추가 소득 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5: 네, 일반 서민들의 체감할 그런 변화라면요.
8: 네, 그 근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의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기본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년과 서민,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5: 네. 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부동산 세제인데요. 달라지는 내용들 한번 짚어볼까요?
8: 네, 그 먼저 종합 부동산세는 그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그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5: 네.
8: 네, 그리고 종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주택가의 기준으로 통합해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그런 구상인데요. 관련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9: 먼저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5: 네, 그리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8: 네, 그렇습니다. 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 이름 자체가 앞으로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5: 네.
8: 현재는 보유 기간이랑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인정해서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데, 앞으로는 거주 기간만 연 8%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보유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5: 네, 서 기자, 취재해 보면은 개편에 대해서 전문가들 대체로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8: 네, 일단 우선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시장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사실상 세 부담을 덜어주는 신호를 줬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5: 네.
8: 이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대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과세 기준도 이렇게 함께 올리면 앞으로 정부가 상승한 집값을 인정하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집은 그 장기간 보유하는 과정에서 명목상 가격이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실거주 여부만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비판입니다.
5: 결국은 이게 세제

0: 만으로는 집값을 완전히 잡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공급 확대를 주문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시장 점검회를 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네.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2-3일 안에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열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민선 기자였고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현실화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국회는 이번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계속해서 정치부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예상대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3: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2: 한정혜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세제 개혁이라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세금이 강화된 부분을 거론하며 세금 폭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입니다.
4: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합니다. 3년이 넘는 순간부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겠다고 합니다.
2: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개편안이 법제화되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법률권의 목소리는 갈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세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집값에 민감한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 정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재한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였습니다. 예상대로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고 의결됐지만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6: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어제 밤늦게까지 부동산 관련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오전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었습니다.
7: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 이 대통령은 검찰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악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수사와 기소에 불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권 비대화 등과 관련해서는 내부 비리 근절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형소법이 의결된 만큼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하게 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또 이를 위한 하위 법령 마련 등 과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이 2-3천 명 규모로 예상되지만 검사들이 이직에 소극적이라 인력 확보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0: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 그 출범과 안착의 관건은 결국 인력 확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수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하고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옮기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8: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오늘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0: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이어 희망자를 모집해 9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2일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력과 보직에 따라 4급 이상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정부는 우선 검찰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한 뒤 전환 규모가 확정되면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며 부패와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둡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맡을 합동수사과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담당할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통제 조직도 설치합니다. 정원은 모두 2,874명으로 이 가운데 약 90%가 수사 인력입니다. 한편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경찰청 킥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이 불거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판단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그런데 이 제도로 유 회장의 지인 A씨가 1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다른 임원들도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차명 수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인센티브 지급은 유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회 정관 위반 소지가 있지만 유 회장 등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최고 책임자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간과한 수사 결과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형사 전문 안성열 세별 대표 변호사입니다.
3: 유 회장이 협회의 최고 책임자인데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방패막이 논리 같아요.
2: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 회장이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협회에 손해를 끼쳤기에 배임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고발인인 탁구계 관계자 B씨는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경찰에 이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유 회장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사 먹는 돼지고기 가격 실제보다 20% 더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담합 때문인데 그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 동부지검은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서로 공유하며 수백 차례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대상이 된 돼지고기 납품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들은 서로 견적 가격을 공유해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했고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격의 소액의 차이만 둔 채 입찰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까지 만들어 납품 가격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임직원들은 증거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이정호 형사 6부장입니다.
5: 상당수 업체에서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고 준법 경영 담당자도 이에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은폐된 사실도
4: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라 소비자와 서민경제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중국 공세에 밀려 휘청이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대비되는 한국의 반쪽짜리 배터리 산업 지원책을 박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정부가 어제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수익과 상관없이 국내 생산 실적에 맞춰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적자에 시달려온 배터리 업계는 여전히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당장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만성 적자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만큼 당장 국내의 공장을 또 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북미 지역 에너지 저장

0: 시스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마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에 완전히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세제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타사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식으로 배터리 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수 전 마지막 기회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표출되고 있는 걸까요?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이란 민간 시설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이란과의 협상이 시작됐고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향후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없고 대화가 예정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이란은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합과 관련해 오만하고만 협의 중입니다.
2: 상황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참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3: 잠수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란한테는 이번이 좋은 협상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2: 참수 전 마지막 기회라는 극단적 표현은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심리전과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미군의 대대적 공습에도 이란의 결사 항전이 꺾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현재 누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지 알 수 있다며 전쟁 주도권이 이미 이란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
5: 네,
1: 첫 소식은요.
5: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홍보에 허락 없이 쓰인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정부 뿔났다는 소식입니다.
1: 네.
5: 트럼프 정부가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지속하자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과 6월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우려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도대체 어떤 애니메이션이길래요?
5: 네,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 우리도 익숙한 인기 캐릭터들이 트럼프 정부 정책 홍보에 쓰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 포켓몬 주인공 사토시가 미국 국토안보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홍보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사토시가 포켓몬을 잡기에 몬스터볼을 던지면서 인기 대사인 다 잡아야 해를 외치는 영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에는 백악관이 X에 유희왕과 드래곤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가 계속 반복이 되자 일본 정부는 주의를 촉구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6월 트루스 소셜에다가 나루토 주인공 우즈마키 나루토와 자신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1: 네, 평소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나를 세워왔던 것 같은데 네.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요.
5: 네, 이번엔 좀 성특한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전 세계의 중고 희귀 서적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디지털한 후에 원본을 파쇄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스캔한 원본책이 없어지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로열티를 내지 않으려고 책 자체를 파쇄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1: 아, 이거 좀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5: 네, 지금 저도 쓰고 있는 클로드를 만드는 엔스로픽은 지난달 작가 3명이 저작권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1: 네.
5: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대체 뭘 했나 봤더니 그 엔스로픽이 클로드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중고 서점과 유통업체에서 수백만 권의 종이책을 사들여 스캔한 뒤에 재활용 업체에 보내 파기했다가 합의금을 물게 된 겁니다.
1: 네.
5: 지금 외신에 따르면 뭐 유럽의 고서 판매상 기업들에게 AI 업체들이 접근해서 책을 한꺼번에 사들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스캔을 마치

0: 뒤에는 파쇄가 되는데 이 가운데는 전 세계 다섯 건밖에 남지 않은 희귀범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이 희귀 서적을 쓸어담아 지식을 독점하고 정작 연구자들은 원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책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AI라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데 국제적인 감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죠.
0: 네, 연일 이제 증시 소식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시작되자 살아나는 코스닥이 마지막 뉴스입니다.
1: 네.
0: 예, 코스닥은 오늘 5.9%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매수 사이드카도 3번 연속 올렸습니다. 3거래일간 한 21%가량 올랐거든요. 시기상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당국 규제가 시작된 직후, 즉 지난 금요일부터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1: 네.
0: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죽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 당국의 규제가 시작되고 또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지금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코스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대신에 코스닥은 이제 3일 연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어제 5%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막판에 좀 힘을 발휘해서 1%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상승 랠리가 돋보이는데요. 뭐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체로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닌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잡기 위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이런 어떤 규제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경기도민이라면
5: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당신의

0: 특검법도 오늘 함께 통과됐죠. 그리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면서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상호 비판 수위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2차 당대표 후보자들 TV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본방 외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중혁씨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2: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경보.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6: 예, 박종현 판승부. 여러 문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전대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6: 전당대회.
7: 전대는 아니고요.
6: 예.
8: 전혀 없습니다.
6: 예. 아, 오랜만에 정우 의원님 방송 초반에 웃어주셨습니다. 네. 에너지가 공급이 됐어요.
7: 부모님입니다. 네.
6: 자,

0: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1: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0: 예, 자 엘레강스정 정홍임 정대원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카인드 장이었다가 뭐였죠 우리가 새로 하기로 한
3: 파마장
0: 파마장 아, 맞다 아, 예 네, 스타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장미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40도가 넘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있는 곳도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 한 40도 넘는 것 같아요.
4: 한 45도?
0: 45도?
4: 이제 낮춰야죠 온도를.
0: 당원들이 다 익으면 어떡해요?
4: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수위 조절을 수위절. 하면서 원팀으로.
0: 할 수 있습니까? 네.
4: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0: 아니 장미 대표 당대표 후보가 아니어가지고. 아, I can do it.
4: 제가 당대표 후보면 하나를 할 수 있는데
0: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4: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0: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됩니까 지금?
5: 되긴 뭐가 되겠어.
0: 되게 뭐가 돼요 지금?
4: 아, 아닌데.
0: 네, 지금 이제 누적 합산으로 정책 후보가 약 1% 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시는지?
3: 저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 네. 아라라라라 이 이야기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구조적으로 우세하죠. 왜냐하면 세 가지 이 이른바 승리 요건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김민석 후보예요. 네. 첫 번째는 대통령의 후광, 두 번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세기를 박았잖아요. 예. 세 번째는 이른바 도우미. 아. 바로 송영길 후보라는 도우미, 막강 도우미, 예. 최강 도우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충청 합해서 사실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봐라 친정계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1위다. 예. 잘만 하면 3명 다 될 수 있다. 예. 그래 뭐 지명직 해서 그쪽에서 3명 임명해도 3대3이다. 해볼만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승부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미는 남자 왕미남 아 저희 왕 하여튼 그 시기네.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빨간 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0: 아니 당초 충청과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 쪽이 우세하다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다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0: 처음 듣는 분석에서 드린 질문인데.
3: 아니 왜냐면은 네. 왜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에는 압도적일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최고위원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최고위원도 뭐 김용이든 또는 박선원이 더 앞질러 가야 되는데 예.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전망과 우리 한판성부의 전망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런 뭐 분석을 또 비교를 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5: 그것만 예. 잠시 이의를 예. 예. 제기하자면 예.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표가 지금 분산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외부자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민석이 이기는데 득표율로 이기느냐 아니면 구조 때문에 이기느냐. 아.
0: 선호투표.
5: 그렇죠. 예. 그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구조 때문에 이기면 그 다음은 바람잘 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예. 최고위원 중에 네. 5등을 김용희 하느냐 이성윤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의가 커요.
0: 3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
5: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용 위원이 가지는 또 그 뭐랄까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 하면은 대통령의 오른팔 아니면 왼팔 측근 예. 중에 측근 예.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구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장담하긴 이르죠. 결국 호남표 그다음에 수도권.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하고 여론조사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결과가 아직 안 예. 나왔으니까. 아우 근데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0: 날씨도 더운데 진짜 짜증나신대요.
4: 아우 잘해봐야 되는데 우리 정옥이만님 짜증 안 나시게.
0: 짜증 안 나시게.
4: 근데 판세 분석을 할 때 아까도 이제 처음 듣는 분석이라고 말씀 주신 게 저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예. 정청래 대표가 더 이겨야 되는데 덜 이겼다라는 예, 예.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여러 요소가 있는데 아마 딱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예. 나 처음에 7% 질 그거,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효과가 아 그래? 그러면 거의 뭐 7%라고 하면 아마 본인은 지는 사람이 막 그걸 크게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적게 좀 잡아서 이렇게

0: 일하나 보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또 되게 많이 그 지역에서 이긴다는 또 여론조사.
1: 고향이 충청이고.
0: 아, 뭐 일 지표들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 다만 또 한켠으로는 오늘도 이제 그런 칼럼도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절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건 초대 총리라는 거, 대통령과 합을 맞췄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대통령과의 그 거리감을 좁히는 당대표라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구가 대단히 많았느냐? 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자, 이런 것도 이제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윤리위 얘기하고 있고 윤리감찰도 얘기하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는 배신은 총량이 없다 하면서 또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네거티브 공방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해볼 만하지 뭐 않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가기는 힘들 거예요. 하는 데까지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의 전망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일 수도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호남 여론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노무현을 미뤄줬던 결정적인 기반은 사실은 호남이었거든요.
1: 예?
2: 영남이 하나 아니라. 그렇다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2002년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이 그 호남뿐일까? 마지막 수도권에 사실은 당원이라고 하는 뭐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 수도권 당원들도 상당히 호남 기반이에요. 그건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정호김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저기 어디가 포인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인천이 이 박찬대 시장이지만 충청 인구가 참 많거든요. 또 호남 인구도 적잖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예.
2: 여기는 사실상 수도권이라기보다는 호남 충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결과가 어떤지가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 정 의원님도 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보셨잖아요.
3: 네.
1: 어떠세요?
3: 근데 사람이 예.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원래 그 곳간 민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1: 예. 예.
3: 좀 그 여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비방전까지도 펼치는 거 봐서는 내일 토론하잖아요.
1: 내일 토론, 2차 토론회.
3: 그래서 저는 내일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1: 토론회 때
3: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 나올 것 같아서 이미 토론회 네. 말고 연설회 때 이미 말하셨기 때문에
3: 한 번 배신한 사람 말고 네. 신천지 의혹 제기로
1: 맞습니다.
3: 당을 위험에 빠뜨리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정청래 후보로서는 다 던지는 것 같아요.
1: 예.
3: 지금 모든 걸 다 던지는데 사실 그 배신의 총량은 없다. 누굴 떠나서 그런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 예, 예.
3: 그 배신이라는 말이 과연 권리당원들한테
1: 예.
3: 얼마만큼 각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민석 후보가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꽤 있으리라 봐요.
1: 그렇군요.
3: 일단 주식이 흔들리고 있고
1: 예?
3: 또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서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1: 예.
3: 다 환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1: 세제 개편안.
3: 그렇습니다.
1: 예. 자, 이분 만나볼까요? 김민석 후보님 요즘 소리 지르면서 연설하시던데. 예. 예.
4: 제가 김민석이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4: 네.
1: 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요즘 연설하실 때는 그 콧소리가 별로 안 나시던데 성대모사 여전히 콧소리가 나서.
4: 감기약이 부족했는데.
1: 아, 그렇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현재 추세를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4: 정 후보가 저를 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4: 명천 갈등으로 국운이 흔들리는데 누가 반명입니까 앵커님.
0: 너무 비슷한데요.
4: 이 중에서도 반판 세력이 있습니다. 반 한판 승부 세력. 예, 총치율이 중요한데 한판 승부를 떠나서 경쟁 프로로 갔던 배수장님이 보이네요.
2: 무슨 소리예요?
1: 예, 예. 자,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지금 TV 토론이 있었는데 최민희 후보가 이제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라고 표현했다.

0: 라고 이제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토론 중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최민희 후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또 네거티브도 열심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받았잖아요. 사과도 요청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김영호 후보가 들으신지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아마 그거 같아요. 이게 적절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김영호 의원이 아마 송영길 대표 당시에 비서실장이셨고 송영길 대표랑 대단히 정치적으로 가깝고 김민석 후보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두 당권 주자를 다 응원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동영상에 찍힌 거 보면 이제 박쥐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담겼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왜 선을 정확하게 이제 딱한 명을 고르지 않고 여기 저기 뭐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 의원이 그거를 당연히 이제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0: 매듭 지어진 겁니까?
1: 김영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2: 근데 매듭 지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뭔가 당의 혁신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생일법도 이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표본을 추출하는 키시 그리드 방법을 통해서 뒤섞이지 않게 본인이 1위에 올라설 수 있으면 한민수 견인하고 이성윤까지 전북에서 견인할 수 있다. 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일베가 침투하고 있다. 배신이다. 박쥐. 일관되게 이거는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리의 전면에 뭐 정청래 후보도 있지만 정청래 후보보다는 최민희 후보가 더 나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외에서 유시민 작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역할 분담이 분명히 보입니다.
0: 정 의원님.
3: 저도 그 박쥐라고 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0: 초출.
3: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3: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자기 친명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0: 원래 그죠?
3: 그렇죠.
0: 지금도 친명이라고.
3: 지금은 뭐 극명이라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친청이고. 그러니까는 그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박쥐가 존경하는 의미로 박쥐라고 아주 박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카메라에 완전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근데 또 김영호 후보로서는 화가 나기는 나는데 공개적으로 김영호는 박쥐입니다라고 마이크 잡고 또한건또
0: 맞아요,
3: 아니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난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1등이잖아요. 지금
0: 최민희
3: 최고위원
0: 후보가
3: 그 후보
0: 누적 합산
3: 중에는
0: 1위 최고위원.
3: 최민희 후보야말로 이런 태도 때문에 계속 누구와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을 당하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조금 훨씬 그덜 공격적이면서 친청계에 대한 이미지를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도 될것 같은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게 아마 그 표를 몰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랬고 요새 유튜브 보면은 최민희 후보 성토하는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표정이 니들은 지껄여라 뭐 이런 식이야.
0: 말해라. 말해라.
3: 그왜 그런 말 있잖아. 그래도 귀찮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 비분강개하는 민주당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 최근 후보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한민수 의원도 굉장히 이분이 역동적으로 연설 잘 하시던데요.
2: 그러니까요.
0: 일동도 하시고.
2: 그렇죠. 불끈불끈하고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하셨는데 이 전당대회를 제가 관찰을 해보면 적어도 이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진 않아요. 물론 이게 사실 양강 구도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를 건드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호남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김영호 후보는 공격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건드리죠? 김영호는 안 건드려요. 김영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이나 호남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 외에는 다 건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까지 나왔거든요. 이 점이 저는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 후보까지 공격하는 선까지 온다, 그 지점이 만약에 이 호남

0: 15일 날 경선에서 그러면 저는 이건 완전히 선이 넘는다 보고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16일 날 마지막 수도권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끝까지 갈 때까지는 다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저 송영길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반드시 배종찬에게 이 물병을 던지겠습니다. 물병 왜 주는 겁니까 갑자기?
2: 던지라.
1: 아무튼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영길이었습니다.
3: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끝까지 각축전을 벌이다가 선호 투표제 때문에 1, 2위가 결정될 경우에 선거 이후에 이게 또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장 변호사님.
2: 제가 의원님 말씀 듣고 듣는 생각이 네. 만약에 이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못하고 구조의 네. 어떤 네. 선거 방식의 아, 문제로 이기게 됐다. 그리고 이게 그냥 원래 있던 룰이라기보다는 한번 당규 변경으로 또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저희가 근데 계속 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당대회를 수십 번 치렀고 그때마다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막 선호투표제를 해야 된다 엄청 세게 붙고 청년을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 또 세게 붙었지만 예. 지금 그 말 다 쏙 들어갔잖아요. 예. 저희는 일단 룰 세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결론이 모아지면 뒷말을 하는 거 당원들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그냥 수긍해야 되는 게 예. 민주당의 전통이라서 그 후폭풍 여지는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예. 자, 일단 내일 또 2차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1차 TV 토론은 생각보다는 점잖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TV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제 앞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거 이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장 변호사님?
2: 우려가 나오죠. 이를테면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돌려차기 그 부산의 피해자분 제가 그분을 직접 이렇게 스치지만 뵌 적도 있고 인터뷰 내용도 챙겨보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경찰에서 중상해로 이거를 의유를 했는데 검사가 보안수사로 이 성범죄 목적 살인 미수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일단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뀐 제도에서는 누락되거나 이런 귀결로 안 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경찰이 법리 적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그리고 어차피 송치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이건 암장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그러면 검찰이 이거 야심한 시각에 여성을 따라 들어가서 범죄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옷을 강제로 탈의시키려고 했던 그런 증거들을 보면 이건 법리 적용을 더 해야 된다.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제대로 안 듣는다. 중수청에서 그거 보안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저희가 대책은 마련한 거예요.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대단한 근심과 우려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 소홀히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도 설정을 이렇게 좀 미진한 없도록 했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바로 그건데요. 이게 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신속하게 이게 성범죄 목적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는 만약에 경찰이 그때와 똑같은 경찰로서 단순한 뭐 상해, 치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검찰에 가서 이제 의견을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럼 검찰은 의견을 들을 권리는 있지만 거기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중수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중수청에서도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도 설정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경찰에 제가 뭔가를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일단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절차의 문제라든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문제가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단 피해자가 되면 그때 느낄 수 있는 문제. 김진주 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건경수 사건이 조정되고 사건이 핑퐁되면서 시간이 진짜 지체되거든요. 그 문제의식 속에 이제는 상해 법령으로 이 보안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달 안에 가져와라. 그 한 번, 근데 한 달 안에 실제로 실무적으로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해서 두 달 안에. 그거를 좀 엄격하게 또 제안했다는 점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3: 예. 근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협동을 하는 거잖아요.

0: 잘
1: 그렇지.
0: 상하한 게 아니라 지위가 아니잖아요.
1: 지위는 아니죠.
0: 이전에는 지휘책이었는데
1: 지휘책이었죠.
0: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부담 갖고 할 것이냐.
1: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서 상호 또 다시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0: 예.
1: 이중으로 통제받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0: 국민들은 뭐가 좋아졌죠?
2: 국민들은 검사가 하는 게 훨씬 의지가 돼요.
1: 이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감도가 있어요.
0: 예.
1: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의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수청으로 지금 검찰 인력이 다 공소청에 있을 필요는 없는
0: 예.
1: 거잖아요.
0: 예.
1: 이걸 잘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2: 네, 간단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곱 가지 그 이슈에
1: 정권
2: 대해서
1: 송치.
2: 정권 송치한다는 건 아직 법으로 지금 법제화가 된 건
1: 이게 개별
2: 아니잖아요.
1: 법을 해야 돼서
2: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0: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과연 과거의 검사라는 그러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중수청에 오랫동안 업무할 소명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 봤어야 되는데 라는 개탄스러움이 있죠.
0: 예. 자, 국민의힘 얘기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 텐데 이제 윤리위 얘기입니다. 윤리위도 내용이 있네요. 배 소장님.
3: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 보면 윤리위 내부가 지금 뭐 자충우돌이에요.
0: 그러니까 예.
3: 윤민호 위원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윤리위 내부에서 부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티격태격하는
0: 예.
3: 상황도 또 다른 윤리위원도 있고요. 물러나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해서 명분이 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윤리위원들은 누군지가 유출되고 있다.
0: 예.
3: 이것도 이제 파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리위원은 누군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는 공개해야 되는 거
2: 예.
3: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확대돼서 지금 그대로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충우돌, 티격태격, 우왕좌왕 그 상황입니다.
0: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종인태 의원이 내일 또 기자회견을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황동훈 의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2억이 넘는 경비 사용한 점이 또 논란입니다. 장 대표님, 2억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4: 정말 억울합니다. 우원식은 2박 3일에 3억을 썼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교통비 그 미국 정말 걸어다니란 말입니까? 햄버거는 환율이 올라서 정말 눈물 젖은 햄버거를 드셔보셨습니까? 자산건 김민수, 우리 사랑하는 민수에게 물어보십시오.
0: 당초 일정 2박 4일에서 8박 10일로 갑자기 늘었잖아요.
4: 햄버거
0: 대표님.
4: 맛집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맛집이 많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란 말입니다.
0: 예.
4: 배 소장님, 따로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5: 나를 우습게 만드는 저 이상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윤리위에 제소해서
4: 장 대표님 저희 둘을 고소하지 말아주십시오.
5: 제소해서 제명하겠습니다.
0: 예.
4: 고맙습니다.
0: 아유. 근데 이 논의가 막 버거는 내 돈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정 의원님.
2: 네.
0: 미국
2: 지금
0: 많이 오셨습니까? 네.
2: 아니 근데 미국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가지고 얼마나
0: 맞아요.
2: 논란이 됐습니까?
0: 차관보급이었다.
2: 네. 네. 근데 그 정도 급의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0: 예.
2: 특정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2: 더군다나 보수 정론지라고 하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리위 문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0: 예.
2: 내부 정보가 지금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윤리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서로 지금 갈등이 생기는
0: 맞아요.
2: 거잖아요.
0: 윤리위원도.
2: 이 예. 자체가 지금 당의 리더십의 지금 그 현실이 어떤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말 생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0: 장 변호사님.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 세력은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0: 예.
1: 그 근거리에서 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됐던 것인가. 다들 본인의 이해관계,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선당후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아요. 이 부분과 관련 장동혁 체제를 용인한다는 건 사실 공당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0: 예.
1: 그런데 여러 작은 정치적 모멘텀이 있다고 이걸 용인하고 그 체제가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방향으로까지 간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구나.
2: 아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0: 지지도가 떨어져요. 민주당은 올라가고.
1: 전혀 못 받는.
2: 회수장님, 국힘의 앞날.
3: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또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부분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 이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2: 자, 이런 건데 이분이 요즘 기지개를 키우고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4: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2: 네. 왜 웃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4: 저도 웃는 자유가 아, 예. 있는데.
2: 울산에 최근에 좀 모습을 나타내셔서.
4: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가 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예. 국민들이 정말 저기하지 않도록 역할을 저기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2: 다시 복귀하시는 건가요?
4: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2: 어디 거리죠?
4: 걱정거리.
2: 아, 걱정거리.
4: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원 제가 잘 알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날씨 좀 재밌었는데.
1: 오랜만인데요.
3: 예, 개그만 안 하면 좋겠는데.
2: 더우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땡큐합니다.
2: 예, 자 배추 한 판, 배 소장님 이상훈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박동현 판정과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2: 예, 이제 오늘 서울에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군요.
8: 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2: 예.
8: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이고요.
2: 예.
8: 지난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에 경북 경산과 포항에서 가장 먼저 발령 났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예.
8: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한편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경계 2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내 4천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심 곳곳에 물 청소차를 투입했습니다.
2: 예, 지금도 저녁 이제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서울이 36도란 말이죠. 목동이.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사실은. 이 정부도 이제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총력을 기울이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8: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가뭄농가에 대한 긴급용수대책, 냉방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2: 예. 두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0: 네.
2: 아, 이거 에어컨만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더위를 아시는지. 이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지.
0: 아, 조금 전에 이제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예, 예. 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 예, 예.
0: 그리고 에어컨도 환기가 예.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딴 거보다도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덜 더워요.
2: 아.
0: 그러니까 뭐
2: 집중.
0: 책을 본다든지
2: 예.
0: 아니면은 넷플릭스 드라마라도 그냥 몰두해 가지고 보면
2: 예.
0: 예. 그러면은 좀 덜 덥지 않을까? 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 위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가 망가진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2: 예. 장부 변호사님.
5: 저는 그러니까 보통 재난안전문자는 다 흘려듣는데 이게 하나도 버릴 글자가 없는 거예요. 예. 외출과 야외활동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 왜냐하면 저도
2: 안전이요?
5: 고령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 할머니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안 틀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더웠고 조금만 건강이 약간 잠을 덜 자도 막 심장이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고 오늘도 댓글 중에 자기가 배달 노동자인데 물을 마셔도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2: 예.
5: 근데 저희도 더워서 집에서 불 쓰기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엄청 시켜 먹게 되는데 이분들 너무 더우시겠다. 그래서 진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김수인 평론가는 더위를 잘 이기실
5: 잘 안 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9: 땀을 많이 흘리는
2: 아, 그렇습니까?
0: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9: 네. 그래서 뭐 저도 많이 덥습니다. 뭐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제 실내에 있으면
2: 예.
9: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또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2: 예.
9: 주방 냉방을 하는 거.
2: 예.
9: 뭐 지금 서울시에서 무더위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2: 예.
9: 적정 인원을 좀 이렇게 또 더울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웃 간에 또 친한 관계가 있으면은 뭐 애들이 있을 때 한쪽으로 좀 한 집으로 정해가지고
2: 예, 예.
9: 네, 냉방비를 아낄 겸 또 같은 집에서 또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그런 것도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더위일수록 또 그 사회의 역량이라든지 또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무르익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 예, 사실 이렇게 또 냉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논란의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가 내놨는데 일단은 초고가 비거주 부동산을 주로 타겟을 한 거죠?
9: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총 가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예.
9: 일단 정부 안에 따르면 과세 표준 6억 원, 시가로는 약 36억 원 정도인데요.
2: 예.
9: 6억 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억 원부터 1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가고요.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에서는 1.3%에서 2027년에 1.5%, 2028년 2.0%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2: 예.
9: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가 됩니다.
2: 예.
9: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는 2028년에 거주 공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요.
2: 예.
9: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공제의 2분의 1과 거주공제 가운데서 높은 비율을 선택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또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 원, 30억 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 예.
9: 또 시가 30억, 40억 수준의 주택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 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수에서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똘똘한 한 채 중에서도 진짜 비싼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9: 네,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행 장특공제는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고요.
2: 예.
9: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거주공제가 연 4%, 보유공제가 연 4%로 10년간 최대 80%인데요. 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공제 연 6%, 보유공제 연 2%로 조정하게 됩니다.
2: 예.
9: 그리고 공제금액의 한도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 거주자가 고령자

0: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1: 예. 사실 방송 들으시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세제개 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이제 집값 잡기용이 아니다.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0: 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원칙 아래서
1: 바잉이 아닌 리빙이다.
0: 그렇습니다. 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예.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예.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예.
0: 또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요.
1: 예.
0: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주택수의 0.4%라고 덧붙였습니다.
1: 예.
0: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지만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1주택자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예. 사실 그 0.4% 이게 아마 이제 서울 강남 이제 특정 지역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 좀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0: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예. 입장문을 냈는데요.
1: 예.
0: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 부담 강화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중됐고
1: 예.
0: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의 강화와 버티면 감쇄된다는 학습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책. 좀 내용이 많긴 한데
2: 네.
1: 어떤 부분을 좀 짚어야 될지.
2: 여러 번 듣고 예. 읽어봤는데
1: 예.
2: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1: 예.
2: 근데 그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 하시던데요.
1: 아, 모르시겠대요.
2: 네. 그리고 이렇게 전부 꼬리를 달아놔가지고 네, 네. 뭐가 이렇게 산뜻하고 시원하게 정말 그 초고가 주택 소유자라든지
1: 예.
2: 또는 살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겨냥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다 꼬리가 달려있다.
1: 예.
2: 그러면서 이렇게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익이 한 7천억 원이 되는데
1: 예.
2: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7천억 원 하면 많은 것 같죠. 근데 막상 국가의 어떤 그 예산으로서 7천억이라는 건 많은 숫자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체를 흔들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정부의 상당히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마저도 정말 크게 인심 써서 60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1: 예.
2: 근데 제가 볼 때 그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1: 예.
2: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다. 요번에 이 부동산 이 세제개혁은 예. 복잡하잖아요. 세무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주 그냥 초고가로 상상할 수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1: 예.
2: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은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서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피해자는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1: 자, 우리 민주당 우려 섞인 눈빛으로.
3: 이게 전국의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초고가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1: 예,
3: 부분.
1: 예.
3: 근데 이 0.4%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서울로 한정했을 때는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1: 예.
3: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그래요.
3: 이를테면 저희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건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과세 구간을 12억에서 14억으로 하니까 시세가
1: 예.
3: 실제로 20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비거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인 경우에 이 제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도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1: 예.
3: 하나는 다주택자를 규율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서울의 다주택자와 지방의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과 서울에서 여러 채, 이거는 재산 가액의 차이는 또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세 조정 같은 거는 아마 이거는 그냥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세제 개편안이라고.

0: 그래서 나온 예. 부분이 그러니까 입법으로 마침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당에서 그 숙제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1: 예.
2: 이거 예. 1가구 1주택 비거주 이 예. 전문가 얘기가 이 또렷이 기억이 나서 이것만 좀 말씀.
1: 예, 말씀하세요. 예.
2: 말이 비거주지 1가구 1주택인데 집주인이 안 사는 집은 세입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거주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면은 본인이 들어가 산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어딘가에 가서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세입자는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있는 사람 비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핀셋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 걱정합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1: 예,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을 하면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정부 발표는 이제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
3: 네.
1: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3: 일단 뭐 집값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목표를 밝히고 네. 있기보다는 예.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든다거나 예,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제 관련해서 어떤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뭐 그럴 때 보통 이제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1: 예.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집값을 떠나서 이 세제 관련해서도 이게 공평한 세제인가 또 매물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여러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예.
3: 일단 이 세금에 관련해서는 증세론, 감세론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 이 주장이 있는데 예. 여기에 따르면 제가 봐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쟁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1: 종부세?
3: 예, 증세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일반적인 보유세, 재산세 쪽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선택적인 증세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양도차익의 경우도 초고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1: 예.
3: 이런 입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 임대, 저활용, 빈집 이걸 좀 구별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1: 예. 예,
3: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세 증가분은 양도세에서 대신에 공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 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그치고 있고 취득세 인하가 빠졌다. 또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증세론, 감세론, 또 제3의 입장 여러 입장 사이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네요. 토론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중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2: 시장 안정은 안 될 거고요.
1: 안
2: 그러다
1: 될 거고요.
2: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데 그리고 예. 부동산 불안정을 지금 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예.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증세 정책만 내놓으니까 2030년에 무슨 135만 가구를 뭐 착공한다라는 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공약 때 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1: 예.
2: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 나오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전문가들 중에 지금 정부의 이 대책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이 정부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이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서울 지역의 그 지역구를 둔 민주당
1: 의원들.
2: 국회의원들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20억이요? 웬만한 집값 서울 다 20억 불러요.
1: 그게 지금 간담회 한다고 하잖아요.
0: 네.
1: 민주당에서 지금.
0: 그러니까 이제 뭐 MBN 보도를 보면은 별도로 서울 지역구 의원들
1: 예.
0: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빠르면 또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요.
1: 그 내년 4월?
0: 내년 4월이요.
1: 예.
0: 빠르면
1: 예.
0: 6.3 원칙이 관철된다고 하면
1: 예.
0: 그랬을 때 저희가 마용성 라인 서울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그러니까 선거상으로는 그랬던 그 기시감이 좀 있어서 이게 잘 제도적으로도 안착해야 되겠지만
1: 예.
0: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엄중함은 이제 당에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급 대책도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 성장 뭐 전략
1: 네.
0: 여기에서 좀 청사진이 나온 바가 있어요. 3기 신도시 착공 그리고 뭐 남양주 뭐 그러니까 태릉 성남 이런 곳에도 더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0: 거. 어제도 구윤철 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왔더니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어쨌든 공급을 다 맞추겠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동산 때문에 재선거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서.
0: 이길 것이다. 국민의힘이 모르겠네요.
1: 아니, 그만큼 이제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 지난 7월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미 당국자 간의 소통 오류가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군요.
2: 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참 전비 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예.
2: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1: 예, 예.
2: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7월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고요. 이 실무자는 제한 사항이 없다는 답을 했을 뿐 통보받은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보고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1: 예.
2: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서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1: 예.
2: 하지만 미국의 무인기는 고고도로 비행을 했습니다.
1: 예.
2: 우리 군당국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면서 요격까지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인기면 저고도로 나니까 통보만 하고 사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 낮게 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냥 처리를 한 것 같은데.
2: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미군 거는 성능이 좋아서 너무 높이 뜨니까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2: 네.
1: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그런 저고도 비행이나 이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1: 예, 예.
2: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예, 그럼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는 합참 관계자는 뭐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까?
2: 합참 관계자가 밝히길 예.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거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1: 예.
2: 1차적으로는 우리 군 관계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2: 다만 미군 역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인데요.
1: 예.
2: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을 보내 비행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하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1: 예.
2: 그동안 한미 실무자 관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미 양쪽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는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3: 이제 얄궂은 예.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도 참 오만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쪽지로 문자로 보내고
1: 예.
3: 실제로 프로세스도 정식으로 거치지
1: 예.
3: 않았다는 거잖아요.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당연히 저고도라고 생각해갖고 혼자 그냥 익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큰일을 치를 뻔한 거잖아요.
1: 예.
3: 저는 이게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3: 최근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고 또 그 상부 차원에서는 뭐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해서 전혀 진척이 없어요.
1: 예.
3: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낮은 차원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거는 기강 회의 특히 그 육군 1군단의
1: 예,
3: 그
1: 예.
3: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죠.
0: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만약에 정말 요격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반도에서 정말 예측 불가한 건데
1: 예.
0: 여러모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중요 사항을 문자를 보내지 친구 사이에 문자하듯이
1: 예.
0: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왜 진짜 보고를 안 하는 거야?
1: 예.
0: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이건 뭐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미동맹이란 건 공고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점검과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보통 카운터파트끼리는 통화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1: 예.
3: 사이가 점점 요원해지는 뭔가가 있는 데다가
1: 예.
3: 그나마 무인기라서
1: 그렇죠.
3: 만에 하나 요격을 했더라도 그런 그 위험은 없었겠지만
1: 예.
3: 이거 자체가 주는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사실은 이게 비행기 통보하면 항적 번호 다 미리 배정하고 하면 이게 레이더에 뜨면 몇 번이다라고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제 공군에서 알아요.
0: 공군 장교를 사시는군요.
1: 근데 제가 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와우. 근데 이거 정말

0: 뭔가 문제 분명히 있는 것이다.
1: 아,
0: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승희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주,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더욱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다만 잠시나마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라도 하듯이 지금 서쪽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호남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곳에 따라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남서부와 서해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더 높아지면서 다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38도, 춘천, 대전, 광주 37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4: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보세요.
5: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6: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7: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8: IH 인천도시공사.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종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이어서 또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지선 이후에 처음 뵙습니다.
1: 네, 그런가요?
0: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전당대회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0: 네. 지금까지 전 대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말 그대로 뭐 용호상박의 대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0: 예.
1: 저는 뭐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0: 예.
1: 한주 충청과 부울경

0: 대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호남 대회전에서 뭐큰 차이로 격차를 벌리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선전했다 표현하셨습니다.
0: 네.
1: 충청이 또 우리 의원님이 대전이 지역이시니까
0: 네, 맞습니다.
1: 충청 당원들 표심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0: 그럼요.
1: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7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7 이하로 이기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위였잖아요. 약 1% 차이였으니까 왜 이런 계산을 하셨습니까?
0: 일단은 여러 가지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그 자타공인하는 전략가이죠. 과거에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여러 선거를 사실상 뭐랄까요?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 꽤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상황 본부장을 했고 제가 이제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러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7%는 뭐 엄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셔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충청권은 말 그대로 정청래 후보의 고향. 그중에서 대전은 고등학교를 정청래 후보가 나왔고 고향인 금산은 대전권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제일 큰 도시는 천안 아산인데 아시잖아요 충남
1: 예, 압니다.
0: 천안 아산은 이제 금산하고는 꽤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 제가 느끼는 대전의 현장에서의 느낌도 조금 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조금 졌고요.
1: 대전은 좋죠.
0: 충남북은 이겼고 세종은 졌는데 전체 토탈해서 뭐 조금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치인 후보가 굉장히 실제로 그쪽 후보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50% 과반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간다. 10% 이상 격차를 낸다. 그렇게 장담하는 얘기들이 꽤 들렸는데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아주 박빙이긴 하지만 이긴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7% 그것이 오히려 결집력을 좀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의원님께서도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 필요한 당대표는 왜 김인석이어야 하는가?
0: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갓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 성공은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두 개의 같은 동전의 앞뒤면에 있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대통령과 호흡이 일치하고 당정이 일체가 될수 있는 후보가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민석 후보 아니고서는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뭐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노정이 됐죠.
1: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지적을 하면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 최고의 후보님들은 다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면 아, 갈등이 없었는데 갈등이 있었다고 자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끝까지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다. 의리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분이.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0: 말 그대로 그 말이 허구죠.
1: 그 말이 허구예요?
0: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입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1: 말을 안 해도 안다?
0: 명청대전이라는 거는 저희 뭐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김민석 후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명청대전은 세상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소위 친명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용어였고 그 명청대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국정동력에 대한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함부로 사사건건 비난과 비판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모든 각 부처 기관을 공개적으로 중계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일선에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말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가

0: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지방선거의 결과예요. 승리다 패배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동력과 권위가 결국은 의심받고 비판받는 계기가 지방선거 결과였다. 그 지방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1: 정청래 당대표였다.
0: 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픽 아니었냐. 그리고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네. 하정우 수석 아니었냐. 네, 네. 뭐 여러 근거를 들면서 또 명픽 후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 그건 결국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 왜 당대표의 잘못으로만 치환하느냐 네.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0: 예. 어음 발행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어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유통되는 건데 예. 결국은 어음의 신용이라는 거는 유통의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명픽인지 아닌지는 뭐 잘 그 깊숙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물론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대통령이 예. 일종의 신뢰, 신임을 표시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예. 당 대표와 당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거수 일투족 이런 등등의 전술상의 전략상의 그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1: 선거 실무.
0: 그거야말로 예. 실무와 전략과 전술. 예. 그거야말로 책임을 면하려는 책임 회피적인 무책임한 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의 사실상의 패배와 같은 결과 이거에 책임을 지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안 된다.
0: 저는 그런 판단이신 거죠. 주구장창 이렇게 예,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갈수록 그 전대가 격화되고 있고 내일 또 2차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회가 네. 예정되어 있는데 네, 네, 네. 1차 때는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약간 신사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지난 주말 이제 연설회를 지나면서 이분들이 세게 싸울 것 같다. 세게 붙을 것 같다. 이런 전망했어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그 이제 김인석 후보님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님도 그렇고 쌍방이 서로 장군망군을 했죠. 뭐 윤리 재선이 예, 뭐 이런 등등
1: 윤리위 얘기하고 예,
0: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팍 그냥 스파크가 날 정도로 붙었는데
1: 지직했어요 지금.
0: 오늘은 김인석 후보는 예. 오늘은 통합 얘기를 좀 강조를 더 그러셨군요.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박정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일 이제
1: 2차 토론회
0: 2차 토론회는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역시 예. 그래도 충청 부울경에서 선전했고 이제는 역전하고 호남 대회전에서 지금 뭐 두 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다 뭐 압도적으로 김인석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차 토론회처럼 김인석 후보께서 정책적 대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하는 예. 그런 폭넓은 역시 대안이 준비되어 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이제 김인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예. 있는데 배신자다. 배신자론. 예.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할 수도 있다. 배신에는 네. 총량이 없다. 이게 이제 김인석 후보가 예. 당을 나간 다음에 한 18년 정도 네네. 이제 밖에 있었다. 그 부분을 또 계속 공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그 18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18년은 말 그대로 퇴수, 백수도 아닌 퇴수 김민석의 정치적 야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예, 정말
1: 야인 생활 시절
0: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몰인정한 저는 저 태도라고 보고 예. 다만 2002년 저 역시 김민석 이라는 젊은 정치인 때문에 저도 법복을 벗고 나온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역시 당사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랬을 때 2008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화해했다라고 했고 자서전에도 그런 취지를 남겼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청래 후보가 소위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전부에 대해서 한 25년 중에 한 24, 5년 가까이 그중에서 한 18년의 그러한 역사를 예. 단언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0: 그런 정도의 진짜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1: 아,
0: 얘기하고
1: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신천지 얘기도 꺼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 당원들이 공격한 것이다. 우리가 신천지냐? 당원들을 신천지로 몰아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윤리 감찰을 하겠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윤리 감찰이라는 단어는 저도 많이 이제 전대회를 지나가 봤습니다만 윤리 감찰을 후보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한 후보도 전 처음인 것 같고.
0: 딱꼭 집어서 얘기를 했죠. 신천지 문제 지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 합수본
0: 합수부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일부 근거들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김인석 후보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더 당을 사랑하느냐. 만약 이것의 규모와 어떤 연루 가능성들 또는 표현 중에는 움직이는 표적을 김민석 후보의 표현 중에는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 당시에 정교 유착에 대한 개탄의 말씀들을 했고 그 결과가 특검에서 배제된 것이 결국은 합수본이 발족을 했고 합수본에서 최종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를
1: 구속했죠.
0: 구속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정청래 후보도 함께 공동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냅시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의 또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정청래 후보를 지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아닌데 마치 뭐 재발저리듯이 그렇게 본인을 향해서 한 것처럼 본인이 연루된 것처럼 심지어 본인의 지지자들 아니면 당원들의 상당수가 마치 신천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중당정 문제도 좀 제기한 것 같아요.
0: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서도 이중당적인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1: 그럼 이번 전대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0: 너무 시간이 짧죠.
1: 그럼 이후라도 이 문제를 짚어야
0: 그
1: 된다.
0: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진보정당과의 연대 문제라든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혹은 뭐 연대 또는 선거 시기 뭐 후보 단일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진보 세력, 진보 민주 진보 세력의 어떤 대통합 더 나아가서 더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 있는 건전한 보수 세력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더큰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뭐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또 소위 멸칭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쌍방의 정말 볼썽사나운 그러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을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은 작년 말올 초에 올 초에 공소취소의 문제라든지 또는 뉴 이재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이 빅마우스들 큰 스피커들이 공론화하면서 그 안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느닷없이 마치 폭탄 선언하듯이
1: 나왔다.
0: 이것이 나오는 문제 밑에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아주 세밀한 그런 합당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뭐 터트리듯이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이것이 무슨 뭐 그냥 진짜 충정 어린 마음의 합당 얘기나 아니면 뭐 공수처의 문제나 아니면 뉴이재명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의 관점에서 반추해 보면은 그런 생각도 가져볼 만하거든요. 지금의 갈등의 과정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1: 그럼 정청래 후보가 이런 아까 말씀 명청대전이나 이런 갈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0: 승부, 전당대회,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
1: 승부.
0: 승부의 전선과 쟁점을 굉장히 선명히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하냐, 누가 더 호흡이 잘 맞냐, 누가 더 조화를 이룰 당대표냐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김민석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입니다.
1: 예.
0: 그렇지 않고 전선을 쟁점을 선명하게 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1: 예.

0: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 측면과 예. 또 하나는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뭐 보안수사권의 예. 어떤 극명한 어떤 쟁점화 이 두 가지를 정청래 후보는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 제 오해일까요? 제 그냥 단순한 그냥 의구심만일까요?
1: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일 또 토론회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 네. 보안 수사권 문제를 말씀하셔서 형소법 개정안 이제 네.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의원님 또 판사 출신이시기 네네. 때문에 네. 이거 괜찮은 것이냐? 네. 이 법안 내용 그대로 네. 국민적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0: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화룡점정은 역시 검경수사권을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라는 예. 것은 이 원칙에는 누구든지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 예. 이번 민주당의 이제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법안도 예. 발의했지만 그 의원님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 그러나 뭐 국민들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피해자의 최종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러한 일부 보안수사권 존치를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말 그대로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한 16개 항목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1: 요구권
0: 보안수사
1: 같은 거요?
0: 요구권이 예. 아주 정밀하고 강도 있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점에서 예. 보안수사권 뭐 일부 존치론자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꽤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1: 예.
0: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킥스라는 예. 것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주장한 사람 예.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에 수사 관련된 경찰의 수사 관련한 모든 과정들을 다 입력하고 전자화해서 입력하고 예. 그것을 함께 검경이 공유하는 것. 예.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굉장한 성과고 예. 또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이를 듣지 않으면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수청이 이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
1: 예.
0: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7대 민생범죄 또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로
1: 정권 사건을
0: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1: 그런데 우리 의원님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겠다. 지금 물론 지금 수리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의를 엄청 많이 표명하시고 새 수리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정성호 장관 입장은 보안수사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0: 일부
1: 필요하다. 네.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장관 예, 입장.
0: 그만두면 안 돼요.
1: 10월 1일이
0: 말 그대로 공소청,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예. 또 공소청의 출범일이고 동시에 중수청의 네. 출범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이 들어가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10월 1일부로 완전히 수사기소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네. 보안수사 요구권을 제가 오늘 강조드렸는데 네. 제가 마지막 남은 걱정이 하나 있다면 네. 이번 뭐 증거인멸 네. 목전에 다가온 증거인멸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고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네. 검경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1: 그렇죠.
0: 이것은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1: 네.
0: 그것이 10월 1일부터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1: 그렇죠.
0: 9월부터는 정기국회 국회가 시작되잖아요.
1: 두 달
0: 그러면
1: 남았어요.
0: 적어도 전국 검찰청 중에 한 청 정도가 일종의 시범청으로서
1: 예.
0: 사실상의 수사를 보안수사 요구를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1: 예.
0: 다루는 그런 모델링 케이스,
1: 예.
0: 파일럿 케이스를 만들어서
1: 예.
0: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야지 이게 에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 일도 누가 하겠어요? 장관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1: 근데 그거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안수사 요구하면 두 달 안에 해야 된다.
0: 한 달 정도
1: 한 달,
0: 예. 지금 준비해서 9월에 시험 가동하고 10월부터 예. 출범하게 되면
1: 예.
0: 저는 상당한 시행착오는 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제가 민주당 의원님 나오시면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0: 네.
1: 이 그럼 이게 이제 수사기소 분리됐고
0: 네.
1: 보안수사 폐지됐어요.
0: 네.
1: 국민들에게 뭐가 좋아졌습니까?
0: 수사

0: 남용이라는 측면, 소위 검찰 독재라는 측면, 검찰의 이름으로 정권과 밀착해서 봐줄 수 없는 사건을 봐주기도 하고 예. 또는 도대체 그렇게 수사를 무지막지하게 예.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될 사건을 수사. 남용함으로써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검찰권 앞에서 발발발발 떠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위 범죄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소위 국민의 피해 문제를 네.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렇죠. 경찰의 몫이 되고 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의 몫이 됐는데 그렇죠. 결국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것은 한번 경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예. 고도로 우리가 감시하고 고도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수사 노하우나 이런 걸 키워줄 수 있죠?
0: 뭐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나
1: 제도 예.
0: 확실히 무슨 일이든 간에 예. 권한 플러스 책임을 묻는 것, 즉 책임을 줘야. 지만이 그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 과도하게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다 보니까 예. 검사의 사실상의 지위에 복종하는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이 예.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았고 예. 수사 역량이 자율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 환경이 되지 못한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 경찰의 몫이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사실은 예, 뭐 여러 가지 뭐 논점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예, 우리 또 의원님이 잘 제대로 시행해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자, 이번에 그 형사법 개정을 두고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정신에서 이제 그 노전 대통령은 검수 한 번 한 적 없다 하면서 노무현 정신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의원님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예. 때 일을 하셨잖아요.
0: 제가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첫 민정이비서관으로 검찰 개혁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수석님 모시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 말 그대로 검사와의 대화 때 제가 문재인 수석님하고 그 옆에 앉아서 있었던
1: 이런 막하자는 거죠.
0: 예, 이쯤 되면 막하자는 것이죠. 예. 할 때 그 담당 비서관인데요.
1: 예, 예.
0: 그 당시의 검찰 개혁의 화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수처. 그 당시는 고비처라고도 했습니다.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예. 해서 고비처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 그 뒤에 아시다시피 소위 검찰 독재, 소위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가셔지지 않고 수차례 검찰적 파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2011년 뭐 이렇게 오면서 계속 검찰개혁의 화두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1: 예.
0: 그 말 그대로 검찰권 남용의 소위 꽃이 핀 시기가
1: 예.
0: 윤석열 정권 때에 무려 3년 동안 무지막지한 소위 검찰 독재가 자행이 됐잖아요.
1: 예.
0: 그 결과의 여파로 수사기소 분리가 된 거예요.
1: 예.
0: 즉 무슨 얘기냐면
1: 예.
0: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1: 예. 예.
0: 검찰이 그렇게 정말 무도할지는 노무현 대통령도 몰랐기 때문에
1: 아하.
0: 뭐 수사기소 분리를 말씀하시지 않은 거였지 검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1: 그 후에 또 변화됐던 검찰의 모습도 반영된 게 현재의 모습이다.
0: 바로 그겁니다.
1: 예, 취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0: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아,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 신조전 의원과 함께하는 더 락커룸 한판승부 유튜브로 오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6: 오늘도 안전하게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 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다섯 번째, 사고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8: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두 번째 페이지. 이 시간 진주대첩 이야기를 들려주실 역사계의 진주, 잡지사의 진주, 남양주의 진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 진주대첩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진주대첩도 뭐 진주성에서 크게 이긴 전투 이 정도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진주성 전투가 1차, 2차 전투로 나뉘고요. 또 그 안에 유명한 논개 이야기까지 얽혀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산대첩이라든지 행주대첩과는 다르게 진주대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2: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진주성 싸움을 이제 우리 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진주대첩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대첩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2차 전투가 이제 우리

0: 알고 있는 큰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었 전투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의 어떤 여성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이제 논계로
1: 논계는 2차 전투와 관련한 인물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군인들 그다음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는데 그 비극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인물로서 평가받는 게 논계거든요.
1: 예. 뭐 3대 대첩 이런 거 꼽을 때는 이제 단순히 전투의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굉장히
0: 네,
1: 고려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전체 과정에서 왜 중요한 전투로 꼽히는 걸까요?
0: 아마 행주대첩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세 개의 대첩이 모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본군이 이제 부산에서 부산에 그 상륙하고 그다음에 한양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갈 때는 파죽지세였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군, 민, 심지어는 왕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위기감에 빠졌을 때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위기감을 이제 그 이후에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전쟁으로 바꾸게 되는 일종의 소강 상태를 만들어내는 전쟁 세계가 바로 이 한산대첩, 그다음에 진주대첩, 행주대첩
1: 행주대첩.
0: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 예.
0: 시기적으로는 1592년 7월, 10월, 그다음에 1593년 2월.
1: 행주대첩이 가장 나중인가요?
0: 나중이죠.
1: 아, 예.
0: 이렇게 되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먼저 그 선조를 쫓아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선조가 의주까지
1: 도망가죠. 피란가죠.
0: 몽진을 가는
1: 다들 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0: 바람에
1: 도망이라고 했네요.
0: 몽진을 도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니까 이제 전략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오고 평양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과정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줄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병참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호남 쪽이든 바닷가를 통해서 평안도, 함경도 쪽, 평안도나 의주 쪽으로 병참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병참선을 만들어낸 1차 선이 무너진 게 한산대첩. 그러니까 이제 수륙 병진 정책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전략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한산대첩이고요. 그러면 육지로라도
1: 네.
0: 뚫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육지로 뚫고 나가다가 무너졌던 게 진주대첩이
1: 진주대첩이고.
0: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차로 그 진주대첩에서 살아남은 전라도 일대의 군사들이 상경을 해서 한양 근처에서 한양 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했던 게 행주대첩.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진주대첩은 그 중간에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 진주성 전투, 진주대첩이 일본군에게 큰 심리적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세 개의 전투와 함께 또 진주대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진주대첩만 떼어놓고 보면은 왜군이 왜 진주로 향했던 겁니까?
0: 처음에는 당연하게 그냥 한양만 함락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1: 일단 바다에서 한번 막혔고.
0: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곡창지대인 호남지대, 호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력은 전부 다 지금 북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방에서 그거를 보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대가 경상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경상도 일대의 부대는 그러면은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1: 호남으로 가서 식량
0: 식량도
1: 확보하려고.
0: 확보하고 그다음에 한산도에서 막혔으니까 호남으로 넘어가면 또 바다를 만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은 수륙 병진책을 다시 이어나갈 수
1: 그러네요.
0: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1: 어쨌든 경상도를 지나가야 소백산맥 넘어서 호남으로 가니까요. 그죠?
0: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경상도와 그 전라도의 동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소규모 전투지만 일본군들이 계속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요 거점 하나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근데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점이 어디로 보였냐면은 진주로 보였던 거죠. 그러면 진주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해 일대에 한 3만 정도의 대군, 그러니까 3만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한 2만 정도가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 정도의 대군을 한 10명 정도의 장군이 이제 이끌고 있었거든요. 이 장군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진주성으로 대군을 몰고 가서 그를 거기를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0: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김해 일대에 일본군을 공격하는 조선군도 나타납니다.
1: 아, 네.
0: 바로 뭐냐면은 27살, 8살 정도의 젊은 장군이었는데 약간 전공을 세워갖고 그러면은 너 병마절도사 해. 해갖고 경상 우병사가 됐던 그 유승인이 군대를 한 3,000명을 이끌고 창원에 있었던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이전 전투에서는 크게 성과를 거뒀던 유승인이 여기서는 패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전사를 하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일단은 피신한 상태로 이 전쟁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1: 창원에서 유승인을 외군이 꺾고 진주로 향하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군을 공격하다가 일단 실패해서 일단 피신한 상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기상 1592년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로 넘어가는 그때쯤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0: 네.
1: 당시 이제 진주성을 지킨 인물은 이제 진주 대첩하면 떠오르는 김시민 장군입니다. 근데 김시민 장군이 원래는 진주 목사가 아니었다면서요?
0: 그렇죠. 목사 밑에 이제 판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1: 이름이 뭡니까?
0: 이게 이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1: 이경?
0: 네. 이렇게 되니까 지휘부가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전략이 지금 김해 일대의 대군이 서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죠.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진주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성들이 계속 무너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일대의 민심을 책임졌던 초유사 김성일이 판관이었던 김시민을 목사 대리로 올립니다.
1: 아.
0: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시민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이 선택이 이제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때 이제 한두 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한 3,700명을 이제 진주성에서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곤양군수 이광학이 한 100명 정도 데리고 왔으니까 한 3,800명 정도가 성 안에서 일정한 조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때 그 유승인 아까 경상 우병사 있었잖아요.
1: 잠깐 피해 있던.
0: 그 사람이 한 1,000명 정도의 잔여 병력을 이끌고 진주성으로 들어옵니다. 나도 지키게 해달라. 내가 그들하고 한번 싸워봤으니까 나의 기술,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김시민 목사가 미안하지만 못 들어옵니다.
1: 성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0: 네.
1: 왜요? 왜?
0: 전쟁이 일어나면은 병마절도사에게 병권이 갑니다. 그리고 목사보다 한 품계가 높아요. 종산품, 병산품.
1: 아, 병마절도사 류승인이 계급이 더 높아요?
0: 계급이 더 높습니다. 김시민은 37살?
1: 계급이 더 높으면 하라면 해야죠. 그럼 열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김시민 중심으로 조련을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여기가 부대가 1,000명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게 지휘 계통이 내가 여태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김시민 목사 명을 따라야 돼? 아니면 유승인 목사,
1: 유승인 병마절도사.
0: 저기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
1: 지휘체계가 혼란이
0: 지휘체계가 혼란이 되는 거죠.
1: 그래도 하극상 아닙니까?
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극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 민관군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물뭉친 덕분에
1: 김시민 장군 아래에서
0: 2만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제 곽재우도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1: 김시민 장군의 판단을 높게 평가했군요.
0: 높게 평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유승인 병마절도사가 지금 27, 8밖에 안 된 갓 승진한 병마절도사거든요. 저도 그 뜻을 따르겠다.
1: 라고 해요.
0: 해맙니다.
1: 아, 그분도 참.
0: 그래서 밖에서 그럼 우리는 외곽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2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끌고 있는 부대는 1,100개 안 되잖아요. 싸우다가 이분도 전사를 합니다.
1: 유승인 병마절도사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도 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휘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이때 김성일 초유사의
1: 목사 대리로 올린 선택이
0: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또 있습니까?
0: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주 대첩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 군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옵니다.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1: 노래?
0: 네. 한양도 무너졌는데 이까 진주성을 어찌 지키겠느냐. 한 줌밖에 안 되는 진주성 포기하고 나와라. 이런 동요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1: 조선 어린이들이?
0: 네. 그러니까 지금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새와 같은 새장 안에 새 같은 느낌인데 그냥 포기하고 나와라.

0: 심리전이죠.
1: 이걸 심리전 하면은 그 안에 있었던 군인들이며 민간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김시민 장군은 악공을 불러다가 피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0: 피리를 불어요?
1: 네. 네. 그래서 니네가 밖에서 노래 부르면 네. 그럼 우리는 반주해 줄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준비 잘 돼 있거든.
0: 아, 너희의 심리전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는다.
1: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일 멋진 건 김시민 장군이 피리를 불면 더 좋았을겠지만 예. 이분은 이제 악공을 네. 불러다가 이제 피리를 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곽재우 장군 부대하고 이미 사전에 연결이 돼서 그 진주성 외곽에서 횃불을 여러 개를 올립니다. 예. 그럼 이제 이만의 대군이 와서 보지만 후방에 지금 조선군이 또 있구나.
0: 아, 곽재우 장관은 뒤쪽에서 네. 외군 뒤쪽에서 네.
1: 그래서 한 4, 5천 명 정도의 의병들은 밖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연락을 했었고 안쪽에서는 이제 또 노약자에게 이제 군복을 입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이제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 쪽에는 안심을, 그 다음에 외군에게도 약간의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작전을 펼치는 것들을 김시민 목사라고 하는 일종의 무장으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 이제 진주성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자, 그러면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어느 순간일까요?
1: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위기 상황으로 닥쳤던 것 같아요. 백병전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진주성 자체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한 6일, 7일 정도 계속해서 잘 지켜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김시민 장군을 포함해서 새롭게 판관이 됐던 성수경, 그 다음에 만호, 최덕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쟁이 한 6일 정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외군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에 지쳐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피로감이 굉장히 좀 커졌을 상황이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김시민 목사가 순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애썼다 좀 힘내자.
0: 격려하고.
1: 그 과정에서 조총을 이마에 맞습니다.
0: 아, 이마에 조총을요?
1: 네.
0: 아, 순시를 하다가.
1: 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0: 이마에 총을 맞으셨는데
1: 잃은 거죠. 중상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성안이 동요될 수 있었는데 그때 곤양군수 이광학도 또 무과 출신이에요. 다행히.
0: 아까 100명 정도 병력이 있었다던.
1: 그래서 그 이광학이 그 나른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투를 지휘하니까 결국 일본군으로 볼 때는 김시민 중태에 빠졌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야, 김시민이 계속 지키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주 대첩이 완성을 하게 되고요.
0: 의식을 잃은 김시민 장군은
1: 한 일주일 뒤인 10월 18일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0월 18일에 세상을 떠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승인과의 하극상 문제도 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두 장군 모두 전사를 하는.
0: 그러네요.
1: 네, 예. 그런 과정도
0: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1: 네, 있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승리하는 별개로 임진왜란 전체로 볼 때 또 진주성으로 볼 때도 김시민 장군의 죽음은 네.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물러가는 군대가 있으면 뒤를 치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다시는 진주성을 넘보지 못하게 네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럴 만한 여력은 없었고요. 지켜낸 것으로 만족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뒤에 나올 2차 전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0: 김시민 장군의 부재로.
1: 그렇죠. 만약에 김시민 목사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의병장들은 역시 김시민 장군의 지휘 속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좀 아쉽네요.
1: 그런 면에서 네. 2차 전투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이 시기에 김시민 장군의 전사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0: 1차 전투는 조선이 이긴 거죠? 지금?
1: 네. 이기긴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진주대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사실은 이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0: 그렇겠죠.
1: 네. 왜냐하면은 수군은 그렇다고 쳐. 네. 원래 일본군은 수군이 거의 없어요.
0: 아하.
1: 육군 중심으로 편성돼서 조선을 침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키 작가도 육지에서 싸우다 갑자기 수군 편성해갖고 한산도에서 무너진 거니까 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0: 예.
1: 육지에서
0: 지난 시간에도 동아시아 당시에 이제 일본 육군은 최강이라고
1: 최강이잖아요. 예. 실전 경험이 100년 동안 쌓여있던 부대가 2만 명이 그 3천 명밖에 안 되는 3,800명밖에 안 되는 그 차

0: 작은 성을 함락을 못 시켰다. 무너졌다. 토요토미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위기감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육지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이 전황은
1: 불보듯 뻔하다.
0: 밀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1: 아, 토요토미가라고
0: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은 여러 자료를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시민이 살아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몰랐구나. 네.
0: 김시민이 살아있으니까 그 진주 목사를 잡아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1: 예, 몰랐네 그러면.
0: 실제로 이 김시민은 그 이후 전쟁이 끝나고 한 100년 뒤에도 일본에서 살아납니다.
1: 살아났다는 게
0: 일본의 유명한 그 공연 프로그램 중에 가부키라는 게 있잖아요. 가부키 있죠. 가부키에 보면은 그 귀신 또는 악인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 중에 모쿠소 호간이라는 게 있어요.
1: 모쿠소 호간?
0: 이게 모쿠소가 목사예요.
1: 목사.
0: 진주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진주 목사가 누구한테 졌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인 뭐 잡아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저성인 진주 목사 김시민이 있다. 근데 보통 진주 목사라는 표현 안 쓰고 목사 김시민이 있다. 김시민 목사가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1: 목사만 떠왔구나.
0: 그래서 목사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는 게 일본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목구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판관이었잖아요. 그래서 판관을 일본어로 바꾸면 호관이 됩니다.
1: 그래서 목구소 호관.
0: 목구소 호관.
1: 김시민 장군이.
0: 네, 그래서 이 목구소 호관이 가부키에 굉장히 두려운 악인으로.
1: 악인으로. 자, 그렇게 도요토미가 김시민 목사 잡아와라 라고 명을 내리고 서륙을 명령하면서 이제 1차 전투 끝나고 8개월 뒤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0: 네.
1: 이때는 이제 이를 갈아서 그렇겠죠. 왜군 병력의 급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이제 최정예 병력들을 다 모읍니다. 익숙한 이름들 다 등장을 하는데요.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그다음에 우키다 히데이에 해서 이들이 이끌고 있었던 중심 병력이 3만 7천이고요. 거기에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다른 군대의 병력까지 모두 모아서 9만 3천. 그러니까 이른바 10만이 한 개 성 전투에 나서게 되는 거죠.
1: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았나 보네.
0: 그렇습니다.
1: 1차 때보다 5배의 병력입니다.
0: 그렇습니다. 5배이기도 하고 그 전방에 있던 최정예 부대들을 다시 진주로 끌어내렸습니다.
1: 위까지 올라갔던 부대도?
0: 그렇죠. 지금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려와. 라고 해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사활을 걸었네요. 그럼 조선군은 이 대군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나요?
0: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병력을 모았던 게 그 진주성 전투가 입고 나서 몇 달 전부터 이 병력을 모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에서도 정세 파악이 된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주 내주면 그 다음에 남원 내줄 거고 그러면 호남 내주면 그러면 전황 자체가 바뀔 거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수파가 있었고 이번은 피하자.
1: 피하자는
0: 군대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빈성을 내주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주자라고 해서 철수하자라고 하는 철수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가서 들어가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김천일을 포함한 의병장이 들어가니까 당시 이제 병마절도사직을 가지고 있었던 황진이라든지 최경애 이런 인물들도 들어갑니다.
1: 들어갔어요.
0: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병력도 병력이지만 그러면은 저기에 김천일 장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경애 장군도 들어가고 황진 장군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들어가자라고 하고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1: 아 피난민들이 진주성 안으로 들어옵니까?
0: 6만 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피난민까지 모였으면 이 성을 지켜야 된다.
1: 어떻게든 지켜야죠.
0: 그래서 사수파들이 중심으로 진주성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병력도 많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휘 계통이 김시민 장군이 있을 때와 다르게 서로 약간 병렬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의 장군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사실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총지휘관 같은 인물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2차 전투 어떤 양상으로 흘러갑니까?
0: 네, 사실상 이제 고립된 채로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일본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진주성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경상도 일대, 진주 일대를 모두 다른 성들을 모두 함락을 시키면서 와요.

0: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의병들의 접근 통로도 막아버립니다.
1: 아, 주변 정리 싹 하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주성에서 외곽에서 의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잖아요. 1차 네, 그렇죠. 대첩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고립 정책을 펼치면서 딱 나중에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6월 달에 벌어졌을 때는 진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대도 아. 없었던 예. 한 개 부대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 그게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로 되니까 이 상황을 만들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 네.
0: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9일째까지 잘 막아내지만 아. 문제는 이제 9일 10일째 핵심 장수들 그러니까 황진이 전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되면서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지휘관이 전사하고 그 지역에 그 영역을 맡고 있던 군사들이 뚫리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이제 왜군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1: 예.
0: 김천일, 최경애 이런 분들이 우리 더 이상 지킬 수 없지 않소?
1: 예.
0: 라고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남강에 투신을
1: 아, 그랬군요.
0: 하면서 몰랐네. 진주성은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1: 아, 예. 이게 뭐 빠르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열흘이 진짜 얼마나 처절한 열흘이었을지
0: 고통스러웠을지 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진주성이 함락되는데요. 함락 이후에 피해가 당연히 컸겠죠.
0: 네. 생명은 다 죽여라.
1: 아까 그 피란민들이라든지.
0: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인 6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가장 큰 피해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만인 의총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진주성 2차 싸움이 아닐까. 2차 전투가 아닐까.
1: 사상자로 보면은 너무.
0: 네. 네. 그러니까 병력까지 포함하면 거의 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특히 6만 명은 무방비 상태에서 민간인으로서 그렇죠. 예. 학살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당시 조선의 인구를 한 600만, 700만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 정도가 한 장소에서 아, 죽임을 그러네. 당했다고 본다면 그 와.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이 진주성이 그냥 뭔가 화가 났나 봐요. 성벽 전체를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1: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0: 다 무너뜨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진주성은 그 이후에 다 복구한 것을 기반으로 다시 쌓은 성벽이고요.
1: 네.
0: 그때는 성벽을 무너뜨려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진주성을 평지로 만들어버렸다.
1: 야, 감정이 들어간 거죠.
0: 그렇죠. 감정이 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일본군 역시도 아까 그 열흘에 걸치는 공방전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전략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지금 한양 평양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호남으로 더 진출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경상도.
1: 아,
0: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차 전투를 패배했지만
1: 네, 그렇죠.
0: 그렇다고 일본군도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던
1: 아.
0: 전략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1: 어떻게 보면 10만 외군을 상대로 열흘을 벌어준 거예요.
0: 벌어주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적에게 예.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2차 전투를 이제 패배로만 보지는 말아달라
1: 네.
0: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1: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
0: 네.
1: 예. 1차와 2차 전투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김시민 장군
0: 리더십입니다.
1: 리더십의 부재.
0: 김시민 장군이 그 판관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 대리가 되고 나서 보여줬던 그 행동을 2차 전투에서 보여주었다면은 그때 피신을 하든
1: 네.
0: 아니면은 사수를 하든 2차 전투의 양상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과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한편으로 이때 이제 진주 목사였던 서예원은 그 도망을 가려고 해서 사실은 목사가 중심에 있으면 다른 뭐 병마절도사라든지 의병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1: 아, 도망갔다고요?
0: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서예원을 이제 그 목을 베어서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데
1: 아.
0: 김시민인 줄 알았던 것으로
1: 아, 또 그래요?
0: 네, 추정을 하고기도 합니다.
1: 목사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진주 대첩이냐, 진주성 싸움의 어떤 패배냐에 일정 부분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기도 합니다.
1: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자, 저 이 시간에 박광일 선생님께서 몇 번 알려주셨습니다만 우리 역사의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조선사의 길이 빛날 충성과 무공을 보여준 무신들 이순신, 김시민, 남희, 정충신 등의 장군들에게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가면 충무공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충무공동은 오늘 만나본 김시민 장군의 시호에서 따온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8: CBS
9: 예술이 일상이 되고
1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9: 우리의 일상이
10: 문화가 된다.
9: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1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9: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9: 공정하게
10: 함께
9: 새롭게
10: 마음껏 꿈꾸자.
9: 경기도에서
11: 꿈꾸자.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안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계약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

0: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 3명씩을 패널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반 참여자도 공청회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수백 차례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격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충남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4.5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괜찮은 삶을 향해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어몽길의 17좌 인생 도전기, 어몽길 휴먼재단의 상임이사인 어몽길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어몽길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의 16개 봉우리를 정복하고 난 다음 산을 내려와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몽길 씨가 도전하려는 17번째 봉우리는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도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나마스테. 네. 예, 나마스테라는 인사가 힌두어로 쓰는 국가, 뭐 인도, 네팔 지역에서 하는 인사, 이것도 인사입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존경하고 공경하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신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라는 참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저는 뭐 방금 전에 사회자분께 소개했듯이 평생을 그냥 3만, 수직의 세계만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8000m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22년 세월이 걸렸고 38번의 8000m를 도전했어요. 저는 이제 대자연 속에 이 16자라는 그 도전의 끝을 내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인생의 17자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어몽길 희문재단이라는 산입니다. 16자를 성공하게 해주신 히말라야에게 은혜와 도움을 받은 자로서 제가 그것을 대가품에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히말라야의 깨우침을 받고 제가 2008년도 5월 28일 날 어몽길 희문재단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제가 매년 히말라야 오지에 한두 개씩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현재 16개 학교를 완공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학교가 그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19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 번씩이나 올라갔던 세계 최고봉 8,850m인 에베레스트가 자리 잡고 있는 3,450m라는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 셀파족들의 고향인 남체라는 지역에 또 자그마한 병원도 하나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비무장지대에 관심을 갖게 됐냐? 저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1953년도 7월 27일 약 1129일간의 동족 상전의 비극인 전쟁이 판문점에서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27일 제가 정전 6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올바로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강원도 고성인 통일전망대 거기서부터 서쪽 임진

시가까지 동가서로 약 350km가 되는데요. 2013년도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걷기 시작해서 14, 15일을 제가 항상 앞장서서 진도질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며칠을 걸어가다가 이거 끝을 낼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본인 자신으로서도 인생의 가장 큰, 굉장히 큰 목표이자 가장 큰 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하루 걷는 그것이 7월 달에 가장 뜨겁고 가장 더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매일매일 걸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하루라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 그날에 저희가 수경해야 할, 잠자야 될 그 구간에 그 군부대가 다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정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뭐 비가 쏟아지던 천둥 번개가 치던 저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균 하루에 30여 킬로미터를 평균 한 20여 킬로그램 이상 되는 배낭을 메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신 그걸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 대학폐퇴 그 비를 맞으면서 발가락이 발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짓무르고 터지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쩔뚝거리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전망대 이런 데 올라갔을 때 그 분단대 조국에 어쨌든 난가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그런 참된 어떤 깨우침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과 같이 걸을 때마다 진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이 진짜 분단된 조국의 어떤 현실을, 현장을 이 두 발로 제가 14와 10일 동안 걸으면서 진짜 아름다운 이 조국의 산화를 느끼고 6.25 전쟁 중에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마친 우리 진짜 호구 영령들의 진짜 그 전투를 했던 참전 기념비도 둘러보게 되고 전적지도 둘러보게 되고 참 저도 막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 많이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진행될 때마다 그 막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대원들이 가다가 가는 와중에 이제 하루 이틀씩 지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막 나오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결국에는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진짜 진통제까지 맞아가면서 그 대원들이 어떤 대원들은 막 걸어가겠다 가겠다고 진짜 하루를 그냥 진짜 일랑 물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렇게 걷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제 일주일 정도 도착하게 되면 평화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평화댐에서 결국엔 이제 하루를 쉬게 됩니다. 하루를 쉬면서 거기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걸어왔던 그 여정들을 거기서 풀고 그다음 밀렸던 빨래며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 그 발바닥 발가락 이런 부분에 상처가 심하니까 그다음 무릎 같은데 발목 같은데 많이 이렇게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하루 수경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평화 또 콘서트를 해요. 평화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그다음에 또 일주일간을 또 다시 이제 배낭에 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챙기고 의료라든 약물 같은 걸 챙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물론 강원도 고성 쪽에서부터 걸어올 때는 거의 이제 산악지형이 맞습니다. 계속 오르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굉장히 힘든 어떤 여정인데 이제 평화댐 지나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서부전선 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평야지대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그래도 그 강원도 쪽에는 약간 숲도 있기도 하고 바람도 서늘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후반부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대학볕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걸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더욱더 이제 체력도 이제 많이 소진됐겠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막 고통의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후반기에 들어가서부터는요, 여지껏 걸어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죽겠어서 걸어가면 돼. 죽겠어. 막. 대장님, 뭐 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쩔뚝쩔뚝 하면서 진짜 막 선두하고 후미가 거리가요. 진짜 막 꽤 차이가 나요. 후미 그룹이 따로 있어요. 처진 학생들은 계속 결국 이제 저희는 또 규정을 정했습니다. 엠브라스도 하루에 딱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엠브라스 두 번 이상 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많은 구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잠시 이렇게 하는데 저녁만 되면 이제 또 의료진들이 그냥 딱 거기서 이제 그 부대 연병장에서 이제 그 의료 캠프

열어요. 10명 그냥 온뭐 대원들 다 그냥 다들 약물 먹고 다 남학생, 여학생, 남과 여라는 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 뭐 아무데나 딱한 시간,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걷고 10분간, 15분간 휴식하거든요. 민가가 없는 그런 쪽을 다 걸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이만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그 화장실 차를 큰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을 그 컨테이너 차를 싣고 다 화장실 싣고 다녀요. 싣고 다니고 또 밥차가 또 쫓아오고 우리 앰뷸런스 쫓아오고 아니 그러니까 대부대가 이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그 대원들은 100여 명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부수적인 행정요원서부터 그 의료진서부터 그 그다음 진행요원들까지 한 15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만원 인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고통스럽게 한게 용병 보는 거예요. 대소변 보는 거. 그냥 죽차사 걸어가면서 이제 시간도 계속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럼 또딱 화장실 사가 항상 앞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휴식하는 공간에 가서. 그럼 멀리서 처음에는 대원들이 화장실 차에, 화장실의 그 차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쯤 넘어가서부터는 화장실 차만 보이면 대원들이 똥차다! 맨 앞에 대면 딱 그러면 와! 똥차가 저기 보인다! 왜냐? 그럼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화장실도 가고 용문도 보고 그 10분, 15분간의 휴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건지. 야, 그러면서 그냥 그런 그 화장실 차에 그것도 고마움, 소중함, 그리고 진짜 밥한 끼의 어떤 소중함, 그 동료의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그런 그 15일간을 걸어가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배낭 쳐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뒷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의 산하를 걷고 이 분단지 조국의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딱 임진각에 도착하면요 그냥 이제 군인지가 군악대 나와서 이게 빵빠레 또막 연주를 하거든요. 그런 막 부모님들 친구들 거기 이제 완주식 하는데 도착합니다. 막딱 들어서면 뭐 개선장군들처럼 여지껏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는 어떤 기쁨과 환희 그냥 그건 막기 그냥 터지 폭발하면서 그냥 다들 울고 불고 끌어안고 난리가 납니다. 그 감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주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두 발로 걸으면서 진짜 보름 동안 걸으면서 진짜 조국의 산하를 진짜 보고 느끼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이 대무제 어떤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통일에 대한 또 염원을 깨닫게 되고 조국에도 깨닫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이런 그 대무제 평화 통일 대장정이라는 장정을 갖던 7년여 동안 7회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대무제 평화통일 대장정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한 거, 또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저 역시도 행복하고 소중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긴장과 어떤 대립이 되어 있는 이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하루빨리 남과 북이 진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괜찮은 삶을 향해 항해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어몽길의 17좌 인생 도전기 어몽길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스타쉽이 부른 Nothing's Gonna Stop Us Now 안치환 장필순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감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 빡세게 사는 법입니다.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스포츠 해설가 겸 행정가 김준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축구에 푹 빠져 살던 김준현 씨가 사실은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겁도 없이 무작정 캐나다로 가서 열심히 훈련한 끝에 국가대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출전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던 그때 김준현 씨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국가대표 선수의 인생 2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에서 치다를 맡고 있는 광양매시 김준현입니다. 원래 저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 행정가이자 해설위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에서 아틀란티스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네, 많은 분들 타보셨는데 네, 이 롯데월드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인데요. 저는 한 5년 전에 롯데월드를 가고 그 뒤로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수 시절에 이제 해외로 전지훈련을 갔다 온 직후였을 겁니다. 아,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하고 롯데월드로 갑니다. 예전에 탔던 그런 짜릿한 기억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스켈레톤을 타기 전에 탔고 그리고 이제 스켈레톤을 전지훈련을 갔다 와서 탄 이후에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혹시 스켈레톤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혹시

이 스피드가 최고 시속이 얼마나 날까 한번 맞춰보실 수 있나요? 200km요? 조금 더 낮습니다. 150. 아, 네, 거의 비슷한데 140km까지 가고요. 평균 시속은 120km까지 갑니다. 이게 사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한 평균 시속 한 100에서 120까지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낌이 누워서 타는 약간 오토바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아틀란티스가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켈레톤을 탔기 때문에 어떤 걸 타도 스켈레톤만큼 빠른 거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를 타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코너 하나하나가 이게 뭐지? 슬로우 모션처럼 0.5배속으로 막 가요. 근데 이제 옆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 그럴 때 이제, 아, 진짜 내가 그래도 스켈레톤을 타기를 잘했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영화 쿨러닝 아시나요? 아, 네. 사실 제가 그랬어요. 네. 눈도 잘안 내리는 전라남도 광양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스켈레톤이라는 거는 시작부터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으로 처음 입학을 했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플래카드가 딱 학교 앞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학생으로 갔는데 사실 한체대는 선수들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체전 1, 2등 하는 선수들만 이제 한국 체육대학교를 와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 국가대표면은 뭐 학비, 그리고 숙식, 그리고 훈련비, 네, 모든 게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이런 혜택이 일절 없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운동선수가 하고 싶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 선발전을 한다는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도전해봐야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슬라이딩 경기장이 없었으니까 30m, 50m, 제다리 멀리뛰기, 예, 이런 기초 테스트를 보는 게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광양에서도 달리기는 끝내주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딱 저한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체대에서도 선수 선발전을 할때 스켈레톤을 지원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제가 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예, 저보고 한번 진짜 실제로 선수를 한번 해보자, 예, 그런 권유를 하셨고, 저는 그 썰매팀에 들어갔고,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하는 주제에 국가대표를 목표로 삼습니다. 예, 원래 저는 한번 도전하면 뭔가 빡세게, 예, 무모하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대학생, 첫 겨울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캐나다 캘거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네. 영어는 사실 당연히 안 됐는데 그게 또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 홈스테이 집에서 경기장까지의 거리는 뭐 버스랑 기차를 한 세네 번 정도 타고 가면은 왕복으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매주 저는 주말마다 경기장을 그렇게 갑니다. 추울 때는 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뭔가 예, 상상도 하지 못할 예, 그런 온도라서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막 무릎이 시리고 콧물도 막 얼어요. 이게 숨을 쉬면은 콧물이 어는 느낌 그럼 모르시죠? 예. 아, 그렇게 고생고생 해가지고 경기장을 갔는데 아, 이렇게 바로 탈수 있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밖에서 타는 걸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안 되는 영어로 막 타는 선수들 막 붙잡고 와가지고 이제 막 궁금한 것을 막 물어보길 시작합니다. 네, 메일도 주고받으면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캘거리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대표 감독님이셨던 이용 감독님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번은 제대로 한번 스켈레톤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독님께서는 제 열정을 높게 사셨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8끼씩 먹으면서 열심히 이제 훈련에 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60kg를 넘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멸치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예, 지금 사실.

사진 보이시죠? 완전 멸치였는데, 하루 종일 이제 8끼를 먹고 끼니끼니마다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하니까 6개월 동안에서 하루에 20kg를 불렸습니다. 네, 그래서 80kg까지 만들어서 1년 뒤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당당히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박수 포인트인데 혹시 감사합니다. 네. 목표를 잃었죠 하나. 그렇게 이제 스켈레톤을 탈 때 어떤 느낌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고 시속이 140km까지 나가니까요. 네, 커브를 돌 때는 이제 슈퍼맨처럼 둥둥 날아다니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슈퍼맨은 이제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스켈레톤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볼 수 있는 시야가 줄어듭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중력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웬만한 여성분들은 아마 처음에 고개가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5G 정도까지의 중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개가 알아서 이렇게 팍 박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겠어요? 공포감이 점점 찾아오겠죠. 속도는 빠른데 내릴 수는 없고, 정말 내가 이걸 내려 마라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릴 수가 없어요. 저스트 고입니다.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은 힘빼기입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중력이 세질수록 몸에서 알아서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컨트롤해서 힘을 빼야 가속이 더 나고 기록도 좋아집니다. 스켈레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힘 빼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썰매에 이제 누워있으면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아니고요. 정말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딱 1분의 경기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데요. 이제 경기장에서 빠른 스피드에서 컨트롤을 하려면 정말 몸에 체화가 되도록 하는 저만의 이제 훈련법이 있었어요. 해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못하고 시합을 갔기 때문에 호텔방에 이제 썰매를 놓고 이제 헬멧을 쓰고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하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백 번씩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더 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썰매 위에서 그대로 잔 적도 있었습니다. 평창에 경기장이 생기기 전에는 1년에 7개월 정도를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캐나다 휘슬러에서 훈련을 하는 도중에 마지막 커브에서 코너를 돌다가 벽에 살짝 부딪혔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한 달 정도 슬라이딩 훈련을 못했고요. 훈련을 하면서 얼음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뭐 뇌진탕 증상이 오거나 또 뭐 기절하는 선수들도 봤고요. 썰매가 뒤집혀서 화상을 입고 큰 수술을 하는 선수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상이 많은 종목이라 타지에서 훈련에 임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이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무팀도 없어서 제가 군대도 일반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전역하고 다시 대표팀에 들어갔지만 올림픽을 나가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국 오랜 꿈이었던 평창올림픽 출전의 꿈은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첫 도전이자 20대를 다 바쳐온 꿈이 이렇게 좀 무산되니까 막상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실감도 굉장히 크고 정말 제가 빡세게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꿈이던 국가대표도 이뤘지만 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내 20대가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고 있던 찰나에 올림픽 3일 전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KBS래요. KBS가 날 왜 찾지? 하고 들어보니까 저를 이제 해설위원으로 평창올림픽에 캐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켈레톤이라는 금메달 목표는 이루진 못했지만 소중한 삶의 기술을 얻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영어도 모르고 영하 30도 캘거리에서 남들 타는 거 다 그냥 보기만 하다가 그래도 국가대표까지 됐는데 뭐 자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종목 정도는 그래도 해설을 한번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빡센 돈

도전을 하고 나서 그거와 비교화를 하면 다음 도전은 또 쉬워 보이더라고요. 네. 해설위원은 보통 이제 올림픽이 있기 적어도 뭐 한 달 전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전에 와가지고 딱 3일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송국에서 준비해주는 자료도 하나 없었어요. 아, 먼저 이제 외국 사이트도 번역을 하고 뭐 자료들도 직접 모으고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새로운 엔돌핀이 돌더라고요. 아, 해설은 딱 한 번인데 라이브고 뭔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켈레톤을 할 때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크립트도 만들고 경기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반복 훈련을 했어요. 네, 비록 올림픽에 출전을 하진 못했지만 자국에서 열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 최초로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룸메이트였던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켈레톤이 가르쳐준 저의 삶의 기술은 다음 도전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선수 때부터 올림픽은 저에게 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올림픽 출전의 꿈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은퇴 이후에 이제 스포츠 행정가가 되어서 제 그 선수들을 올림픽에 내보내고 서포트해주는 스포츠 행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켈레톤 때 배웠던 두 번째 기술인 힘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나이가 29살임에도 불구하고 인턴부터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네. 스포츠 행정을 알기 위해서 유승민 IOC 위원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배우고 경험을 합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기억에 남는 일정은 하루에 1100km를 이동한 날인데요. 유 위원이 새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관련 면담을 부산에서 하고요. 그 다음 바로 춘천으로 갑니다. 네, 춘천으로 가서 평창기념재단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어딜 가냐? 서울로 갑니다. 예, 사무실에 가서 IOC랑 그리고 국제 연맹 그런 국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걸 보면서 진짜 몸의 세계라도 부족한 모자란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과 그리고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의 스포츠 행정가라는 새로운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뭉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승부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경기에서 지면 이게 아무리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너무 분해가지고 승부욕이 막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켈레톤으로 얻은 마지막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네, 바로 철저한 계획 세우기인데요. 제가 원래 MBTI 있잖아요, ENFP였습니다. 네, ENFP였는데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매일 이제 계획적으로 루틴을 짜고 제가 일지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P가 J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ENFJ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시절에 이제 매일 하루하루를 에버노트를 작성을 해왔고요. 은퇴를 하고도 이 습관이 쭉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물론 팀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또 따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스켈레톤 할 때처럼 훈련 스케줄을 직접 짭니다. 네. 지금은 혹시 제가 뭐 방송 말고 어떤 걸 하시는지 아시나요? 궁금하시죠? 네. 제 본업은 평창기념재단에서 지금 국제 스포츠 행정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경기장이 생겼으니까 눈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저 반대쪽 나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네, 이런 나라의 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짧게는 이 강원 2024 유스 올림픽이 또 강원도에서 내년에 있는데요, 그 강원 2024에 출전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실제로 이 선수들이 진짜 지금 올림픽을 나가게 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제가 스켈레톤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하러 캘거리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올림픽 출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 도전들을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스켈레톤 선수 생활은 저에게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아직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해보세요. 네, 이왕이면 도전할 거 빡센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네, 그 도전에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패는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 줄 겁니다. 네, 그거 아세요? 스켈레톤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네, 한번 출발하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완주를 해야 됩니다. 네, 원하는 방향이 가지 않더라도 그냥 가야 됩니다. 완주해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를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을 얻게 됩니다. 네,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도전을 망설이지 말고 이왕 할 거면 한번 빡세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면 뭐 다음 도전을 위해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내가 되세요. 네, 지금까지 제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괜찮은 삶을 향해 항해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어몽길 씨의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어몽길의 17좌 인생도전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브레이크 없는 인생, 빡세게 사는 법, 김준현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퀸이 부른 We Are The Champions,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브라이언 크레인의 연주곡 버터플라이 왈츠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홍보계장 등 직원 2명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2022년 해경의 서해공무원 월북 의도 없음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 해경서장으로 브리핑을 맡았으며 국회에서 이른바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에 보낸 메일을 통해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안내해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중앙선관위가 이런 지침을 메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의 함

0: 세분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KBO는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고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사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기를 점용하는 공사장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으나 보행자기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의 낙하,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3.7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지옥이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책 속 이야기,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한 문장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6: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살죠? 2021년 미스코리아 진 최서은 자매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집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사회에 나오면 사실 그리고 미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공이에요.
2: 벌기도 힘들지 않아요?
1: 벌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순수 미술이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제가 뭔가 바로 뭐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회에 나오면 이제 한국을 나오면 내가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뭐 이제 그냥 평범한 집안 정도입니다.
3: 그래서 그 속성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위약금 그렇잖아요.
1: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신학대학원 그때 다니실 때였어가지고 좀 주변에 계신 그런 분들하고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누셨나 봐요. 어려움들을 나누시면서 또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광고를 찍을 수 있게 뭐 도와주셨던 많이들 아시는 이민아 대표님, 그 마리아벨 이민아 대표님 지금 제가 거기 모델도 하면서 그런 뭐 계약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도움들을 주셨어요. 어떤 일적인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도움 주셔가지고 그런 걸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해결을 했었죠. 근데 정말 참 그때마다도 와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제가 막 뭔가 간당간당하게 돈이 이게

0: 약간 부족한데 이게 딱 채워져야 내가 법적인 절차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꼭 신기하게 연락이 어디서 와서 이런 일 한번 이런 거 좀 포스팅 뭐 인스타에 뭐 포스팅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그 돈을 딱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항상 좀 어렵고 좀 불안하기도 한 시기들이 매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신기한 타이밍에 항상 그거를 딱 맞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불안했던 거를 지나가니 아 진짜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 그때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그 좀 많이 힘든 그 시간에 아, 내가 미스코리아가 안 됐다면 또 내가 뭐 연기의 목표를 가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네. 뭐 이런 후회들도 많이 했었겠네요.
0: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수 미술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 또 미스코리아는 오히려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뭐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치. 거기에
2: 온전히 준비
0: 온전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스 코리아나 슈퍼모델 대회 이런 걸 다 미인 대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쵸.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대회들은 다 직업이에요. 슈퍼모델도 직업이거든요. 네. 미스 코리아는 직업이 아니에요.
0: 맞죠.
1: 그냥 명예만 있는 명예 타이틀만 주는 크라운이에요. 그냥 왕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고
2: 오히려
1: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그 왕관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있어서 맞아요.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0: 그 미스 코리아가 되기까지에도 뭐 많은 그 시간과 노력과 뭐 금전적인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네네. 끝나고 나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명예는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제 노력의 어떤 결과물이니까 귀하죠. 너무나도 귀한데 그것을 외부에서 보는 처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나를 봤을 때에 미스코리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일을 이런 일상을 지내야 되는데 사실상 나는 그런 일상을 내가 보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뭐
2: 그런
0: 생활의 여유가 아니었으니까 그 괴리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되게 털털하기 때문에 일을 뭐 알바를 뭐 카페 알바를 하든 뭐 다른 뭐 알바 작은 일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어떠실 거면 또 만약에라도 정말 알바생이 미스코리아 정말 별거 없다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은 괜히 혼자만
2: 사람들의 시선도
0: 사람들의
2: 당연히.
0: 시선 막 뭐 잘 사는 줄 아는데 아니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은 게 처음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진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뭐 배우도 그렇지만 배우라는 것도 뭔가 연락이 먼저 오기를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모델 일도 그렇고 최대한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정말 집에서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제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진짜 몇 날 며칠 그냥 누워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거죠. 일부러 사람도 안 만났어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좋게 뭔가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난 요즘 이런 일들을 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제 스스로가 지금 힘들었으니까
2: 상황만 들으면 너무 우울한 시간이었을 것
1: 같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 그게 대인 기피죠.
0: 맞아요.
1: 그럼 이렇게 힘든 무렵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프렌즈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수련회에서도 너무 많은 회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아 내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온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은 되게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어떤 신앙생활을 제가 정말 제 것으로 하게 된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프렌즈 교회를 만나서부터의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된 거라서 그때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또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예배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가 저희가 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일요일만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또 삶 중간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네.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제가 막 사막 속에서 있다가도 오아시스를 찾으러 오는 그런 느낌이었는지 그게 매

0: 매주 매주 느껴졌거든요. 매일 매일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1: 그럼 목사님 어떻게 처음 왔을 때 우리 서원자매 좀 알아보던가요?
0: 아,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2: 절대 모를 사람.
0: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3: 그게 아니라.
1: 아니, 왜?
3: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상황이 떠오르는데 처음 오면은 저랑 이제 식사 같이 하잖아요.
1: 네네, 교회에서. 예.
3: 형님 오셔서 아시는데 그 안쪽 방에서 네네네. 하는데 그냥 저는 와, 너무 이쁜 청년인데 또 너무 밝고 그리고 처음 하면 어색해야 되는데 막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진짜로 아, 그래서 확실히 해외 유학하고 그래가지고 문화가 밝고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진짜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원 자매가 약간 나를 볼 때 그런 느낌이셨다. 목사님이 날 몰라보시는구나. 왜냐면 그때는 진짜 유명할 때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텐데. 근데 저는 몰랐지만 수련회를 갔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근데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부 애들이 진짜 억지로 다 따라온 애들이에요. 사정하고 막.
1: 아이, 그럼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쩌고.
3: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막 그래도 와준 게 고맙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첫날 찬양을 하는데 이 청소년 애들이 막 뛰어 이렇게. 그러다가 난 진짜 혼자서
2: 기도가 교회, 통했다.
1: 교회 누나잖아. 교회 누나.
3: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알기 전에 애들이 막 뛰어. 맨 처음에 나 혼자서 진짜 야 성령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오늘 이 밤. 나는 그런 착각을 한 거야. 물론
1: 아, 임하신 거죠.
3: 일하시지만
1: 예, 근데 예, 성령님이 미인 누나 저기
3: 알고 봤더니 최성훈이라는 사람이 온 거를 걔네들이 발견한 거야. 걔네들이 이미 저 솔로주 최성훈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시끄러우면서 얘기 듣고 얘네들이 그때부터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된 거예요. 진짜.
1: 아니 솔직히 그 솔로주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냥 유학생 신분으로 교회 왔어도 그 형제들은 난리가 났어요.
3: 대한민국의 주역은 맞는데.
1: 그럼. 그리고 눈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쓱 자꾸 눈이 계속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3: 이렇게 가지도 않았고 저는 안 봤어요.
1: 아, 그래, 이렇게 가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3: 그럼요.
1: 수련에서 그래도 왜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간증한 분들이 참 많아요.
0: 맞죠.
1: 우리 서원 자매도 그랬나 봐요.
0: 네. 그때 정말 뭔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지가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그때 들면서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너무 고백하고 싶고 막 내놓고 싶은 말들이 더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날 그냥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게 제가 그 수련회에 있었던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시점까지도 너무 어려운 시점이지만 모든 게 다 감사였고 어떤 거를 그때 진짜 많이 깨달고 제가 그 전까지는 진짜 감사가 없었구나. 불평불만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건데 정말 그 시점부터는 아 내가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 상황들을 어렵게만 봤던 거구나. 그래서 전 그 이후에 다 지나고 보면은 그 어려웠던 뭐 일들이 지금 사실 그때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잘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었고 혹시라도 좀 자만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더욱 겸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오히려 모든 정말 고난은 다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만큼 다 감사하긴 해요. 모든 순간이 그 이유.
2: 저도 진짜 이제 뭐 20대 내내 기획사랑 싸움을 하면서 그 상처가 너무 컸는데 그 말미에 세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걸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수련회에서의 그런 걸 발판으로 이렇게 프렌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깊은 위안을 받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0: 그래서 이제 저도 워낙 간증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전 사실 그런 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일상에서 쓱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근데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던 게 그때 이제 목요 찬양 예배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인데 또 아마 그때가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요 찬양 예배를 어느 날과

0: 어느 날과 다름없이 갔는데 그 날의 찬송이 이제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전 찬양도 잘 부르다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너는 보배보다 귀하다. 어느 존재보다 더 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때에 내가 세상에서는 뭔가 정말 잘난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확인받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자존감이라고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를 귀한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때가 너무 무의미하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사에서처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정말 보배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따뜻하게 그 두 눈동자로 지켜봐 주셨던 거를 그때 너무 따뜻하게 정말 막 몸이 정말 따뜻해질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때. 정말 나 되게 귀한 존재구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귀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지. 그냥 살아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때 느끼고 그 이후부터는 참 감사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꾸준히.
1: 그럼 그때 그 우리 그 수련의 기분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기타 연주해주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한번 그 딱 그 수련의 버전으로 한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뒤에 너무 반복 많이 하지 말고
2: 저희는 또 반복 많이 하죠.
3: 수련의 맞아요, 저희 반복 일정이에요.
1: 그 훈련 계속 반복하는 건
3: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1: 조용남도 아닌데 자꾸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2: 끝난 줄 알고 박수 치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해가지고
3: 네.
1: 한번 불러볼까요? 네.

0: 너무 반복 없이 끝난 거 아니에요?
1: 그래서요?
2: 혼날까 봐. 예, 너무, 예?
1: 저희 또 너무 시간에 정확하게 때문에.
0: 아, 그래도 거기서 너무 요, 너무 모자란 거 아니에요?
1: 잘했어.
0: 후렴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길게 들어가고. 아니 그래도 그래.
0: 아 그래도 뭐 딱 좋았어.
2: 아, 네네. 너무, 네, 너무 좋았어. 아, 네.
1: 아, 지금
0: 네가 사가면서 그 뒤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 뭔가 아쉬웠어.
1: 네네. 서운 청년의 마음을 읽었어요.
2: 아, 네. 아, 네.
0: 그래요. 이 가사가 이제 나를 살린.
2: 나를 살린 어떤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비전 선포.
2: 비전 선포.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냥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히도. 네. 제가 뭐 이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어쨌든 외적으로도 좋은 것들을 갖고 타고난 거, 그리고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정말 어디에 내놔도 어디에 둬도 적응하고 그걸 펼칠 수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저 할게요, 그냥. 네.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0: 네. 네. 그럼 뭐 좀 뭐 마지막 부탁드리자면 이제 그래도 프렌즈 교회, 네, 이제 대형 교회로 부흥될 때까지는,
2: 아멘,
0: 교회에 좀 머물러 주세요.
2: 네. 아, 머물러. 네.
0: 아멘. 어머님이 신대원 다니신다고 하니까. 아, 네. 어머님이 또 딴 생각 하실까봐. 아. 네. 좀 교회 부흥될 때까지 좀 다녀주세요. 네.
3: 교회도 좀 계약서 같은 걸 좀 만들어요.
0: 출석 계약.
2: 진짜.
1: 그렇게 계약으로 고생했는데 목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공탁금 주인공. 허균공 탁금. 아, 아주 뭐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우리 청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좀 놀란 부분일 것 같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놀랐을 게 유학생에 이렇게 외모도 아름답고 미스코리아 진의 솔로지옥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까지 된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집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자존감이 아무것도 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펙이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사실은 아무리 올라가도 그걸로는 안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하나님 만나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게 내가 태어난 이유고 내 자존감이라는 거를 우리 청년,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0: 박영 목사님.
2: 오늘 뭐 물론 얘기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바꾸고 그랬지만 오늘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아 우리 말을 좀 편하게 하면 우리 서은이가 참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 아, 참 너무 힘들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우리 서은 청년한테 참 고마운 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지도가 있고 나름 어떤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신기할 정도로 네. 그리고 오늘 봤지만 너무 털털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모습을 저도 이렇게 너무 참 기특하게 봤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서은 청년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미스코리아도 지니고 저 이런 솔로직으로도 유명해졌고 근데 하나님 저 지금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딸로 와서 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네.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와 더불어 이제는 청년 또 최서원으로서 네. 지금 곳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 귀한 청년 세대와 젊은이들과 걸어갈 수 있는 네. 도전이 될 수 있는 네. 우리 서은 청년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0: 그 프렌치 교회 매주 오고 목요 찬양 예배 오면 우리 서원자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 아유, 그럼요. 예,
0: 서울의 네. 마을에 프렌치 교회를 예, 찾아서 네, 올 수 있는 프렌치. 거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집마다 가정 상비약이 있잖아요. 네. 밴드도 있고 네. 뭐 감기약도 있고 해열제도 있고 왜 늘 그걸 집에 두고 있을까요? 우린 늘 다치고 까지고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고 이게 살면서 평생을 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냥 일평생 까지고 넘어지고 다치는 일들이 그냥 매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집에 약을 비춰놓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근데 우리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방송 일을 하게 되면 늘 다치고 넘어지고 이 감정이 나만 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에 휘말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네. 지금 뭐 겪으셔서 집에만 이렇게 천장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 거기에 비하면 저는 거의 말기암 환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어떨 때 또 아무 일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네. 우리 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날,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1: 그렇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에 내가 휘말리고 하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약처럼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안길 수 있는 응석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받는 출연료에는 이런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다친 상처도 치료하라는 치료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네. 그런 걸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하실 때 네. 이제는 미스코리아라는 계급장을 떼시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계급장을 떼야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급장 떼고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또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때 나중에 또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스트라이크를 당할 때마다 나는 다음번 홈런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말입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4: 앤드류 매티스의 글에 흥미있는 실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해양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먼저 큰 수족관을 만들고 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포악한 육식성 물고기 바라쿠다를 집어넣고 반대쪽에는 바라쿠다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숭어를 넣어둡니다. 바라쿠다가 숭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유리벽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쾅.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바라쿠다는 코가 몹시 아픕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숭어 사냥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쫓기를 그만둡니다. 그때 유리벽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쿠다는 수족관 한쪽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숭어가 바로 코앞에서 헤엄을 쳐도 사냥하지 않다가 결국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실패들은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의 부족이나 조심하지 못할 때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만 다시 먹으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는데 실패하거나 도저히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서 자신의 한계가 보이면 다시 도전하기조차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후 처음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도전조차 못해본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날 무너뜨릴 것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취업에 여러 번 도전을 하다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사흘 동안 잠 못 이루며 유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는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여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고 범람하는 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0: 언약궤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든 요단강들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건강 검진을 받아 보셨습니까? 요즘 이것이 제법 큰일입니다. 며칠 동안 조심해야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전날 밤에는 물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쓴 약을 자주 먹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 저 검사 몇 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검사 결과지인 것입니다. 종이 몇 장 속에는 내 몸의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어느 정도이며 혈압은 어떻고 또 간 수치와 골밀도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는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남, 재검 요망. 결과지는 정확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활동하였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결과지를 아무리 오래 쳐다보아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냉장고 문에 걸어두고 혹은 내 지갑에 넣어놓고 혹은 머리맡에 두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지가 병을 고쳐준 일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과지가 하는 일은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지 고쳐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지에게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를 한참 주행하다 보면 길 위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참 정확합니다. 몇 킬로미터를 초과했는지, 몇 분 몇 초에 통과했는지, 그 시간 분초까지 찍어서 며칠 뒤에 우편으로 정중하게 배달해 줍니다. 그 속에는 사진까지 담겨 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지서 한 장 받고 운전 습관이 바뀐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대개는 카메라가 보이면 잠깐 발을 떼었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밟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나를 찍을 순 있어도, 나를 고발할 순 있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명료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고치지 못할까요?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대니얼 웨그너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방에 앉혀놓고는 5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흰 곰만은 생각하지 마시오. 혹시 흰 곰이 떠오르거든 그 앞에 놓인 종을 치십시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종소리가 매 1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흰 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육신은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율법은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행하면 벌을 받으리라 명령하지만 사람은, 특히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경고를 듣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겐 율법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려면 경고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처벌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그분의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난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그 종을 심히 능욕하였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번에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을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을 제정하신 이를 없애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의 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덮어주시면 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왜 그것을 굳이 죄를 물으십니까? 한마디로 없던 걸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1995년 6월 서울 서초동에 한 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처음에 4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불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매장을 넓게 쓰겠다고 매장 내 기둥을 덜어냈고 있는 기둥마저 깎았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기준을 조금씩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봐주자 하셨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규정을 완화하고 처벌을 없애는 그 순간 죄는 하찮은 것이 되고 율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늘 율법을 탓합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되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졌다. 그러니 율법의 수위를 낮추고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본래 거룩하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인이 빚을 갚습니다. 그의 집을 팔고 그의 통장을 털어서 대신 빚을 갚습니다. 자, 그렇게 빚을 갚고 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시 찾아와 빚 갚으라고 요구합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한 번 변제된 빚을 두 번 받아가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지불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빈 문서에 갚을

수 없는 문서에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사면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석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말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말입니다. 사면은 벌을 면해주는 것이요, 석방은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벌은 면했는데 여전히 감옥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벌만 면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 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자, 그 순간 그 선언이 미치는 모든 땅의 노예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텍사스 갤버스틴의 노예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1865년 6월 16일 북군의 장군이 상륙해서 그 선언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자, 2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자유인이었으면서도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밭을 갈고 눈치를 보고 주인의 채찍 소리에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그 농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뵌 이 종의 습성이, 종의 습관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억제했던 죄와 사망의 감옥문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과거의 옛 농장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이미 힘을 잃은 마귀의 거짓 채찍 소리에 몸을 움츠릴까요? 빚은 완납되었고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농장에서 걸어나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 지워졌으며 그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속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영혼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석방되었습니다. 채무증서에 변제가 확인되었고 모든 채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없어지고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어떻게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새로운 사람 안에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지켰지만 이제는 사랑하기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무작정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엎드려 감복하고 있습니다.

0: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고통을 안겼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주를 슬프게 하였고 나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죄를 계속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울을 움직인 것은 이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계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나의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피로써 나를 사셨습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드러내며 고발할 수는 있으나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은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녹여버리고 내 존재를 그 뿌리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분께서 제게 무엇을 명하시면 주님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주님 제가 기꺼이 이행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로군. 그리고 신앙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8월에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엄마나 아빠가 손가락을 살짝 가져다 대면 아기는 그 작은 손으로 있는 힘껏 꽉 움켜줍니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말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무엇이든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밤에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도 될 것들 조용히 분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석의 나의 손을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 싸우고 그냥 뻗어버리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서울도 무척이나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이런 날씨였는데 또 더 기온이 올라간 지역에서 오늘 하루 또 잘 버텨내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찬양으로 마음을 잘 씻어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손 살포시 붙드는 그런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브트 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강명식 천국 있으니 천국 갈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함께 처음 나는 오프닝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메시지잖아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곱게 단장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이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보내드린 선물 중에 예뻐지는 선물이 있잖아요. 방송 이렇게 준비하면서 게시판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고르다가 오늘은 사진이 좀 들어왔는데 보니까 선물 받았다고 잘 도착했다고 인증샷을 곰치차가 그 굉장히 좀 몸이 가벼워지는 화장품 예뻐지는 선물 예.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CCN 캠프가 여러분 보내드리는 선물이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고 해주시니까 드리는 저의 마음이 물론 제공해 주시는 우리 협찬사 여러분들께 다시 우리 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5859님께서 와주셨는데 발목 예쁘게 빨리 나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발목이 완전 심하게 접질려서 반기부스 했어요. 너무 아파서 아직도 고생 중에 있어요. 항상 방송 잘 듣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5859님 빨리 잘 회복하시라고 저희 건강식품도 있거든요. 드시고 좀 건강 잘 회복하시라고 흑더덕 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 잘 도착했어요. 송미영 집사님 결제 찬양 신청서를 보내신다고 결제 부탁한다고 괜찮다 괜찮아 라고 써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덥지만 한여름이지만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여름이 있어서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물에도 풍덩 뛰어들 수 있고 아이들 물장구 치는 모습도 우리 볼 수 있고 여름방학도 있고 참 좋습니다. 송동욱님께서 지금 밤인데 이 시간에도 31도 아직 30도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는 이 열대야가 거의 한 열흘 지속되고 있죠. 네, 그럼 밤에 찬물 샤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등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찮다 괜찮아를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름이니까요. 김도연의 여름, 이준석 괜찮다 괜찮아 이어갈게요.

이준석의 괜찮다 괜찮아, 또 김도현 앞서 여름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자주 뵌 것 같은데 또 어쩌다 보면 새싹 표시가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아마 새로 뭐 휴대전화를 장만해서 업그레이드 하셨거나 또 레인보우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새싹이 될 때가 있는데, 주바라기님께서 출첵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앞에 새싹이 붙은 거예요. 또 저희가 또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따로 신청곡은 남기지 않으셔서 환영하는 의미로 곡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주바라기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싶은데, 그림자님께서 오프닝에 묘비명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넌센스 퀴즈. 오이가 죽어서 묻히면서 남긴 묘비명 네 글자로 뭘까요? 하셨거든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 퀴즈를 생각하느라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은 이런 CCM 넌센스 퀴즈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정답을 딱 그 오이가 죽어서 묻히며 남긴 묘비명은 오이 무침, 오이 무침. 그래서 그림자님 이 사연에 제가 또 떠오른 찬양이 한 곡이 있어가지고 오이와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투데이의 주바라기라는 곡과 자 오이 무침 이 넌센스 정답을 보며 같이 낄낄 웃다가 이 곡을 그림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날님 오셨는데 다른 분이 새알이라고 하셨나 봐요. 한부영의 동행 신청합니다 하셔서 저의 새알 아니고 새날님 신청하신 한부영 동행까지 전해드릴게요.

한부영, 소진영, 황귀희, 신선호, 또 심종호 여러분들이 함께했습니다. 동행이었고요. 제가 오늘 오이무침 넌센스를 네, 오이밴드의 믿음의 걸음을 전해드렸는데 깜짝 놀란 레인이도 보이고요. 재밌게 좀 들으셨나요? 크크크 하면서 오이밴드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하신 분도 계셔서 찾아보니까 오병이어 줄임말이라고 해요. 오이밴드. 그리고 앞서 투데이의 주바라기, 오늘 주바라기님 새싹 표시 달고 오셔서 저희가

환영하는 의미로 주바라기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가 줄여서 오이밴드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런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많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꽃의 향기님께서 따님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나왔다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손주도 HD 병이라고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라는 사연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응원하는 그런 사연들도 중보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또 보내주셨고 행복나무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비공개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병실에 누워서 방송을 들으신대요.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저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소리엘 오병이요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늘기도 김진아님께서 피아 버전 나는 믿네 신청합니다. 자,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6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도시 빈민과 노동자, 양심수, 민주화운동가들 곁을 지킨 종교인들의 헌신을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전시회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실천, 기도의 증거, 기도의 응답 등 4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종교인들이 침묵을 깨고 인권을 지키고 진실을 알리고 연대를 이뤄 마침내 민주주의를 성취했던 순간순간을 200점 가까운 사료와 영상 등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구속자 가족들이 시위할 때 입었던 십자가 원피스,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서한 등 민주화운동사의 희귀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LFC가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을 찾아 국내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이번 선교 활동에는 총 15개 팀, 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국내 13개 지역 100개 교회, 해외 2개 국가에서 다음 세대 1000여 명을 섬깁니다. 국내 교육 선교팀 청년들은 7월 말부터 3주에 걸쳐 당진과 가평, 용인 등 지역에서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말씀과 예배는 물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도 8월 중 몽골과 베트남을 찾아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청소년 사역과 전도 축제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세비전 양이문 교회가 11번째 무료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열린 더 행복 캠프에는 태안과 거제, 파주 등 전국 16개 미자립교회 청소년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성인 출석 50여 명 규모의 작은 교회인 세비전 양인문교회는 홀리 마운틴 선교회와 UCC 미니스트리 등 단체들과 협력해 10년 넘게 참가비 없이 이 캠프를 진행해왔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교사와 스태프 모두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 교육을 받고 캠프가 다가오는 7월에는 매주 모여 신청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등 캠프를 위해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김태호 목사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평생의 신앙을 붙드는 씨앗이 된다며 넉넉한 형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려 노력하는 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노인, 빈곤, 고독 등 돌봄 관련 복지 정책을 협력하고 저출생 대응과 다음 세대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은 이웃을 돌보는 일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0: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수진의 음성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10분 이제 막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고 있습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송정미의 찬양 또 앞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일부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선곡해서 전해드렸어요. 전여고음님도 꽃의 향기님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믿습니다. 또 요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걷고 뛰고 또 힘들지만 찬양으로 응원도 받아요. 아마리3님 써주셨고 추억님도 2주 전부터 남편분과 함께 매일 1시간 걷기 운동 하신다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도 남겨주셨어요. 와, 똥찌에님께서 그 일부에 그 오이 무침으로 많이들 그리고 저도 선곡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웃었는데 넌센스 하니까 작은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야? 아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셨을걸? 그랬더니 틀렸대요. 응애래요. 전도사님께서 이런 넌센스 문제를 아이에게 응애, 예수님께서 응애예요. 이건가요? 아유, 재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역시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잠들까 싶으면은 또 이렇게 웃기고 웃기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다들 이제 일부 끝 무렵에 다들 이제 저는 먼저 잡니다 뭐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외롭지 않게 이렇게 재미있게 웃음을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윤영의 바닷길, 요즘 어디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은 시원한 바다 생각나신다고 8183님 준비했습니다. 4819님께서는 작년 안목바다 사진 시원하시라고 보내봅니다. 바다에 뜨는 별,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곡을 이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목소리 상점의 바닷길 먼저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시모나 네, 아예 이 곡은 다이가요나단이죠. 네, 찬양 역시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찬양을 부르면서 시모나 그러면 다 같이 깨르르 웃었던 근데 그 코드를 지금 이해하신 분이 많이는 안 계시네요. 네. 달가요나단의 달콤한 찬양, 맛있는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전해드렸고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또 목소리 상점 바닷길, 장윤영 씨인가요? 아니요. 목소리 상점은 차소연 씨가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드시긴 하셨는데 혼자 그 여러 곡을 리메이크 곡으로 유튜브로 많이 올리셔서 그중에 오늘은 바닷길을 목소리 상점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소랑 지기님께서 오늘 목동 CBS 근처 어딘가에서 주무시겠군요. 방송국 근처에서 일부러 내일 필사전 보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셨어요. 완도에서. 먼 길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방송국 오셨는데 아마 필사전이 오후 5시까지인가? 예,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오시고 못 보시고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오늘 하루 일부러 감사합니다. 예소랑지기님 내일 정말 좋은 그런 성경필사전 은혜의 시간 꼭 보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저희가 이렇게 하루 숙박까지 하시면서 보시는데 이렇게 감사의 마음 담아서 캠프에서 선물 드려야죠. 그런데 아내와 연애할 때 아가서를 붓펜으로 기록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셨대요. 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힘 입어서 필사 도전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달콤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분께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아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월말 배송이니까 예소랑 지기님 내일은

필사전 잘 보시고 또 오늘 내일 혹은 생방송 중에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쁘게 붓펜으로 글씨 써서 편지도 쓰시고 이렇게 담아 전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여주왕자님께서 저도 듣고 싶은 곡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제이어스라고 써주셨는데 제이어스 버전은 없나 봐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과 함께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를 복습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라니님께서 지금 아이가 지난주 전국 청소년 수련회 다녀왔는데 예람워십 찬양 인도로 너무 신나고 은혜스러웠다고 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들려주시면 아이와 함께 라디오 방송 들으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하셔서 이 곡 준비했어요. 예람워십 내 안에 부어주소서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라머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찬양이 이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지금 소나기 오는 곳이 있대요. 이 늦은 밤 정말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날씨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라머십 곡 함께 하셨고 소피 주 내 안에 있네 범키 주님 말씀 말씀하시면 모두 신청곡 오늘 끝곡도 신혜숙님께서 매트 레드먼의 10,000 Reasons 남겨주셔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

0: 해야 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오라토리오 작품을 남긴 작곡가 하이든.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헨델의 메시아와 함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든은 재치 있는 짧은 작품으로 더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듣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람 교향곡이 있고요. 휴가를 떠나고 싶었던 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작곡한 고별 고향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연주하면서 단원들이 한 명씩 퇴장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두 명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결국은 다 퇴장을 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귀엽다고 할까? 웃음이 납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을 텐데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싶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근할 때 주차장이 평소보다 좀 비어있던데 이번 주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휴가를 간 분들 충분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휴가를 못 간 분들은 이 시간 들려드리는 곡들이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딘가 가고 싶다 싶다가도 이렇게 더울 때 어디 가면 고생이지 싶어서 그냥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얘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계신 곳은 어떤지요? 향기로 나무 쉼. 예, 들려드리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했고요. 이두 시간 우리는 휴가처럼 즐겨보자고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글쓰기도 힘듭니다. 그니까요. 그 정도로 덥다니까요, 지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잠시라도 쉼의 시간 고급 충전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성남님께서 나 여기에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박재욱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똥지혜님께서 지금 저희 아이들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어린이대회 율동 부문에 참가하기 위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대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팀 이름이 아이들 이름 앞글자 하나씩 따서 주예은혜 팀이에요. 주은이, 예은이, 은세미, 혜민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만큼 순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웃고 즐기며 평생 잊지 못할 예쁜 추억 가득 쌓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무대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아멘. 주은이, 예은이, 은세미, 혜민이. 어떻게 이름도 주의 은혜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내 율동을 예쁘게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또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잘 맞춰가면 마음에 예쁜 추억의 꽃이 남을 거야 얘들아.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동이 되길 바라면서 응원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조남정이 부르는 너는 보석 그리고 히스플랜 앨범에서 찬호울의 목소리로 너는 꽃이야.

응원과 함께 너는 보석 조남정이 불렀고요. 찬호울의 목소리로 너는 꽃이야까지 함께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민들레님 찬양이 쉼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바쁘네요 하셨어요. 마음은 바빠도 한쪽 구석에는 예, 여유가 좀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성민님 남편 휴가여서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가는 차 안에서 인사합니다. 즐겁게 잘 보내고 오세요. 아침이 불러요. 동해 가는 길.

멋쟁이님과 함께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살랑살랑님, 우리 집 3남매 어제부터 내일까지 수련회 참석합니다. 방학 동안 들어가 있던 아이들의 동굴이 비어서 청소하고 입을 빨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의 동굴 정리하면서 저는 기다릴게요.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아이고, 이걸 여기다 놔뒀어. 혼잣말 많이 하실걸요. 그레이스 데이지님 오셨는데요. 사춘기 중3 막내 아들과 제주도 고등학교 후배네 초대받아서 휴가 왔습니다. 후배 가족은 육아휴직 내고 두 아들과 농촌 유학 중인데요. 지난 주일에 후배 다니는 제주도 행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비빔밥 먹고 서핑 배우면서 만장굴에서 피서 중입니다. 부럽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배우면서 또 후배님의 보물 준우, 준영이 그리고 나의 보물 영준이, 영훈이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늘나라에 있는 큰아들도 함께 들을 수 있겠지요. 훈이 주님함 드림 샬롬 하셨어요. 네, 아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쪽에 지인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함께 믿는 지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 육아휴직 내고 농촌 유학 중인 거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럽네요.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은 범키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그레이스 데이지님, 우리 영준이, 준우, 준영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범키가 불렀고요. 에스프레소님, 어제 영화 재밌으셨나 봐요. 예, 권은의 친구야, 이 곡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함께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오늘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세요. 지금 이제 수술 들어가신대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입원 하시는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아빠 돌보는 것, 방학 중에 학교 근무를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일리님,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돌볼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체력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 잘 회복될 수 있게, 수술도 잘 될 수 있게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하경승준님께서 찬양 들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희주일 앨범에 있는 곡이죠. 안혜진이 부르는 감사를 선택하기.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멘. 안혜진,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제 아바타 만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쁠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병희님, 이번 주까지 휴가 피크인가 봅니다. 정원님도 휴가 가셔야죠. 아직까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요즘 너무 더워서요. 어디나 너무 더워서요. 근데 8월 말쯤에 훌쩍 어딘가 갈까라는 작은 소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계획이 없어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보이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직해서 오늘 이틀째 출근한 딸, 주위분들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해요 하신 스티브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따님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 또 나의 달란트를 잘 펼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어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사역자들이 부른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 역시 손경민 목사의 곡이었는데요. 262번님과 함께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은화의 주리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마야님, 정원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무실인데 일은 많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나이차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지난주 가정예배 때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드렸거든요. 하영이가 태어난 첫날 아빠가 밤새도록 지켜주고 싶었지만 잠깐 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지금 필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필사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21편.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아름답다라는 이 사연 자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다. 예, 가정의 따뜻한 모습이 그려져서 그 또한 감사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이 시편 낭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부분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그 생각도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제가 낭송한 시편 121편과 함께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곡 소프라노 김경희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낭송을 듣는데,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 목소리와 이때 제 목소리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도 낯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고백하며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낭송에 이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을 김경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워킹 주님의 시간에 이 곡은

희망음광님의 신청곡으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히코코님. 꾀꼬리. 네. 저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아, 이랬구나. 내 목소리가 이랬구나. 약간 간지럽기도 하고. 해피플레이스님, 박가사탕님. 그래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진 않은데요. 적어도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음반, 그 앨범을 낼 때였으니까 시편 낭송으로. 15년도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쵸.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참. 목소리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 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에 녹음한 걸 들으면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화분 정리하고 저는 어제 헤어스타일 변신을 좀 해봤어요. 10년 넘게 긴 머리 살랑살랑이었는데 단발머리 소녀로 큰 변화를 줘봤죠.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에 나쁜 마음도 보내줬어요. 딸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기분은 업. 새로운 마음 가져보려고요. 다시 잘 달려보겠습니다. 이 뭔가 마음을 다시 다잡을 때는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게 또 효과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변화를 줘봤는데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인이 김미라님도 그러셨군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입니다.

시리팡팡님의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오늘은 주수아가 불렀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당양로에 특히 중요한 분들이 오늘도 생일을 맞으셨어요. 부계군어님이 먼저 제일 먼저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이고 기억력도 역대급인 곽권사님, 레가토님의 생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양로의 진심인 레가토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우리 북댕이 언니 아우들이 너무 사랑하고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7507번님도 언제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함으로 즐겁게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네, 레가토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태어나셨고요.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뜨겁잖아요. 뭐든 열정적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일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학수님이 오늘 생일이시래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안학수님이 만드신 음원이 처음 나왔어요. 제목이 The Will of God 맞나요? 지금 스포티비와 애플 뮤직에서 검색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꼭 들어보고 나중에 CBS 음원 등록도 해놓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올해 생일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귀한 재능으로 쓰시고요.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드님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강상구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박건사님의 생일 그리고 안학수님, 데이비드님의 생일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강상구가 불렀고요. 팽이아범님께서 지난 주말에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손녀 태어난 거 저희도 함께 축하드려요. 아이가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김수지 아가에게 이 곡도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예소랑 지게이님, 어제 그 계신 완도 해남이 39.6도를 찍었대요. 오늘은 그보다도 높을 것 같다고. 다행인 건,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휴가를 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뭐 볼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CBS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성경필사 전시회 꼭 보려고 하신다고요. 아내와 연애할 때 아가서를 붓펜으로 기록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마음으로 전체를 기록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조심해서 오시고요. 또 관람을 통해서 감동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소랑지기님의 사연이었고요. 쌈자이모님, 남들은 휴가철 일하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 앞에서 요리합니다 하셨어요. 그 귀한 손길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또 그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요리하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하루도 보내리라 믿습니다. 삼자 이모님의 정성에 감사드려요. 하이샬롬님께서 피아워십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늘 기도 김진아님도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최정원이었어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창되고 있는 이 찬송가는 미국의 슬리퍼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슬리퍼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던 지역에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펜티코스트 목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 팀에는 유명한 작곡가인 스테빈스가 속해 있어 찬송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슬리퍼 목사는 당시 지역 대표 자격으로 이 부흥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목사와 스테빈스는 이 부흥회에서 작사자와 작곡가로 인연을 맺게 됐죠. 몇 년 후 슬리퍼 목사는 자신의 가정 선교 사역에 결신 찬송이 필요해 찬송시를 작사했고 스테빈스에게 보내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스테빈스는 이 시에 바로 곡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달픈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즐겨 부르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스테빈스는 이 곡을 지은 후에 찬송 소절 끝마다 되풀이되는 예수여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이 소절을 이 곡조의 곡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감상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5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답을 찾기 힘든 문제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옵소서.

수고하게 하시며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8월 5일 수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31장 듣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김재규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너를 위하여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 사랑은 레인의 찬양입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0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0편.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소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귀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성경 낭독 시편 50편 성우 손정아 권사였습니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이 부르는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나무인이 부르는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어서 김의배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우리 교회는 진짜 부자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만나 사과할 수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최근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주일 헌금을 버팀목 헌금이라고 명칭하고 특별하게 사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령 목회와 일반 직업을 동시에 하시는 이중직 목회자들을 섬긴다든지 장애인 사역, 탈북 사역, 난민 사역 등 특수 사역자들을 섬기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에서 모여서 함께 대화할 때 저와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는 몇 달 전에 부임했고 교인들, 교회 건물 등등을 설명하면서 제 마지막 멘트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작은 교회라니요. 저희 교회는 10명도 안 되고 건물도 없는 걸요. 목사님 교회 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가비를 전달해드리고 대화하면서 헤어졌지만 집에 돌아와 저의 말실수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을 제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작다고 표현했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상처받진 않았을 거야 등등 혼자 변명하고 혼자 위로하고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수는 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경계한다고 했으면서도 세속적인 교회 평가 기준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저를 봅니다. 첫째, 저도 모르게 건물이 크다 작다로 소개했습니다. 둘째, 성도 숫자가 많다 적다로 소개했습니다. 셋째, 사역의 규모를 가지고 소박하다 말다 소개했습니다. 사실 저의 실수는 언어의 실수가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가치의 실수이고 생각의 모자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동시에 많이 합니까? 교회가 소유한 건물, 자산, 외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때때로 성도의 숫자를 보고 그 목회를 판단합니다. 목회자의 유명세를 보고 판단하고 주보에 기록된 헌금의 개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수치가 곧 교회의 건강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반듯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어떤 대형 집회에 수만 명이 모인다 하면 대부분 이단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영성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부끄러워하는 성도,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작음과 목회자가 무명이라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영광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마저 세속적 기준이 함몰되어 유축되거나 초라하게 여긴다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때 목회자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먼저 교회의 평가 기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부활 후 70여 년 세월이 흐른 즈음 세상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형편 안팎을 자세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주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영과 육, 그야말로 뼛속까지 관통해서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일곱 교회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이때 뜻밖의 평가가 나옵니다. 칭찬받을 것 같았던 교회, 부유한 교회, 넉넉한 교회, 소위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혹독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반대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칭송과 칭찬을 받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너무 가난해, 우린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9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평가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학생 시절 시험을 볼 때 종종 답이 애매할 때는 오답부터 먼저 제할 때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곤 했습니다. 주님의

0: 평가 기준에는 결코 교회 사이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 잔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유명세도 물론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꽃 같은 주님의 시선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하, 주님은 결코 외형적인 것에 감동받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평가 기준은 환난의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고 정답은 충성입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충성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충성입니다. 부흥을 했든 못했든 충성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귀한 것은 충성할 만한 곳이 아닌 곳에서 충성했습니다. 9절 하반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탄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아멘. 때론 성도들 가운데 투옥되는 현실 속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교회의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입니다. 특히 충성이라는 말의 원어는 피스토스, 믿음직하고 변함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냐?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를 보유한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입니다. 변함없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입니다. 외형적, 과시적 부흥 아닌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를 보유한 교회가 진짜 부자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인가? 화요일 아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도들이 직접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양실 문을 열고 나가니 새거적실에서 화요전도단이 모여 큐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도계를 보니 오늘 낮 온도가 34도입니다. 방학 후에 늘 모여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3, 40대 젊은 여성도들을 보유한 우리 교회가 부자이구나 깨닫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 앞에 섰는데 세미한 기도 소리가 들려 본당에 올라가 보니 본당이 아니라 3층 기도실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짐작이 가는 여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 몇 문장이 들려 방해하지 않고자 얼른 내려옵니다.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신신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은 작은 기도실, 몹시 더울 텐데 더 뜨겁게 기도하는 여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는 진짜 부자입니다. 핸드폰을 보니 한 목회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월차로 쉬는 날이지만 지붕 방수공사 하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정상 출근해야 할까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괜찮아. 잘 쉬세요. 쉬는 날도 교회 걱정하는 동역자가 있는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오후 2시 화요일 매일 나와 전도하는 오후 전도팀이 와 계십니다. 목사님,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데 방학이 있으면 안 되죠? 전도단인 줄 알았는데 보니 특공대였습니다. 팥빙수 사드릴 테니 저 꼭 보고 가세요. 말씀드리고 함께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전도단이 아니라 특공대가 있는 우리 교회 부자교회입니다. 이것이 모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자교회에서 목회하는 부자 목사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 부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삼일교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홍혜진의 찬양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유성은의 찬양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으면서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6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도시 빈민과 노동자, 양심수, 민주화운동가들 곁을 지킨 종교인들의 헌신을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전시회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실천, 기도의 증거, 기도의 응답 등 4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종교인들이 침묵을 깨고 인권을 지키고 진실을 알리고 연대를 이뤄 마침내 민주주의를 성취했던 순간순간을 200점 가까운 사료와 영상 등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구속자 가족들이 시위할 때 입었던 십자가 원피스,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서한 등 민주화운동사의 희귀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LFC가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을 찾아 국내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에는 총 15개 팀, 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국내 13개 지역 100개 교회, 해외 2개 국가에서 다음 세대 1000여 명을 섬깁니다. 국내 교육 선교팀 청년들은 7월 말부터 3주에 걸쳐 당진과 가평, 용인 등 지역에서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말씀과 예배는 물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도 8월 중 몽골과 베트남을 찾아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청소년 사역과 전도 축제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세비전 양이문 교회가 11번째 무료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열린 더 행복 캠프에는 태안과 거제, 파주 등 전국 16개 미자립교회 청소년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성인 출석 50여 명 규모의 작은 교회인 세비전 양인문교회는 홀리 마운틴 선교회와 UCC 미니스트리 등 단체들과 협력해 10년 넘게 참가비 없이 이 캠프를 진행해왔습니다.

0: 캠프에 참여하는 교사와 스텝 모두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캠프가 다가오는 7월에는 매주 모여 신청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등 캠프를 위해 1년 내내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입니다.
1: 이번 주에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떠나요. 저에게 티셔츠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입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 봤더니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빛을 비춘단 말이죠. 스팟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만 빛을 쫙 비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각자의 그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웃리치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더 알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 삶의 법칙,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칙과 그곳의 생활 방식 또한 배워야 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많은 인문학 철학이든지 어떤 문학이든지 그들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 인간에 대하여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끊임없이 파헤쳐 들어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누구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뛰어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우리는 더욱더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유다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두 사람 다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건지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다가 나 같은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도 예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지 라고 말하며 절망으로 자신을 몰고 가 마침내 목숨을 끊습니다. 똑같은 배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가 배신자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배신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망은요, 궁극적으로 사람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 죄를 짓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마침내 목숨을 끊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아브람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되기 전인 아브람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너 자손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만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네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객이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 400년이 끝나면 나오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맞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아시죠? 출애굽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40년이 있어서도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삼켜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이번 주, 주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말씀 읽기 여러분 읽어가시나요? 시편입니다. 그 한 날에 시편 33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요? 이루어진다고요. 명령하시면 단단히

야, 너네들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자들만 그럼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려. 나머지는 다 여기 놔둬.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요. 주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나오면 무조건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합니다.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마침내 나가게 해줄 거야 그랬어요. 어떻게 되면 나간다고요? 강한 손으로 애굽 사람을 치게 되면 그러면 나갈 거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강한 손을 가지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지라도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의하면 싸울 필요조차 너네들 없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복병을 일으키셔서 전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분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다고요? 그분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라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셔서요 어떤 이적도 베푸실 수가 있대요. 이적이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우리가 왜 하나님 알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여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터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회사 하셔요. 여러분 사업이나 하셔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강한 손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일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적을 이 교회에 이루셔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인들이면 많았으면 좋겠다고. 뭐 여러분이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것 때문에 뭐 안 된다 만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 교회에 뭐 필요 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요, 아니 더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적도 불러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먹일 게 없다고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뭐요? 매출하게 오는 겁니다. 하늘문만 열시면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오늘 말씀 21절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뭘로 만들지 않아요? 빈손으로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빈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요 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줬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쥐고 있던 거 줬는데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모여 안겨주리라. 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내놓을래? 한번 내놔봐. 하나님 이거 내고 가면 없는데요?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주고 나면 우린 그냥 끝장이에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내가 빈손으로 너네들 나가도록 하지 않을게. 그럴게. 그러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들에 백합화 본 적 있냐?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했어. 근데 뭘 그렇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형태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목사하겠다고 서원한 너희일까 보냐.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비록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인생 은혜 입게 해줄게. 그리고 너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줄게.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여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빈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면 빈손이 된다는 것이 일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지 않도록?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건 믿어야 돼. 그건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요 교회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는데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아르놀드 반

은혜프라는 사람이래요. 뭐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뭐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1909년에 쓴 책이 있답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1909년이라는 낱말도 없었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서 더 알려고 어디를 물어봤겠어요? 재미나는지 뭐 하여간 뭐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909년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와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주제 연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과의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까지 통과의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통과의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는 고시기, 그걸 지나면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을 먹으면 더 이상 엄마 젖을 잘 안 찾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청소년 시기가 돼서 사춘기라는 통과의례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뭐 남자라면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이런 통과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과의례에는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분리의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춘기는요 부모에게서 조금 독립하는 시기예요. 요 통과의례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삶과 조금 뭐요?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통과의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광야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린다 그랬죠. 제가 사흘길을 뭐라 그랬어요? 좀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떨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 나 이렇게 되면 이거 못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 나 할 수 없는데 라는 이 생각에서 뭐요?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단계를 지나면 그러면 전이하는 단계 가운데, 다시 말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이 단계는 이 분리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래요. 여러분 사춘기 때 쉬운가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시절을 지나야지 아이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뭐 한다고요? 사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사춘기 괜찮아요. 요건 통과의례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에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누에. 누에는 뭐냐 하면 애벌레가 입에서 뭘 뽑아내요? 실을 뽑아내. 실을 뽑아내서 마침내 뭘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 그래서 누에 고치라고 하잖아요. 고치가 집이거든요. 그 집 안에 막 만들어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이제껏 누에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고치를 만들어서 완전히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마침내 뭘가 돼요? 나비가 된대. 그걸 통합의 단계라고 하는데, 자, 분리, 전이, 그리고 통합.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분리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전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원수인 애굽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해서 너네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줄게. 이런 통합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염려가 덜해. 있죠, 왜 없겠어요? 정말 불안한 일도 있고요, 염려되는 일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데 그분은 능하고 강하신 분이라
전투 한번 하자.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은혜 입게 하시고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실 거니까 나 그분 한번 믿고 살아봐야지. 그래서 새로운 통합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런 인생 꼭 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힘들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일을 착착착 처리해주고 물질도 착착착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쉽게 다 해결할 터인데 그렇게 안 돼서 매우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간 고생하는 사람과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생에서 벗어날까 하고 노력하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첫째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면 안 도와줍니다. 둘째는 형제, 자매. 셋째는 친척,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직장 상사나 친한 지인, 여섯째는 결혼한 배우자가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신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어려워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여유가 있어서 도와줘도 한두 번이지 계속은 못 도와줍니다.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 어려운 문제 모두 도와주실 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알았다 하고 도와주실 분은 없을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예수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도 구하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당했냐?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네가 살다 보면 고난이 생기지 않냐? 그러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 수백 군데 기록해놨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도와주는데 너희 육신의 아버지처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신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그러면 아주 가까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친한 관계잖아요. 일촌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버지라 부르라 했어요. 예레미야 3장 4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하면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야, 나를 신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너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네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죠.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에?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이해타산을 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진짜 아버지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지 못하면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100%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내 자식 내가 만들어서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진리를 못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낳았으면 외모도 좀 준수하게, 여자는 미스코리아 진에 나가도 1등 할 것만큼, 마음씨도 아주 착하게, 그리고 머리는 IQ 한 200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그렇게 못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새끼인데도 자기 말 안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주신 대로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부모는 하나님이 결혼해서 부모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아멘. 이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선한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은 꼭 은밀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할 때만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 데서도 들어주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고 회사에서 기도도 들어주는데 때로는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도움 안 받으실래요? 나는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성도님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아버지에게 받아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언약 성경에 응답해주겠다는 수많은 그 응답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켜야 돼. 교회 나오시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살인했어. 근데 다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았대. 남 죽였어. 간음하고 있어. 지금 간음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리고 욕심이 많아. 돈 욕심, 세상 욕심.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욕심이 그냥 엄청 많아.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도와줘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세요? 절대 안 도와주죠. 그거 도와주는 신은 있어요. 악신, 마귀. 마귀나 도와주지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신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그런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전히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거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 배운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 다 내려놔요. 그건 세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 그것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이제 교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너를 부인하라. 내려놔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사명, 십자가, 사명, 십자가는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하나님, 내가 애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남편, 결혼했는데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소서. 엄마로서 사명 감당하게 주소서. 아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주소서. 이게 기본 아니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거 안 해봐. 사람답게 살아요? 인정 못 받아요.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인정받아? 가족한테 인정 못 받고 바깥에 인정받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사명부터 너 감당하려고 해라. 게으르면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나쁘면 난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 그래도 머리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 일은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머리를 만드셨으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 믿음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어떻게 구원 받으시려고 그래요? 성령을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이걸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성령인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언제 믿음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께 충성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 주인 일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받기리니. 가정으로 보랄까요? 가장이야. 가장. 결혼했어. 그러면 내가 결혼함과 동시에 네? 내 아내와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수익을 많이 올려서 내 가족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나 부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미친 하나님이 그거 도와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자녀는 안 도와줘요. 맨날 술 먹고 행패부려 그런 놈이 아버지 돈 많잖아요. 1억만 좀 주세요. 몽둥이 갖고 때 쫓아올 거예요. 폐 죽여버린다고. 아버지도. 근데 술 다 끊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 제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장사라도 좀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 아버지께 보이겠습니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유 있는 아버지면 당장에 도와주죠. 그래 한 번 내가 더 믿어보겠다. 실수하지 마라.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르게 살면 네가 기도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무슨 일 좀 잘하면 다 내가 잘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성경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지금 중풍 걸리게 하면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죄 짓는 것의 소원은 너에게 있느니라 딱 그려놨어요. 죄 짓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난 성경 읽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0: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도움을 못 받느냐? 죄짓기 때문에.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봐요. 너희가 손을 이렇게 펴고 내게 기도해도 하나님 눈을 가리는데 안 보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귀를 막고 안 들으시겠대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 죄가 가득함이라. 네가 남을 많이 피해를 주었다. 남에게 많은 죄를 줬어. 피를 지금 죄로, 죄를 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 피를 씻어라. 죄를 씻고 스스로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이 피예요. 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도 맞아가지고 너희 인생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너희는 온 머리가 죄 때문에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는 그냥 다 두들겨 맞아서 지금 막 완전히 다운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왜 돌이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것은 교회 마당만 닦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저 오늘 왔다 갔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것만 보이려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네는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식이 우리. 예? 하나님의 자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죠. 내가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거역한대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짐승은 다 지 주인을 알아. 근데 너희는 사람인데 왜 주인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깨달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한다 하셨도다.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전부 다 농사짐 다 뺏기고 맨날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그들이 막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의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구해주고 그게 사사기요. 사사기 400년이 그 이야기예요. 결론, 성도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내 주변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죄 짓는 것밖에.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나 자녀도 의지하지 말고 형제나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상사나 지인도 의지하지 말고 진실로 도와주실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평생 도와준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고민이 참 많죠. 어떻게 하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키울까 고민합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아기부터 경쟁 교육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이라는 가치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들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고전적인 덕목 하나를 당부합니다. 바로 순종이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행위보다 앞선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왜 성경은 하필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았을까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창문입니다.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부모라는 눈에 보이는 구원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은 훗날 자녀가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만났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근육이 됩니다. 사실 현대사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즉 감정조절의 실패나 권위에 대한 거부나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은 모두 순종의 상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권위 아래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 앞에서도 무릎 꿇지 못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에게 나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진정한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연스럽게 자녀의 삶에 스며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뒷모습, 그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따뜻하고도 분명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0: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실내와 달리 실외기는 종의 건물 밖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여름 가장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는 중일 거예요. 누군가의 시원함을 위해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존재. 우리 곁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열기를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편안함 뒤에는 어떤 분들의 수고가 있을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한태규님은 순천에 계십니다. 순천도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간밤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가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열대야를 더 보였습니다. 7128님은 오늘도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용접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직원 3명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원래는 6시 퇴근하는데 이번 주는 5시에 퇴근하자고 하네요. 예, 아유, 한 시간이라도 단축 근무 할 수 있다면 좋죠. 교대 근무도 하실 수 있다면 좋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씨인데 밖에서 계셔야 하거나 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듦이 상상도 안 가는 요즘 폭염이죠. 불쾌지수 높고 어려워도 이제 상대도 힘듦을 잊지 말고 서로가 조금 덜 짜증내고 조금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서로서로 조심히 지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게시판 CBS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여름휴가 떠나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지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느 식당에서 들리는 미나님 목소리와 찬송가. 와, 7553님 계신 곳 첨부해 주신 사진으로 보건데 일반 식당 같진 않고요. 어디 군내 식당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 어딜까요? 이른 아침 CBS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 감사한 곳은 어딜까 궁금합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0012님 들으셨습니까? 경산중앙교회 국내 여름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청도 등 5개 지역으로 최종진 목사님의 인솔 아래 김철용 팀장님 외에 섬김과 순종의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알이 열매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연 보니까 기억이 나요. 저번에도 한번 사연 주셨었죠. 근데 이제 신청곡만 흐르고 사연이 소개되지 않아 아쉽다고 연락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사연 꼭 들으셨길. 구리빛님 계시는 곳은 그래도 가을 느낌이 조금 나나 봐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틈을 타서 성격 급한 가을의 한 조각이 살포시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 조깅에 좋은 동행을 해주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예, 가을이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 좋을 텐데.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폭염으로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날씨 탓에 어쩌다 짜증내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쉽게 짜증을 부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피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이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민요 태평가 가운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라는 구절처럼 짜증을 낸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선 요나가 도망가도 다시 만나주셨죠. 그가 잠자고 싶어도 태풍으로 깨우시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이지만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불평하는 요나를 끝내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뜻대로 고집할 때 그 길을 막으시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죠. 짜증날 때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휴가 다녀왔어요. 우리 모두 이 노래처럼 될 거예요. 자작나무님 신청하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는이라 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목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이라. 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한 줄이에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충만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8월 5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들꽃사랑님은요 진짜 찬바람을 싫어하시나 봐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동안 선풍기에만 의지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진다고 할까. 제게는 30도가 맞더라고요. 정말요. 예, 에어컨 바람이 싫긴 하죠. 근데 진짜 에어컨 없이는 어려운 계절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몇 도에 맞추시나요? 저는 집에서는 26도.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이야기를 하면 으이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냉방병 걸려서 목소리 안 나왔죠? 저한테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차에서는 22도, 서늘하다 싶으면 23도.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카드 찬양사역자 버전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팝송 중에 캣 스티븐스의 Morning is Broken이 생각나던데 이 곡은 다 찬양하여랍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휴대전화 뒷자리 3853. 중고로 구매해서 5년 이상 쓴 에어컨이 고장나서 새 걸로 바꾸었는데요. 새 거라 그런가 26도로 설정해놔도 얼마나 시원한지 신세계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공항 달리기님 댁도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고민님도 26도, 오늘도 항상 감사님 댁은 에어컨 바람이 싫었는데 이번 여름은 씁니다. 집에서 29도. 어여쁜 자연님 댁은 26에서 28도 설정하고 선풍기도 같이. 좋죠. 서큘레이터 역할을 같이 해주니까. 렁투님은 집은 26도, 차는 18도, 사무실은 24도. 예, 일반적으로 집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도구나를 알았습니다. 신랑이랑 휴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룡산 가는 중에 참여합니다. 4114님께 띄우는 오늘의 1부 끝곡 박항스 노래입니다.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72년 동안 유지됐던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오늘 1부 뉴스연구소에서는 뿌리부터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초접전으로 흐르고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누구보다 각 후보 캠프의 사장을 꿰뚫고 있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2부 뉴스 디테일에서 각 캠프 분위기 파악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의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의사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새로운 삶을 되찾은 분인데요. 매일 마시던 술을 끊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현직 의사의 알코올 중독 극복기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그리고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상근 전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6: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6: 예,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했던 내용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9: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7: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보안수사권이었잖아요.
6: 예.
7: 이거 포함해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폐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경찰만 하게 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10월 2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두 달 남은 거잖아요. 검찰청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 72년간 같은 모습이었던 이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현 방금 들어보셨는데, 요약하면은 거부권을 쓸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법안에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찰에 힘이 집중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6: 예.
7: 세 번째는 한 번에 끝나는 개혁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채우자, 향후에 좀 수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0: 의결이 되니까 보수 야권은 총력 비판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오전에 나경원 의원 주최로 긴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1: 예.
0: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결국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해자들만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취지고요. 또 장동혁 대표 오후에 국무회의 의결되니까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제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법원의 공소기각을 이제 그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 공소법 개정안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거죠. 보안사건 네. 말고도.
0: 그래서 장 대표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본인의 그 재판을 좀 중단시키기 위한 이렇게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1: 예.
0: 정점심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비판은 두 갈래였는데 이제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을 거다. 두 번째는 이런 법을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안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두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의견은 좀 다르지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네요.
0: 맞습니다. 여지를 좀 남겨놓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범수원과 진종호 의원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로 누구보다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김진주 씨를 향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김진주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했고 근데 오기 전에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1: 예.
0: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그걸 이제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막말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알려지고 나니까 또 논란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사과문을 페이스북 글에 올렸는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께 허락해 주신다면은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제가 실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 예.
0: 진종호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상처받으신 분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 썼습니다.
1: 이 돌려차기 범은 강간목적 살인 미수로 실형이 확정됐잖아요.
0: 네.
1: 실형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두고 농담을 한 거죠.
0: 그렇죠.
1: 그 피해자가 이제 오는데
0: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한 거죠.
1: 예, 이야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패널 분들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은기 프레벤님,
2: 네.
1: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행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한 제2여구권이죠. 다시 한번 예. 제론해보라는.
1: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 대통령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 고충들이 있어 보였어요.
1: 예.
2: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삼권분립 국가에서 이제 행정부랑 국회가 극한 대립해서 이제 교착 상태가 벌어지면 한 발짝도 못 나가더라는 이제 지난 정부의 어떤 그 교훈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1: 예.
2: 그런 것들을 읽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께서도 이 법을 통과될 때 이제 기술적인 면 말고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뭐 과반 이상의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경찰들도 이제 뭐 보안해서 보안 입법으로 뭐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예.
2: 저는 그게 바로 제2여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자신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과연 부작용에 대해서 아예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냐? 솔직히
1: 예.
2: 자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랬으면 국회가 한번 다시 논의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그 사건 김진주 씨한테 찾아가야 되는 건 민주당이죠. 이 법을 통과시킨 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1: 예.
2: 뭐 간담회 열어서 사실은 이 법은 이러이러한 면이 있고 뭐 당신이 오해하는 그런 면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급하구나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 총체적으로 이게 정치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보안수사권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이견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견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 이견이 있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 정치적 활동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 열기가 식고

0: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게 제 그 누가 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이게 느낌이 이제 자동차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출시하고 사고 나면은 그때 리콜 해가지고 고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다 고쳐가지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채우고 가면 된다.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그런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한 번 한 건가요 지금? 사실 검찰 개혁의 역사로 올라가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올라가죠. 사실 그때도 이제 공수처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거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벌써 한 뭐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직도 이거를 헤매고 있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 이거는 이제 두가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갈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 국민이 그냥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헌법소원이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해가지고 판사가 요청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뭐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헌재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오마이뉴스에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한상희 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이분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비판하시는 분인데. 검사의 기소권이 이거는 침해돼서 이거는 헌재로 가봐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소를 하려면은 이거를 좀 완벽하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사권을 없앤 거 아니라 기소권을 지금 제한한 거다 이거는.
2: 그러니까 보안 수사는 기소권을 온전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해석인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 그게 뭐 100% 옳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도 소위 말해서 친여 성향의 좀 개혁 성향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고 지옥문이 열렸다 얘기를 이제 이거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지금 뭐 지옥문이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에서 한 그 이제 토론회가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논쟁은 확실히 앞으로 열릴 것 같은가 한 해 140만 건의 형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문제가 한 몇 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매달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 나라가 어지럽겠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2: 통계를 보면 검찰의 보안수사가 기존에는 약 한 달에 만여 건, 만 2천여 건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이긴 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만든 대안이었거든요. 2023년인가 2년에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보안수사권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었던 대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폐해가 우려가 되니까 만든 민주당의 대안이 보안수사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안수사권 다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한에게 충분할 것 같고요. 하원기 부대변님의 말씀은 정말 양반입니다. 다른 민주당 분들 패널분들 보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 집권 여당의 일부가 또 반대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써야 되는 건데 거부권을 안 쓴다라는 그 설명은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직접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보안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내지는 재판 관련된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대통령께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다시 국회에 넘긴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재투표가 이루어지면 익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만큼의 반란표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냥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입법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옮겨갈 것이다

0: 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제2여구권을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라는 거는 일요일쯤에 이미 저는 확인이 됐다라고 봤던 게
2: 예.
1: 일요일에 이 특검 이 형소법이 어떻게 언제 이송이 됐느냐 그러니까 의장실 쪽에 알아보니까 31일 당일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실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4일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다 이 내용까지 의장실에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만 나왔던 예측인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라고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일말의 기대로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8.17 전당대회 이후까지 국무회의가 밀리게 되면 그러면 혹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부에 이송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실에서 2, 3일만 버텨주면
2: 예.
1: 8월 3일이나 4일 정도에만 정부로 넘겨주게 되면은 국무회의 시점이 8.17 전당대회 이후로 밀리게 되고
2: 예.
1: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거부권 쓸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의장실에서 이게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일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고 우리는 법안 처리된 당일에 바로 넘겨버렸고 이 얘기가 확인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기사 또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2: 그렇죠.
1: 그렇게 시점을 이런 시점이 좀 열려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기사가 언급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에 또 영향 줄 거잖아.
2: 그게 이제 후보들 간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선을 미리 자르는 상태였다. 이미 거부권 행사는 예견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 예.
1: 제가 좀 재밌게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흥미로운 표현이 뭐였냐면은 정성호 장관 주변에 있는 인사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뭐 법사위라든가 답변 태도들 보면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 의견 없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쓱쓱 넘어가고 이런 표현들이
2: 예.
1: 있는데 그래서 이 인사가 하는 말은 이거 누가 봐도 직내계 아니냐. 직장 내 괴롭힘이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다. 네,
1: 그만두겠다고 하고 의지도 없는 상태인데 못 나가게 계속 막고 있다. 요즘 안타까운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들리더라고요.
2: 예. 어제 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만났는데 관련된 아무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추천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판사들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판사도 이제 재판을 하며 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뭐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좀 작심한 거 아닌가? 저는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2: 예.
3: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뭐 판사들은 이번에 그 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2: 예.
3: 좀 좋아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공소기각의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 인해서 판사의 재량권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보안수사권하고는
2: 별도로
3: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한 축은 보안수사권 폐지였고 한 축은 갑자기 들어온 이제 공소기각. 권한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위배했을 때, 남용했을 때인가?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결국 그거는 이제 뭐 판사들한테는 좀 유리한 게 아닌가.
2: 예.
3: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판사들이 법관들이 뭐 직접 참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2: 예.
3: 뭐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5개월 넘게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2: 노태학 대법관 퇴임 이후에 임명이 안 된 거죠.
3: 예. 예.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지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좀 오래 가고 있다.
2: 예.
3: 이 갈등이
2: 예.
3: 옛날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너무 좀 무덤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온 사방에 누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 듭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이번 판사가 수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이 범죄 피의자의 뭐 여러 가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률적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보충했던 게 보안수사인데 빠지다 보면 경찰이 미비하고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1: 사실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주목되는 거는
2: 예.

0: 좀 들리라고 하는 걸로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표현도 이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 지금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좀 말려달라고 했었다고. 근데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정성호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좀 민주당 의원들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밖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를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예.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일단 자리가 있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계속 돌려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1: 예.
0: 뭐 사표도 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뭐 재판이 조금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야당은 지금 뭐 헌재도 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인 총장님은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1: 예.
2: 뭐 검사들의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헌법 소원도 그렇고 각종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 뭐 달려 있는 이 입법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전당대회 뭐 한 명의 당원으로서 투표하는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범죄 피해자까지 나서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없어지면 피해가 더 확전된다라는 그 확전적인 사실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대응, 국회에서의 대응도 그렇지만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 달에 개혁신당 예방 와서 그때부터 장관 처음 취임하자마자
1: 예.
2: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1: 아, 얘기를
2: 사실 했었어요? 자당의 장관이고 저랑 당이 다른데도 다른 야당한테 직접 와가지고 보안 사건이 폐지가 필요하다 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더라고요. 그 말인즉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 제발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라는 거고 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또 사표를 냈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고 반려되면서 계속 저희께 직내계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진영의 정성호와 법조인 정성호에서 갈등하다가 법조인 정성호가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라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의 이런 위험 알림 같은 것들, 경고 같은 것들을 민주당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황기 대변인님 뭐
0: 말씀이 없으신가요?
3: 유구무원입니다.
1: 유구무원이다. 뭐 애초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해서.
3: 아닙니다. 이게 뭐 대통령은 뭐 여당 강경파들한테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막상 하고 나면 유권자 입장에서 민주당의 어느 정파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한 일이라고 평가할 거고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았다고 할 거기 때문에 야당의 뭐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 비판은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불리 얘기를 제가 이 국민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전당대회 유불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1: 예.
3: 그리고 뭐 만약에 제요구권 행사하면은 이게 뭐 그 여당과 행정부 사이에 엄청난 파열음이 난다 혹은 그거는 행정부가 무능하다는 거를 실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정치 잘해가지고 봉합하면 될 일인데 이거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피해 발생하는 거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좀 정치인들이 공적으로 조금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이제 참석하는데 그 앞에 돌려차기 한판 하지. 그러자 진종호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 요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기 총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2: 정신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어디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뭐 리얼미터 기준 약간 하향 추세이기도 하고 한동훈 의원의 간담회에서 워낙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하기도 했고 뭔가 다음 총선 내지는 지금 뭔가 본인들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지금 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혹은 진짜 이 사태의 심각성, 현실의 어떤 장소의 심각성 같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에 취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더 숙연하게 만든 건 그 김진주 씨가 인스타에 올린 걸 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1: 예.
2: 제발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범죄 피해자가 겪을 만한 그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 주세요라고 어저께도 글을 바로 올리더라고요. 저 그런 모습 보면서 진종호 의원, 서범수 의원 진짜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거

0: 그야말로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가동시켜가지고 징계해야 될 문제지.
1: 예.
0: 다른 걸 징계해야 될 문제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2: 아, 뭐 다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한마디로 하게 go to the hell.
3: 근데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잘 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 머리를 좀 써야 될 거고 심보를 좀 곱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야당에서는 이제 피해자들 이용하고 싶고 정치적으로 조금 지렛대로 쓰고 싶은 마음을 제가 모르진 않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좀 학습이라도 하고 들어오든가 예.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참담한 건 이분들이 어쨌든 야당 내에서도 뭐 쇄신파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인 거 아니에요.
1: 예.
3: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김진준 씨가 사실 제가 이거는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저희 당의 홍기현 의원이나 곽상은 의원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1: 예.
3: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이 한심해서. 그럼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저희보다 더 한심하게 하면 어떡하냐. 비판을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 그러니까 좀 주변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제 주류 쪽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징계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징계 국면에 한번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영 대표 체제의 안정화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친한계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은 그 주변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주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 요게 또 이제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쇄신파의 갈등 구도 속에서는 이걸 또 가져갈 수 있겠군요. 어쨌든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김진주 씨가 나는 괜찮다. 일단 형사사법체계 변동에 따른 그 피해자들 문제 여기에 집중해달라. 이분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여기까지 보고요. 광고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뉴스죠.
4: 홀짝 투표와 현수막.
1: 예, 어제 민주당 선관위에서 홀짝 투표 지침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끼리 어떻게 투표하라라고 이제 지칭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과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4: 지금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면 예. 그 지난주에 충청 부울경에서 0.45%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이 좀 치열해졌고 양쪽이 쟤네들 서로 규칙 안 지켰어요 이렇게 제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4: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대표적으로 제소를 한 건데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정 후보 측에서 생일별로 최고위원들을 투표하도록 가이드를 줬다. 이걸 가지고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에 따라서 특정 후보들한테 최고위원들 표를 나눠주게 되면 골고루 당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 문제 있다 이렇게 제소한 거고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당원 100% 투표하자 뭐 이런 취지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주는 거다 이렇게 예.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왜 지지해주는 거냐라고 보는 거냐면 일단 김민석 후보 자체가 모든 당원이 마지막 날까지 전원이 투표해서 100% 투표율로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1: 예.
4: 왜냐하면 소위 짠물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그 플래카드를 건 거는 현수막을 건 거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1: 예.
4: 어제 당 선관위가 논의를 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는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 박희승 의원이 요 관련된 분과위원장인데 일단 생일별로 투표한 거는 각자 하는 건 괜찮은데 연합해서 한다면 아마 경고 조치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당원 100% 투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투표 참여는 권유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다. 그런데 이제 다만 결론은 오늘 오전에 날 겁니다. 크게
1: 예.
4: 징계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 투표 제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평일에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고 주말에 합동연설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1: 예.
4: 보니까 이게

0: 투표하고 연설하고 이런 순서로 된다라는 문제의 지적이 있었어요.
1: 그러네요.
0: 왜냐하면 이제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박선원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는 좀 일정을 조정을 하자. 뭐 대표적으로 임미애 후보는 투표 일정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썼고 박선원 후보는 투표 안 한 전체 당원들한테 마지막에 하루 더 투표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 역시 투표율이 높으면 김인석 후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0: 해석을 해보자라면 그렇게 보여요.
1: 두고 이제 양측이 뭔가 전략, 수싸움 이런 게 된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홀짝 투표 처음에는 생년월일로 묶었다가 뒤에 이제 이른바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최민희 의원을 상수로 놓고 뭐 최민희,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투표하자. 이게 홀짝 투표예요. 네. 여기가 경고 조치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는 3명을 다 올려야 되니까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 이렇게 둘둘둘 예. 이렇게 묶은 거고 이제 본선 전략이 홀짝 투표인 거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없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누구누구를 짝으로 지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자 이렇게 하던 게 과거에도 전당대회도 있기는 했는데 예. 이 정도로 게시물까지 돌고 조직적으로 공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지지자들이 순수하게 만든 거고 이분들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친청계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은 왜 우리한테 경고를 줘?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거는 말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일종의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지로 좀 찍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1: 그러면 예.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제 이른바 이제 친청 쪽에서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 잘 알고 동료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저는 100% 동료했다고 봅니다.
1: 100%라고 예. 답할 줄 알았어요.
2: 죄송해요. 99.9% 정도로 동료했다고
1: 예.
2: 보고
1: 예.
2: 처음에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거를 방치하고 이렇게 뭐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고를 줘야 되고 저는 이 선관위 그러니까 선관위래 이거 투표 100% 동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정청래 후보가 SNS에
1: 예.
2: 이거 김민석 주장인데 의원들이 이래도 되냐 올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아니 그러면은 총선이나 대선 때 야당이나 여당이 뭐 전 국민이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뭐 저쪽을 응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거를 왜 문제 삼는지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저는.
1: 예. 하은기 대변인님,
3: 네.
1: 이걸 왜 문제 삼냐고 하는데요?
3: 뭐 왜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집권 여당 지도부 선출하고 있는 이제 선거잖아요. 근데 무슨 국가 공동체와 국민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자기들이 그래서 그 지도부가 되면 뭘 하겠다는지에 대한 게 없고 항상 이런 것만 지금 쟁점화되는 게
1: 예.
3: 납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요새도 보면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 비전 얘기하기보다는 막 기자들이나 앵커들이랑 제가 느끼기로는 막 싸움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3: 거기다가 상대 후보 연설하는데 야유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후보만 동료 의원만 패싱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막 악수하고.
1: 아, 그 얘기는 뭔가요?
3: 그러니까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1: 특정인을 얘기할 건 없지만요.
3: 예,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뭐 이렇게 후보들한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3: 다른 후보들한테 악수하는데 서미아 후보만 딱 건너뛰고 옆으로 가서 악수하더라고요. 근데 서미아 의원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1: 예.
3: 되게 그런 게 불쾌하게 좀 느껴졌거든요. 자질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분이 1등인 거잖아요. 뭔가 비전에 공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1: 예.
3: 개파로 짝지어서 홀짝 투표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3: 왜냐면 어느 달에 태어났던 이런 분한테 지금 표를 주는 건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1: 예.
3: 그리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다시피 100% 전당원 투표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원론이에요. 우리 다 투표에 참여해서 지도부 구성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막 몇 날 며칠씩 문제 제기하고 상대 후보의 구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0: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하지 말고 제발 다음 연설부터는 뭐 비전이나 이런 걸로 좀 다퉜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좀 비전 가지고 이렇게 정책 대결이나 노선 투쟁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룰 텐데 네. 일단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다투게 되는 약간 결면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100% 당원 투표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 구호와 같긴 해요. 저도 동네 현수막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지금 하원기 대변인 말대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면 투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걸 수는 없잖아요.
2: 맞습니다. 이게 좀 친천계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양가적인 게 예. 이거 문제 왜 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투표율 높은 거 우리한테 좋은데 그래도 저 의원들이 저렇게 줄 서고 이런 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투표율 높으면은 양쪽 다 좋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주목이 돼가지고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그럼 왜 좋은 거냐? 왜 투표율 높으면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충청 영남권에서도 그랬대요. 근데 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민석 후보 쪽이 조직을 가동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1: 예.
2: 예를 들어 모수가 적으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전화를 막 돌리고 하면은 몇 명만 나오면은 뭐 몇 명 몇 천 명만 나와주면은 확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그다음 실제로 득표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1: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하게 된다는 거죠.
2: 그래서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오히려 도시에서는 이 조직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우리들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은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 호남에서도 그래서 이제 박빙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은 조직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원들이 예. 많으니까 그 숫자가 동원이 안 될 거.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또 표면적으로는 투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니하고 또 똑같은 표현으로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저쪽이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심이 이겼다. 이 1차 투표 결과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2: 그러니까 영적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사모 쪽 조직이 가동이 안 됐고 뭐 소위 이제 미키루크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조직력이 생각보다 약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쪽 조직 가동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그 민심이 이긴 거야.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그냥 양가적인 아니면 이제 모순되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양측의 해석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긴 총장님은요?
3: 좀 예,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따라하려고 하는가 희한하게 배신자 얘기 나오죠.
1: 예.
3: 또 뭐 신천지 나왔죠. 얘기 나오죠. 또 윤리위 얘기 나옵니다. 이게 따라할 걸 따라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엔 너무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좀 심각하게 들고 저는 이렇게 생일별로 짝수 짓기, 홀짝 짓기 하는 거, 전 그냥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 예.
3: 또 이 김민석 후보 측도 안 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만들었겠지만, 1, 4월에는 서미와 김용 찍어달라. 5, 8월에는 박선원, 김용 찍어달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이건 그냥 자유롭게 공직선거법에서 나와 있듯이 온라인에서 그런 정도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전 그 정도는 개방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이제 후보자가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3: 정청래 후보는 그걸 올렸던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인가? 최고위원 내지는 신청계에서는 직접 올렸고 김민석 후보 측은 혹은 김민석 후보는 안 올렸어요. 그 차이에서 있었던 그 경쟁력을 알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1: 김민석 후보는 대신 이제 5대 0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지만 이제 5명이기 때문에
3: 그렇죠.
1: 일단 친명 친석계로 불리는 5명이기 때문에 전략장 짜기도 쉽지는 않아요.
3: 그러니까 예. 친천계의 홀짝 그 표를 보면 사실 최민희 의원을 상수로 두고 이성윤을 찍든지 한민수를 찍든지 그렇게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거운동은 개방해놔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결과가
1: 예.
3: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때도 전 저의 지금은 흑역사가 되어버린 천하용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3: 그룹 지어가지고 불리한 사람들을 선거운동 하게끔 만드는 것은 전도 당연한 선거운동 중에 하나라고 봐서 이런 것까지 너무 좀 선거가 과열되니까 꼬투리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우리를 찍어주세요와 지금 근데 또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그렇죠.
1: 이 전략 이 차이가 약간 있는 것
4: 저는
1: 같아요.
4: 저는 짧게 반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자들이 자유의지로 뭐 뽑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룹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생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하 용인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당대표 천하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쫙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패키지 투표 성격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0: 그런 건데 생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저는 선을 넘었다고 선을 보고 넘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이 사람의 비전 가치 뭐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짝짓기로만 이 전당대회가 흘러간다면은 개판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경고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 모든 전략이 다 생일 투표로만 홀짝 투표로만 가지 않게 지도부가 이거는 나서서 선관위가 나서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2: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게 위법이다 아니면 규제로 뭐 의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수호지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전,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를 최고위원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캐릭터나 우리 인성이나 우리 뭐 공약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당신 뭐 몇 월에 태어났으면은 이 사람한테 투표하세요라는 게 이게 집권 여당 지도부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캠페인이냐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다들 이 전당대회에서 권력투쟁에 너무 매몰돼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1: 예, 요약하자면 하원기 대변인의 말씀은 최고위원 일부 후보들이 부끄러움이 없다.
2: 네.
1: 그럼 하원기 저의 대변인의 몫이죠. 맞습니다.
2: 저의 몫입니다. 네. 그럼 뭐
3: 괜찮아요?
2: 네?
3: 많이 놀랐죠?
1: 강하게 크고 있어요.
2: 아, 네. 늘 안 괜찮아서 뭐가 괜찮은 상태고 뭐가 안 괜찮은 상태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1: 내가 볼 때는 88년생 중에 제일 목소리가 세요.
4: 좀 민주당에서 그냥 우려하는 소수 의견 같은 거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전당대회도 이런 식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뭐 경선 과정도 좀 이상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1: 후유증이 남겠다는 거군요.
4: 그 친명계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김민석 후보가 된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 다음에 혹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됐을 때
1: 예.
4: 이길 수 있을까? 그럼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 안 좋은 것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1: 예, 예를 들어 뭐 앞서 말씀은 이제 팀 우리가 팀 정청래다 또는 뭐 팀 김민석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를 뽑아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를 뽑기 위해서는 몇 월에서 몇 월생은 누구를 뽑으시고 이런 건 좀 선을 넘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있는 호남입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이 이제 가는 건데. 광남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전남 광주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화면에 그래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보다 파란 망대가 좀 남색 망대가 이제 전체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좀 더 푸른 망대가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약 529명 정도가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본데 이제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건 우측의 파란 막대예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7.9, 정청래 32.3, 송영길 16.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요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당대회가 이번 주는 예. 토요일에는 인천 제주 그리고 그 일요일에는 예. 강원 TK거든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한 3% 정도 되고요. 예. 제주가 1% 예. 권리당원에 그리고 강원 TK 합쳐가지고 요게 한 3%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5% 4% 이 정도 되는 건데 다 33%가 있는 호남에 지금 다 눈이 가 있고 여기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좀 개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 이 지역은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지역도 사실은 상징적으로 권리당원의 수는 적지만은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1: 예.
0: 기세를 이어가는 데는 되게 좋은 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다 2승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대세론이 영향을 줄 수도 예.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은 어쨌든 3승 1패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후보가 연승을 해버리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호남은 항상 이 전략적으로 항상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내 선거든
1: 예.
0: 아니면은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필요하면은 뭐 민주당이 싫으면은 국민의당도 좀 하고 조국혁신당도 밀어주고 막 이러다가 또 그 당이 못하면은 또 그 당 또 두드러 패고
1: 예.
0: 표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조금 고전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광주 전남은 서남권 반도체 클

0: 수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1: 예.
0: 최근에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좀 최근에 SNS를 폭풍 SNS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막 대여섯 개 막 일곱 여덟 개 올리거든요.
1: 예.
0: 다급함이 좀 보인다. 그리고 친노들 노사모들이 호남에 전화해 주십시오. 부울경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올렸어요.
1: 예.
0: 지금 굉장히 판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노사모 회원님들은 아는 사람이 호남에 있으면 호남에 좀 전화를 해달라.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해달라는 얘기죠. 이기 총장님.
2: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천 샘플 중에 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표본이 무려 772명에 예. 달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1: 민주당원
2: 지지자. 예,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특히 호남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전 이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보면 민주당 지지층,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 모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좀 특이한 건 조국혁신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1: 예.
2: 나옵니다. 좀 특이한 뭐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표를 보더라도 부동의 1위, 지금 대세는 김민석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박성태 뉴스쇼 나와가지고 우리 정청래 후보가 추세가 중요하다.
1: 예.
2: 본인은 지금 상승세다라고 다 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 그 상승세가 멈춰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상승에 대한 하방이 걸려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제가 추측컨대 첫 그 이제 투표 충청권에서 사실 1등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본인도 이제 당대표 할 때
1: 예.
2: 그 기선제압을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충청도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그 풀이 꺾인 것 같고 앞으로 뭐 남은 호남에서도 이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지만 전략적 투표를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비등비등하게 투표 결과가 이어지면
1: 예.
2: 남은 국정 운영에 대한 집권 후반기에 대해서 좀 더 갈등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밀어주어야 될 사람들은 밀어주자라고 하는 호남의 어떤 심리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어서 표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이제 앵커께서 충청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해서 칠판에 써봐라.
1: 예.
3: 저만 이제 김민석 후보 적고 나머지 세 분은 정청래 후보 적었거든요.
1: 예.
3: 제가 그 충청 결과 보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위시풀 띵킹이라고 적었던 관론은 뺄 걸 이러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적을 당시에
1: 그렇죠. 그렇게 쓰셨죠 그때.
3: 예,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니까 이제 그걸 사족을 붙여놓은 건데 근데 그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근데 자기가 유리할 지역에서도 그렇게 져버리면 기세가 꺾여요. 호남에서도 이제 그걸 판단해서 아마 표를 행사할 거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민석 후보 본인도 충청에서는 7%포인트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1: 바로 사실은 전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 네.
1: 7% 정도 질 것까지 감안해도 우리가 뒤에 이길 수 있다가 네. 김민석 후보 본인의 말이었습니다.
3: 예,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의 당원들이나 어느 지역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다른 지역 유권자들은 또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당내 선거는. 전체 대한민국은 뭐 호남은 민주당 지지하고 뭐 영남은 국민의힘 지지하고 이게 있지만 당내 선거는 그렇진 않거든요.
1: 예.
3: 거의 비슷한 모양대로 가는데 덩치가 더 클 뿐이에요. 저는 지금은 선거 구도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우주의 섭리, 우주의 원리거든요.
3: 예. 우주의 섭리.
0: 예. 예, 그 김어준 씨가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1: 예.
0: 지금 김민석이 대세인 것 같지만은 저쪽이 뭉치면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고 정청래 쪽으로 뭉칠 수도 있다.
1: 예.
0: 이게 이제 우주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예. 나 이제 우주의 원리다.
0: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조직을 이기지 못한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이게 이제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바로 썼어요. 또.
1: 뉴턴의 힘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
0: 굉장히 이제 뭐라고 김어준 씨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가 조금 다시 한번 참전하는 느낌? 너무 정청래가 한쪽으로 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고
1: 예.
0: 이 우주의 법칙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장동혁 대표한테는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고 이분들한테는 우주의 법칙이 지금 적용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저는 이제 그 김호준 씨가 아 이게 김민석 후보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사실 캠페인 중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1: 예.
3: 지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방식이 보면은 별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뉴스 공장이 아니라 사실 뉴스 꼬장에 가까운 김인석 후보는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KTV가 편집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건 뉴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꼬장에 가깝잖아요.
1: 예.
3: 지금도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우주의 섭리가 대체 왜 나오냐는 얘기죠. 뭐 논리적으로 뭔가 이러이러이러한 캠페인은 문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4: 그 춘천권 이후에 좀 바뀐 양쪽 캠프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일단 그 김민석 후보 돕는 의원이랑 어제 통화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기죠. 이기긴 이기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길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기는 건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호남 수도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호남에서 한 10% 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충분히 이길 거고 수도권은 좀 박빙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 쪽 물어보니까. 호남에서는 박빙일 거고 혼전일 거고 수도권에서 이겨가지고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주목되는 건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 많이 좀 그 기가 약해졌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4: 45.5가 매직 넘버다. 당원 투표에서 45.5% 정도 받게 되면은 선호 투표로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45.5%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후보의 표가 한 20% 정도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1: 예.
4: 넘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일반 국민 여론 조사가 30%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많이 박들 거기 때문에 45.5가 이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47% 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은 과반도 가능하다 당원 투표에서 뭐 이렇게 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혼전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보단 기세가 많이 좀 약해진 상황은 맞습니다.
1: 기세가 약해졌다. 어쨌든 오늘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 지금 동시간 타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물론 뭐 늘 경공이 저희보다 동접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딱 정청래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의 얘기는 반격이 이제 아무래도 친청 쪽에 큰 대형 스피커인 김어준 씨와 함께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좀 적극적으로 참전 아니면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뭐 이재명 정부 필연적인 실패를 갈 거다 썩은 내가 난다 이러면서 좀 결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김어준 씨는 조금 거리를 많이 뒀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뭐 친청계 쪽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건 되게 섭섭해했다. 약간 김어준 씨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에.
1: 예.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장관리가 기가 막히다.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한쪽이 완전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쪽에도 줄을 서고 저쪽에도 줄을 서고 하면서 정청래 예. 쪽에 달래기 하면서 좀 북돋아주고 뭐 갑자기 저도 제 이 우주 얘기를 꺼낸 게 그 너무 뜬금없잖아요. 하원기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주 얘기도 꺼내고 막 이러면서 냄새도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한번 이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 정청래 후보가 지금까지 상승 추세였던 이유는 그 순교자 이미지이면서도 언더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2: 어쨌든 정권과 정부의 어떤 중력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을 짓누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연설회와 투표를 지나오면서 약간 정청래 후보가 약간 순교자 이미지를 스스로 좀 벗고 있어요. 또 신천지에 대해서 좀 심하게 역공하고 있고 페이스북 글도 많이 올리면서 약간 좀 말도 거칠어지고 방식도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1: 예.
2: 스스로 그 인상을 벗어내고 있는 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한다면 통합과 개혁을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다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방식이 거칠어져가지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4: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 있잖아요. 근데
1: 예.
4: 지난번 토론회 때 주목이 됐던 거는 신천지 공격을 정성래 후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어보니까 이건 여유가 있으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충청권 발표난 이후에 지금 신천지 문제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도 주목되는 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거냐.
1: 예.
4: 이거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도 보여주는 거고요.
1: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각 후보 캠프들의 지금 상황을 약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4: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오후 3시 반인가요? 두 번째 당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모두 세 번의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고요. 또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걸 보고 각자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연구소 김준일 평론가, 이기인 사무총장, 그리고 하원기 부대변인, 또 박순봉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언제
5: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0: 샘플을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예, 오늘 뉴스연구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수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대통령도 법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됐고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것이
3: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수요일의 코너죠. 뉴스 디테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환 한겨레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그리고 조태임

0: CBS 기자와 이서희 한국일보 기자, 이름하여 김환과 김태희인데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얘기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부 인터뷰에서는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이자 동시에 외과 의사인 이준서 작가님을 모시고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또 그럼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게 됐는지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1: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핀코.
3: 행복 짓는 건설금융 K-핀코. 믿음 쌓는 건설금융 K-핀코.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기자 현장을 뛰는 기자들과 하는 뉴스 디테일. 오늘 한겨레 김한 기자, CBS 조태임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이제 김완과 김태희로 소개를 하는데 김태희님과 김완 기자는 네. 불만이 없으시죠?
2: 저는 불만이 없죠. 저는 김완이니까요. 김태희 씨들한테 입장을 물어봐야죠. 네.
1: 알겠습니다. 자신이군요.
2: 아, 네, 저는 김완입니다. 네.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김태희도 불만이 아 이건 김태희 씨에게
3: 물어봐야 돼요. 저희보다는 김태희 씨한테 아.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이름의 네. 약자를 땄을 뿐이다. 네.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1: 이름의 약자를 땄을 뿐이라는 예. 점을 밝혀드립니다.
2: 저 의사는 상관없다는 점도 꼭 같이 말씀해 주시죠.
1: 한 사람은 전혀 상관없다. 네. 네. 오늘 2부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그제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관심이었는데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이런 부분, 비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그리고 양도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보유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건 40억 원 이상만 부담을 늘리냐 이런 의견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극소수만 부담을 늘리는 거냐, 그래서 세제 정상화의 의미가 좀 퇴색됐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들 주택수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주택가액으로 좀 바뀌게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일단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김한희 기자님?
2: 방향적으로 보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보유세 제일 낮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빌드업을 정부가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했고, 근데 저는 방향적으로 보면 가액과 거주 중심으로 세제 재편을 하겠다라는 방향 자체는 예.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항상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늘 뒤집어진 순서로 나오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 발표했다면, 두 달 전쯤 발표했다면

0: 면 지금 같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모든 언론들이 어떤 의미 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 정부가 좀 비판을 받아도 되는 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적으로도 보면 증시나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 같은 거에서 정부가 별다른 이제 말하자면 능력 실력을 좀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때에 이 부동산 해제 문제가 나오니까 뭐 거의 뭐 가릴 것 없이 다 비판을 예.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해야 되는 일들 꼭 해야 되는 일들 하겠다.
1: 좀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 되겠다가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0: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에 어쩌면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년에 그리고 이게 2028년에 가더라도 결국 총선에서 부담이 될 거다.
1: 예.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가 입법사항 아니겠습니까? 다시 논의해야 된다 뭐 좀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당장 선거에 어떻게 되려나 정치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제가 이제 매일 신문은 다섯 개를 쭉 보는데 방향이 완전 달라요.
0: 아.
1: 경향과 한겨레에서는 실질적으로는 40억 이상의 시가 기준 40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어서 이거는 너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최소한 뭐 2, 30억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주된 방향이면 중앙과 조선에서는 집 가진 게 죄냐? 난 그냥 살았는데 집이 올랐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양도세도 갑자기 많이 내라고 이건 징벌적이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언론도 톤이 많이 달라요. 일단 시사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아, 시사인의 입장은 다음 주에 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이슈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주머니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1: 예.
2: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지만 언론 보도에 좀 첫 번째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너무 시선이 이제 그 고액의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맞춰져 가지고 사례들이 주로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1: 예.
2: 좀 불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또 오른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또 고액의 집을 가진 사람 시선에 맞춰 가지고 보도하는 언론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1: 물론 이제 고액의 뭐 50억, 60억 또는 4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잘못한 건 아니죠.
2: 아니, 그럼요. 예.
1: 아니지만 그분 입장에서 그분은 당연히 화를 내고 비판할 수 있지만
2: 언론
1: 입장만 어떤, 대변하는 건 예, 아니다라는
2: 그러니까
1: 거죠.
2: 언론의 평균적인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언론인들 특히 데스크급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전월세의 어떤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고액의 어떤 주택의 문제에 좀 더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종종 느껴진다고 좀 제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1: 예.
2: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1: 아, 데스크가 전월세를 안 살다 보니까 전월세 문제를 모른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2: 체감상이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의 태도와 별도로 이제 두 번째는 결국 당정의 어떤 실력과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건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2: 저는 제도의 선악이기보다는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상황관리와 과정관리가 좀 못 되어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정의 불일치를 통해가지고는 뭔가 싸우는 모양새가 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제2의 검찰 보안수사권처럼 뭐 지지율 다시 깎아먹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보다는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1: 예.
2: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그 국민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3: 네, 저도 예전부터 민주당 그 고위 관계자들 얘기 들었을 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 된다. 이 방향은 예전부터 서 있었고
1: 예.
3: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대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은 시가 20억에서 35억 원 이제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은 종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1: 네.
3: 근데 네. 그 비율만 전체로 따지면 사실 그 비율이 훨씬 많아요. 35억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어제 제가 민주당 관계자 통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산과 관련된 건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갖지 않아도 나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나한테 불이익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 예.
3: 부동산 문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1: 또 내가 워너비가 있는데 그 워너비에게 어떤 부담이 간다? 그러면 나 나도 네, 그렇죠. 당장 그 단계가 아니어도 약간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0: 한다고 있다는
1: 그리고 제가
0: 말씀이죠?
1: 실제로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엊그제 발표 나고서 보니까 그 비판 여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 정도의 그 주택 갖고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0: 예.
1: 근데 일단 이제 반감을 갖는 거고 또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부동산 트라우마. 항상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은 부동산가가 올라간다 이게 있는데 이게 매번 이 공식대로

0: 예. 그 과정에서 조금 좀 수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의 종부세, 양도세 요게 골자인데 오늘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간담회를 연다고 그래요.
2: 내일입니다.
1: 아 내일인가요? 예. 아 죄송합니다. 내일이군요. 예, 내일이고 사실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2: 한병도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건 조세 정상화다. 뭐 이게 그 지금 정부랑 같은 기조로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물밑에서는 지도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예. 특히 서울 의원들이 이거 국회에서 좀 빡세게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지도부 관계자 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근데 사실 이번 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랑 양도세잖아요.
1: 예.
2: 근데 이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아무래도 강남 3구가 되는데 이쪽은 민주당 텃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뭐 그 단순히 가액만 가지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 보유 기간, 뭐 거주 기간 뭐 이런 것까지 좀 복잡하게 넣어놓고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부동산은 심리인데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 이건 정부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작정한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최대한 야당이나 그 언론에서 하는 비판을 듣고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여당에서 말을 얹으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이 심리만 괜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지금은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내일 이제 서울 의원들 모여가지고 그 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공개적인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이번 세제 개편에서 경향과 한결에서는 너무 이게 기준을 올려놓은 소수에게만 부담을 줬다. 그러니까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3: 생각 약하다 뭐 이런
1: 얘기죠. 약하다는 거죠. 사실은 네. 아주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역시 시사인 앵커다운. 네. 약하다는 거였고 조선이나 중앙 이쪽에서는 이게 뭐 징벌적이다 이런 거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이 만약에 서울시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방향을 개편을 좀 더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쪽 방향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다는 쪽이 많은 거죠. 서울시 의원들은 이게 선거에 부정적이니까.
2: 그런 얘기를 언론에 나오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물밑에서는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1: 제가 이제 이소희 반장님이 민주당 반장님이시니까 물밑 얘기를 전해주세요.
2: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세다. 네. 그 내일 우리끼리 만나서라도 좀 허심탄회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어제 뭐 그 지금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것도
1: 예.
2: 사실 지도부의 뭐 어떤 분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높일 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다시 갖고 오면은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1: 예.
2: 하여튼 그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내일 좀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4: 이게 지금 정부가 좀 쫓기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 게 저는 이제 방향이나 뭐 이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충분히 이 정도는 뭐 세다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도인데
1: 예.
4: 이거를 이제 원포인트로 던지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을 이제 바잉이 아니라 리빙 개념으로 바꾼다. 이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1: 예.
4: 그러면 이제 이 리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트랙들의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순서가 정무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론 같은 프레임에 지금 걸려버린 거거든요. 하루 만에.
1: 예.
4: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라 리빙으로 가려면 뭐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전월세 관련해서는 이런 뭐 말하자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일정 정도 구제해주는 내용도 같이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초고가 주택 고가주택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N분의 1화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 예.
4: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속 토론회하고 7시간 반의 그 토론을 가지면서 다 논의는 됐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루 이틀 더 다듬더라도 좀 같이 발표를 했으면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만 나오면서 이제 민주정부가 계속 걸렸던 프레임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것 같은
1: 예.
4: 뭐 이런 생각입니다.
0: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그냥 부동산 놔뒀으면 좋겠다.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도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하면 오히려 깎기보다는 다시 반등하는 효과를 계속 경험적으로 겪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놔두고 공급을 준다는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줬으면

0: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사적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경험칙적으로 뭔가를 하면 오히려 반등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사실 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오를 땐 놔뒀기 때문에 또 오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2: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예. 계속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세 정책이다.
1: 조세 정책이다.
2: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따로 낼 거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신문이 보도한 것 따르면 5만 호 정도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예. 그 청와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세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세제 관련해서 어떤 거는 폭탄으로 일으킬 수 있는 세제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1: 예.
2: 그러니까 뭐 어떤 방향성을 갖더라도 왜냐하면 폭탄으로 불을 준비가 돼 있는 매체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동시에 구제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확실히 좀 쫓기기 시작한 있다.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1: 알겠습니다.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조이 님께서 35억 이상 주택 소유자들도 아니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제일 어처구니 없어요. 솔직히. 일단 저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2: 네.
1: 저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볼프강님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100억대 한강뷰 부자들 걱정을 언론이 왜 하냐. 매일말그님은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살 때 그 정도로 비싸지 않아서 샀는데 비싸졌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억울하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지금 아스카 조팀 기자 말씀대로 그냥 부동산은 놔둬라. 서울은 솔직히 답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놔둬서 급등했다가 한번 폭락을 하면 또 그냥 그게 오히려 해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3: 폭락할 너무 위험한가요?
1: 너무 급등하면 너무 폭락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3: 사실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도 급등했다가 또 폭락을 할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을 직면할 것 같아서
1: 예.
3: 뭐가 됐든 굉장히 어려운 숙제 앞에 놓여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미지 혹은 뭐 실제적인 결과 때문에 평가가 좋았었는데 이 순식간에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사라진 것이 지금
1: 예.
3: 이 정부의 위기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민철님께서 기자 니들도 다 서울 살잖아. 그런데 저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어저께부터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경기도에 산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청과 영남 지방이 있었고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서희 기자님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 53% 정도 우리가 할 거다. 근데 충청에서
4: 네.
1: 그런데 사실은 한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 정도를 못했죠. 오히려 충청에서 밀렸습니다. 정청래 후보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일단 저도 그 53%를 저한테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주셨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
1: 그분이 안 봤죠 이제.
4: 아니 받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그러셨냐 지금 여기저기서 해명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1: 예.
4: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그 충청권 경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좀 흐름이 일관됐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앞서거나 아니면은 그 김민석 후보랑 거의 격차가 그 뭐 소수점까지 좁혀지는 그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판세들을 종합해서 과반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건데 그럼 뭘 놓쳤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쪽에 조직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안 좋게 나타나니까 그 충청권 경선 그 투표 들어가기 전에 김민석 후보 쪽에서 조직을 굉장히 세게 동원을 했다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1: 예.
4: 그러니까 그 조직을 동원했다는 거는 당원들한테 빨리 전화 돌려가지고 투표해라. 그 김민석 후보 찍으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게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그 경계선에서 굉장히 압박적으로 좀 당원들을 좀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1: 예.
4: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심 당원들을 지역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돌려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오늘 누구한테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뭐 파일화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라든지
1: 예.
4: 뭐 이렇게 굉장히 세게 좀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당한 거다. 그래 특히나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 전체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

0: 약한 곳에서 그 김민석 후보가 조직력을 강하게 동원을 해서 예.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놓쳤다. 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조직력 부분이라면 사실 전국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볼지. 지난주에 김은지 기자님은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7% 뒤져도 충청에서 나중에 이길 수 있다. 사실 그 얘기로
2: 구체적인
1: 했잖아요.
2: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1: 김인석 후보가 어차피 얘기를 했어요.
2: 예, 예,
1: 본인
2: 그렇죠.
1: 입으로도.
2: 김인석 후보가 이제 7이라고 근데 결국 이게 기대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 싸운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초반 판세라고 하는 것이 충청 그리고 지금 PK 지역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충청에서 1등을 놓치긴 했지만 또 PK에서는 1등을 하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생각보다 크게 충청에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자들한테 전파하고 예. 어떤 그런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접전 끝에 2등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기세가 약하네? 그럼 앞으로의 판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정을 캠프에서 보는 것만큼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예. 하는 인식들을 한 번에 확 심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꾸로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서 저도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한 번에 세게 놓은 것이잖아요. 사실 후보가 먼저 나서가지고 7%를 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 예.
2: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상에서 좀 뭔가에 서로 기대 심리들을 좀 바꿔가지고 좀 보게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레이스에서 반복되는 양상이라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꽤 이 전략이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충청권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제 분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양 캠프 쪽만 취재를 하다가 이 제3자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1: 3자라면 누가 됩니까?
3: 당 내에서 당내? 그 양 캠프에 속하지 않은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1: 예.
3: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서희 반장 얘기한 것처럼 조직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충남, 충북 같은 경우 투표인단이 적기 때문에 조직이 좀 먹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예. 충남과 충북에 392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 당원들한테는 우리도 이제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먹힌 것 같다. 그럼 그 연장선에서 지금 호남에서도 이제 그게 좀 먹히지 않겠느냐
1: 예.
3: 이런 거를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1: 그런 의견도 있었다. 예, 지금 전당대회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후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격화되면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후보들의 발언을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후보 순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에서 거짓으로 신천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 그 제기한 사람 김민석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 안 할 수가 없어요.
5: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바로 그 집권당 자체의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6: 왜 나오려고 그러냐? 휴지 정치 선배로서 내가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나옵니까 지금? 야당 대표 올라는 거예요 지금?
1: 예, 각자 얘기들 송영길 후보는 왜 나오려고 하느냐? 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학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7: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권여당 기본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이 발언의 뭐 품격이나 수위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 어떨까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1: 예.
7: 지금 거듭될수록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에서 신천지 나오고 윤리심판원 나오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이랑 뭐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 자체로 우리가 저기 저당보다는 나 이런 이제 인식이 민주당원들한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대표에 나오신 분들이 스스로 좀 허물고 있는 그런 과정에 반복 되고 있어서 뭐 방송이나 뭐 기사로나 좀 정책으로 경쟁하셔라 노선으로 싸우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전당대회 돌아가는 상황 보면 다 공허한 얘기인 것 같고
1: 예.
7: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정청래 후보가 한 달여 이상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도 나는 안 싸우겠다. 난 정당방위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앞서 얘기했던 충청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1: 예.
7: 부울경에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을 했고 아마 이번 주 내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나 연설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충청 전까지 예측했던 어떤 플랜 판세 이거가 뒤집어 그렇지가 않다 지금 상황이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캠프
1: 지금 뭐 예의 차리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7: 예,
1: 거군요
7: 예, 캠프의 모두 전환 자체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제가 품격이나 수위 얘기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지자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1투표제가 어쨌든 약간 인기 투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 투표라는 거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심리도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직이나
1: 예.
7: 모든 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

0: 거냐 이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사실 이렇게 경쟁이 거세다 보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더 난리 날 것이다. 누가 되든 간에 당이 거의 쪼개질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기운지 아니면 실제 이번 갈등은 기존의 갈등과는 좀 다른 정말 본원적인 혐오들로 들어가 있는지 이사회 반장님은 내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것도 좀 전망이 좀 갈리더라고요.
1: 아, 갈리네.
2: 그러니까 그래 정말 그 언론 쪽으로 아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조직이다, 정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피 튀기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윤리 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좀 그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가 격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봉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체감하기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제 느낌으로도 이 정도 갈등은 당내에서 갈등은 2007년에 이제 친이 친박 갈등 당시 이제 대선 전당대회 때 후보를 뽑는 그때 비견될 만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지난주에 잠깐 그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 이제 부자여가지고 당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튼 민주당이 집권 1당일 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당을 깨서 누가 나가기에는 그럼 네가 나가라고 하지 내가 나가진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갈등이 뭐 어떻게든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할 텐데 더 관건은 사실 내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되는 서울시장 선거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1라운드에서 만약에 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음판이 또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 핵심으로 되는 갈등은 공천권 행사이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번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저렇게 지금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인데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리더십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 지금은 선거가 끝나고 잠깐 수면 아래 갈등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선거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평가로 다시금 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보통은 28전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1: 예.
3: 이제 과거에 문재인 그리고 박지원 두 사람이 싸웠던 치열한 전당대회인데 그 이후에 실제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그때는 대선주자급 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예. 차이가 있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당장 뭔가 깨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전망입니다.
0: 예.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 전당대회 끝나고 8월 예. 18일 날 아침 회의할 때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든 예를 들면 그 당대표랑 수석 최고위원의 개파가 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수석 최고위원이 거기서 아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제가 원보이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거냐 아니면 전당대회 과정에 앙금을 거론하면서 문제점들은 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로 나올 거냐. 수석 최고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후보들도 자기 카니발에서 방송을 할 때 자기 얘기보다 수석 최고위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예. 근데 당대표랑 수석 최고위원이 꼭 개파가 다를
0: 아 같을 수도 있죠. 같으면 그 다음 이제 최고위원이 중요하겠죠. 그 최고위원이.
1: 예. 지금 뭐 누가 당대표 되고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0: 거죠. 예.
1: 예. 개파가 같거나 다를 수 있다.
0: 그러니까 개파가
1: 예.
0: 다를 경우에 그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중요하고 만약에 개파가 같으면 2등을 한 최고위원이 또 있을 텐데 2등을 한 또 최고위원이 어떤 목소리를 낼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권력의 추가 결정되면 또 다시 단합을 할 것이다. 그 권력의 추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8월 17일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김한 기자, 시사인의 김은 기자, 그리고 CBS의 조태임 기자, 한국일보의 이서 기자. 제가 김태희 요 순서대로 하느라고 네. 지금 신경을 많이 쓴 순서예요.
3: 아, 네.
1: 김한과
3: 성세한 김태희 네. 발음.
1: 네. 네. 김은지 기자, 조태임 기자, 이서희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김태희 씨에게는 약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0: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6: 예,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퇴근 후 마시는 술 한 잔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보상이라 믿었던 한 의사분입니다. 환자들에게는 금주를 권하면서 정작 본인은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기까지 우수한 실패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책으로 쓰신 분인데요.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의 저자 이준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이준서라고 합니다.
6: 예, 지금 현직 의사.
7: 네, 지금 부천세종병원 간담체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과 의사 이준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예. 또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젊은 인턴 뭐 이런 의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강의를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7: 시작할 때는 사실 젊은 의사 교육으로 출발을 했고요.
6: 예.
7: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연애, 그다음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 결혼이나 연애도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7: 예.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해서 저대로 하면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잘 안 돼가지고 스터디하는 예. 기분으로 이렇게
6: 스터디하는
7: 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러니까 지도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눈다.
7: 그렇죠.
6: 그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7: 그렇습니다.
6: 알겠습니다. 또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네. 쓰시게 된 계기는?
7: 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저도 알코올 중독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6: 예.
7: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책을 찾아보니까 중독자의 체험기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의 어떤 건강서적 느낌이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6: 예.
7: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중독을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도 사실 알코올 중독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포인트가 있게 마련인데
6: 예.
7: 이런 제가 배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좀 다 담아봤습니다.
6: 알코올 중독은 겪었기 때문에 나의 경험담이 훨씬 더 이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7: 맞습니다. 네.
6: 예. 근데 알코올 중독은 왜 생기신 거예요?
7: 일단 제가 굉장히 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6: 예.
7: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슬프고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들이
6: 예.
7: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2000년도에는 좀 선배들이 먹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6: 예.
7: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회식도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점점 더 마시게 됐던 것 같고요. 어느샌가는 혼자 마시고 있더라고요.
6: 예.
7: 어느 시점에는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6: 그때
7: 줄여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제가 보고 아 내가 중독이구나 이거를 예.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노력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6: 예. 일단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란 과연 뭔가에서부터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처음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관심이 많았던 건 나도 알코올 중독인가? 제가 한때는 뭐 핑계대자면 일로서 워낙 술자리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술자리를 안 가지 제가 이제 연수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묻더라고요. 괜찮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당시에
7: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6: 예.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그 2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자가 진단 리스트를 만든다면
1: 예.
0: 그 리스트를 써보기 시작하기 전에 사실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해본단 말이죠. 자기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그 리스트를 애초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1: 예.
0: 내가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게 이제 애매하니까 그거를 해보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은 저한테 제가 알코올 중독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 달에 네.
1: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찢어가지고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0: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실장님께서는 이 방송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네. 절차적으로 물어보신 네.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마시고 뭐 와인 좀 마시다가 많이 마셨으니까 남은 거 싱크대에 버리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술 끊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1: 예.
0: 아니면 이런 책을 사서 본다든지 뭐 저한테 내가 알코올 중독일까요?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1: 예.
0: 내가 술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느냐 나나 남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느냐
1: 예.
0: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진단 기준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중독인지 궁금하냐 저는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1: 예. 갑자기 물어만 놓고 제가 좀 찔리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 6개월 이상을 그냥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 후배가 카톡을 보내서 거짓말이라고 지금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서 선생님은?
0: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또 저는 이제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예.
0: 정상적으로 술을 드시는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변명이 좀 구차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의 어떤 잘못은 조금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뭐 가정폭력을 일삼고 감옥에 예. 들어가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낙인을 찍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게 100%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방송국에서 회식을 하셨어요.
1: 예.
0: 새벽 2시까지 드셨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좀 늦게 와도 그 친구가 전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열심히 쳤으면 그 친구는
1: 인정.
0: 좀
1: 뭐 이렇게 생각하면
0: 그렇죠. 인정이죠. 예. 반면에 술을 안 마시고 일찍 갔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와도 쟤는 조금 사회생활이 떨어진다.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1: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면 술에 좀 관대했다는 얘기군요.
0: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아주 싼 데를 가면 수도꼭지가 이쪽으로 틀면 끓는 물이 나오고
1: 예.
0: 조금만 틀면 얼음물이 나오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알코올 중독에 가지고 있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용적이었다가 이 사람이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아주 이 사회 계층의 밑바닥을 차지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되기도 쉽고
1: 예.
0: 술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또 직장들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직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강도다 보니 이 스트레스를 저녁에 술로 푸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또 그게 좀 더 관대해지는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워낙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0: 의사들도 굉장히 뭐 많이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업적인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늘 불러주신 게 제가 되게 감사한 이유가
1: 예.
0: 방송이나 뭐 라디오나 TV에서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1: 예.
0: 그 힘든 게 알코올로 이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드라마나 TV나 소설에서 보는 건 사랑이나 이별에는 항상 소주가 결부가 돼 있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뭐 힘든 일,
1: 예.
0: 좋은 일, 뭐 나쁜 일, 기쁜 일 다 술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리고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지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죠. 이런
1: 그러네요.
0: 식으로 모든 행사에 술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0: 모든 이벤트에는 술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념할 때나.
1: 맞습니다.
0: 아,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술하고 결부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냐. 저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0: 문화적인 차이. 사실은 몇 분이 그렇게 주도하면 그게 문화가 되는.
1: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일 윗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죠.
0: 예. 사실은 뭐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뭐 기자들만 예를 든다면 제가 다른 조직 생활은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후배 간에 일이 힘들다 보니까 갈등이 있거나 동료 간에 또는 어떤 선배 후배에게 좀 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시킬 때도 있거든요. 기자들은 그걸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할 때 선배들이 그때 이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1: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하고 사명하고의 차이인데요.
0: 예.
1: 내가 그 CBS를 일으키겠다. 나는 CBS고 CBS가 나다. 예. 이런 마음이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같이 직장 생활에서 의리와 단합을 뭐 추구하고 이게 좋겠는데
0: 예.
1: 만약에 나는 내 삶이 있고 여기서 잘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퇴근해야죠. 그 일이 힘들면 서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풀고 퇴근해서 그다음에 뭐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0: 예.
1: 내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는 후배보다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중요한 구분점인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사실 또 요즘은 그렇게 굳이 술로 안 풀어도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뭐 차를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풀 수도 있는.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런 게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사실 소설도 있잖아요. 술 권하는 사회.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 술에 대해서 너무 이 사회가 관대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이준서 선임이 됐었고 이걸 이러면 끊어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뭔가 위기가 닥쳤거나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1: 저한테 가장 컸던 계기는 신체적인 증상이 제일 컸습니다. 사실은 일하면서 뭐 일에 방해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잠을 깊게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한테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3시, 4시 정도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네. 먹어서 그런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0: 예.
1: 이제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가장 메이저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술이죠. 그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들매 따라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0: 예.
1: 나이가 들매 따라서 술도 사실 약이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항생제가 안 듣잖아요. 나이가 먹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술 마시는 횟수가 잦아지니까 술이 안 듣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0: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인데 저녁에 이제 간단히 뭐 와인 한 잔 정도 마셔야 잠이 오더라. 또는 뭐 소주 반병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그런 경우가 이제 완연한 알코올 중독이고요. 사실은 용어 자체가 뭐 의존증이냐, 알코올 중독이냐, 애주가냐 이런 것들이 막 혼용이 되지만 결국에는 중독이라는 거에 그 어떤 용어의 정의가
0: 예.
1: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중독이거든요.
0: 예.
1: 근데 매일 와인 한 잔을 마신다는 거, 매일 소주 반 병을 마신다는 거,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건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뭐 와인을 반 잔씩 마시면 심장에 좋다 뭐 이런 연구가 나오면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근데 그 반대의 그 논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거에 집중을 하느냐의 차이지.
0: 예.
1: 뭐 어느 동네에서 사우나 했더니 무슨 피검사가 좋아지고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있다고 해서
0: 그거를 믿으면 안 없다.
1: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 그 J커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J커브가 뭐냐면 일정량의 술은 처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0: 예.
1: 더 마셔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통설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술은 안 마시는 게 제일 낫고 한 잔이 안 마시는 것보다는 안 좋고 한 병이 한 잔보다는 안 좋습니다.
0: 예,
1: 네.
0: 한 병이 한 잔보다 안 마시는 게 가장 낫다.
1: 네.
0: 이준서 선생님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끊었잖아요.

0: 생각 안 나면 깨져 완전히?
1: 생각이 나죠. 네. 그리고 꿈을 꿀 때도 있고요. 시원한 소맥을 말아서 마시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꿈을 꿨을 때 그 느끼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0: 예.
1: 아, 안도감을 느껴요. 아 이제 마셔도 되는구나.
0: 예.
1: 반면에 절망도 느끼고요. 아, 이렇게 잘 참았는데 또 마시게 됐구나. 근데 깼을 때 그 반대의 양가 감정이 또 있고요.
0: 예.
1: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의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단줄이 인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행복감하고 평온함이 훨씬 더 큽니다.
0: 예.
1: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를 이제 제가 비유를 해보면 저는 행복도로 따지면 왜 행복한 부부가 있잖아요.
0: 예.
1: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주 앉아서 서로 일상을 나누고 꿈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0: 예.
1: 저도 뭐 본 적이 있거든요.
0: 잠시만요. 그렇게 놀라면서까지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1: 예, 근데
0: 있겠죠. 예.
1: 있겠죠.
0: 예.
1: 그런 행복한 부부가 이제 1순위고 2순위는 저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순위는 정말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0: 예.
1: 그런데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을 걱정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하고 술이 똑같아요.
0: 예.
1: 정상인들은 행복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술 마시고 와인 마시다가 많이 마셨으니까 남은 거 싱크대에 버리고.
0: 예.
1: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지만 회복하고 있는 단주자가 행복해요.
0: 지금 선생님 같은.
1: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웃긴 거는 세 번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을 걱정해요.
0: 야.
1: 술 안 마시면서 괜찮겠어? 사회생활이 돼? 생각 안 나?
0: 그렇군요.
1: 네.
0: 이 사회의 많은 편견 선입견을 이준 선생님이 깨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예전에는 얼마나 마셨던 거예요?
1: 양이 많지는 사실 않았는데요.
0: 그럼
1: 뭐 반병, 한병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0: 혼술도 많이 하셨어요?
1: 혼술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마시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0: 아, 예.
1: 이 말은 사회적 통념상 괜찮아. 이 말은 안 돼.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0: 예.
1: 제일 맛있는 술은 혼자 마시는 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제일 맛있게 마셨던 술은 무슨 뭐 30년산 무슨 뭐 후년향을 입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0: 예.
1: 한 6개월 끊었다가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0: 아, 6개월 정도 네. 끊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끊으셨고 지금 우리 사회에 술에 관대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혼자 끊기는 어려울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AA 길잡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0: 예.
1: 네, 네이버 카페 AA 길잡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0: Alcoholic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죠.
1: 맞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혼자 술 끊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술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못 끊게 만들어진 거예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박약이라서 단주의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0: 예.
1: 그런데 공동체를 만나서 나랑 비슷한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하면 그냥 잘 돌아가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0: 예, 네. 그런 단체를 활용해라.
1: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 이제는 단주한 이준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0: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5: 함께
6: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1: 폭염주의보.
12: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1: 폭염경보.
12: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1: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12: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0: 쉬세요.
1: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2: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간밤에도 대부분 지역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11.4일로 지금까지 기록 중 가장 많은 날수를 보였습니다. 서울도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는 곳곳으로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이미 31도 가까운 기온인데 한낮에는 38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수원과 춘천 37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부산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에서 남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사진뿐이다. 그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겁니다. 진정한 여행의 묘미란 여행 중에 발견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뒤에 그 시간을 떠올릴 때 더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진뿐 아니라 여행지에서 얻은 것들은 뭐든지 일단 모아둔다고 하죠. 기차표나 영수증은 물론이고요. 모래알이나 냅킨, 과자 포장지도 그중에 근사한 추억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행지에서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는 최고의 기념품이 되어주겠죠?